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우리는 이 포로의 삶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을 겁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해야 할 겁니다. 오늘 사랑의 뜰한 금요일 아침인데요. 여러분은 어디에 지금 포로가 되어 계신가요? 세상의 포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안에서 소망의 포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며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을 선물해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요. 오늘 사랑의 뜰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아침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옹기장의 찬양으로 오늘 사랑에 대한 1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1부 시간에서도 여러분들의 출첵과 사연 받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아침 인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출첵 제시어는요. 이미 뭐 아시고 그렇게 보내주시는 분도 있으세요. 맞습니다. 오늘 소망의 포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포로라고 보내주셔도 괜찮아요. 앞에 대신에 어떠한 포로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네, 소망의 포로도 좋고요. 그리고 은혜의 포로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약속의 포로도 괜찮습니다. 포로라는 두 글자로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 오프닝을 나누면서요, 맞아, 오늘도 소망의 포로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왜 포로라 그러면 굉장히 좀 부정적인 단어일 수도 있잖아요. 어디에 묶여 있고 자유롭지 못한, 네, 답답함.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의 포로는 오히려 반전이 있습니다. 더 자유롭고요, 평안이 있고 또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소망의 포로 되시는 주님과 함께 이 아침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0688번님 인사 나눠 주셨고요. 최근에 제주도로 성지순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모슬포 교회, 강병대 교회, 제주 4.3 평화기념관, 그리고 제주 항일기념관, 제주 극동방송에 다녀왔습니다. 와, 잘하셨네요. 네. 저도 이번 휴가를 제주도로 다녀왔거든요. 네, 저도 잠깐 제주 극동방송을 좀 둘러보고 왔는데 잘하셨습니다. 네, 1595번님께서 소망의 포로 들어오셨어요. 오늘도 은혜의 끈에 매어 천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출석합니다. 어제는 둘째 아들 육군훈련소 입소시키느라 조금 바빴습니다. 마음이 짠했어요. 그리고 건강하게 키워주신 주님께 참 감사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라고요. 네. 이렇게 자녀를 또 입소시키고 군에 보낸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는 아들이 없어서 어떤 마음일까? 사실은 제가 100% 공감은 잘안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떤 마음인지는, 네, 좀알것 같습니다. 1595번님, 네, 마음이 짠하고 어떻게 좀 이렇게 눈물은 보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뒤돌아서서, 그죠? 네. 하지만 건강하게 아드님, 네, 잘또 군생활 잘하고요. 돌아올 준비 있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떠난 아들이니까요.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어떠한 포로에 사로잡히기를 원하세요? 8907 찬양의 포로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멘. 이 몸의 소망무행가 포힘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사로잡힌 삶을 살기를 원하신가요? 포로라는 두 글자로요. 출첵 지금 보내주세요. 샵 9030번입니다.

이모매 소망무행가 포희마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포로라는 두 글자로요 출처받고 있습니다. 어떤 포로에 사로잡혀 계시는지 또 어떤 포로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보내주세요. 소망의 포로 좋지요. 소망의 포로가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라고요. 0688번님 보내주셨어요. 1416번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주 동안 최선의 은혜를 전해주셨어요. 사랑의 포로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3200번님은 예수님의 포로로 살기를 소망합니다라고 보내주셨고요. 2667번님, 저는요, 기도와 전도의 포로가 되고 싶어요라고. 아니, 왜 우세요? 감동 받으셨나요? 유유라고 보내주셨고, 오늘 또 바쁘신 것 같아요. 2667번님께서는 푸드뱅크 일로 지금 구미로 가는 탑차 아닙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가정에 또 분배를 해야 될것 같다 하셨는데 수혜자들이 받는 기쁨을 생각하니 제가 즐겁고요. 보람차게 또 수령하러 갑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구미로까지 가시는 그길 주님께서 동행해 주실 거라 믿고요. 또 받으시는 분들이 얼마나 행복해하실까. 네, 잘 다녀오시기 바랄게요. 8907 찬양의 포로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오랜만에 출첵 보내주셨는데 8907번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받을 수 있는 주소와이를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230번님은 올해 처음으로 출첵합니다 하셨어요. 와, 작년에 오시고 오늘 올해 처음 오신 건가요? 아, 그럼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감사하네요. 저는요, 말씀과 기도의 포로가 되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5130번님께도요, 선물 드릴게요. 주소와 이름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684번님,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오늘은 11살 아들 승윤이의 생일

입니다. 아침 기도로 학교로 향한 아들이 공동체 포로에 잡혀 예수 향기가 날리는 흘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와, 우리 아들 승윤이의 생일 11번째 생일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이제 4학년이네요, 그죠? 네. 아침부터 엄마의 축복의 기도를 받으면서 또 학교로 향했는데. 우리 승윤이의 걸음걸음이 복의 걸음이 될줄 믿고요.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우리 승윤이가 되기를 저도 이모도 응원한다고요. 네, 학교 다녀오고 나면은 꼭 전해주세요. 네. 아, 오늘 포로라는 두 글자로 출제받고 있어요. 어떤 포로로 살기를 원하시는지 찬양, 기도, 말씀, 예수님 등등등 여러분들의 귀한 문자들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이에요. 아이빅 밴드가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 그리고 구주의 십자가까지 찬송가 함께 찬양하시죠.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 구주의 십자가 아이빅 밴드의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8907번님, 저 당첨된 거 맞나요? 아닌가? 하셨는데 당첨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우리 8907번님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요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포로라는 두 글자로 출첵받고 있습니다. 문자로 남기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들어오셔서 어떤 포로로 살기를 원하시는지, 네, 여러분들의 사연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요, 네, 포로, 어떤 포로, 소망의 포로, 은혜의 포로 등등 여러분들이

0: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보내주고 계세요. 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885번님이세요. 아이고, 꽃보다 아름다운 피디님 사랑하고요. 축복합니다. 포, 오, 이행시 보내주셨네요. 포? 포동포동 주님의 사랑으로, 로드십을 발휘하며 삶의 리더자로 믿을 만해 바로 서자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네요. 네. 아우. 아, 여기도 포동포동이 나올 줄 몰랐네요. 네. 여기 포동포동이 전줄 알고 제가. 2885번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5130번 님도, 네, 주소 잘 도착했어요. 정영준 님이시네요. 그죠? 네, 오랜만에 오셨다라고 하셨는데, 잘 오셨습니다. 앞으로 자주 우리 뜰 안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들어오셔서, 신청곡도 남겨주시고요. 네, 여러분들의 일상의 이야기들도 함께 또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포로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이 세상에 묶여 있다 보면은 참 답답하고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아,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참 분별하기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또 기도와 또 말씀, 또 소망 안에 포로로 잡혀 있다면 참 아이러니하죠? 오히려 자유롭습니다. 근데 그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소망의 포로, 기도, 전도 등등등 그러한 포로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1: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0: 이하나 71번님, 피디님 안녕하세요. 날씨가 선선해졌습니다. 오늘은 안강으로 일하러 가서요. 사랑의 뜰안 듣고 있어요. 좋은 날 되세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신청합니다. 샬롬 인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카펠라로 준비했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박종우 씨 음성이에요. 함께 하시죠.

0: 매일 저녁 6시를 말씀과 찬양으로 물들이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에서 아주 특별한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뜨거웠던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의 은혜, 9월에도 계속 이어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고 말씀의 기쁨을 체험하는 자리를 극동방송이 마련했습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
1: 말씀을 노래로 들으니 잘 외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말씀 찬양 노래 따라해봤는데 걱정 없겠네요. 방법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0: 방송가족 여러분이 보내주신 은혜의 고백처럼 달고 달디단 바이블은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며 우리의 마음에 말씀 한 장을 담아가는 시간입니다. 이번엔 그 은혜를 방송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세요. 다양한 선물은 물론 우리의 눈을 사로잡을 풍선 아트, 벌룬쇼까지 준비됐습니다.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말씀을 본격적으로 암송해보고 싶었던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모든 행사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공개방송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를 보내주세요.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특별히 현장에 오시는 모든 분들께는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간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말씀 캘리그라피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하실 때 이름을 꼭 남겨주세요. 더불어 현장에 오시는 선착순 50명의 어린이에게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 공개방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매일 저녁 6시 홍서영 PD가 진행하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보고 왔어요. 네, 아주 특별한 공개 방송을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랑의 뜰 안에서는 기도에 관한 공개 세미나가 있었다면은 저녁 6시 행저질라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보고 왔어요에서는 말씀 암송 챌린지 네, 공개 방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날짜는 9월 12일입니다. 9월 12일 토요일이고요. 오후 2시 포항 큰숲교회에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같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찬양으로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고정으로 함께 출연하는 친구들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이 친구들이 직접 이렇게 스튜디오가 아니라 이제 밖에 나가서 오픈 스튜디오에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찬양으로 배우고 또 불러볼 수 있고 또 자연스럽게 외워지겠죠? 네. 그런 시간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바이블, 네, 세 글자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날 정말 푸짐한 선물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벌룬쇼라고요. 풍선 아트, 네. 풍선 아트도 있고, 그리고 뭐 종합, 뭐 과자, 뭐 선물 세트도 있다고 하네요. 이 종합, 그 과자 선물 세트는 선착순 50명 친구들에게 네, 선물로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오시는 모든 분들께는요,

지금 캘리그라피를 또 선물로 드릴 수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네. 여러분 이름과 함께 말씀 캘리그라피 선물로 드릴 예정이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이블이라고요. 지금 바로 세 글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도 많이 오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뭐 어른들도 좋죠. 네, 와서 내가 평소에 이 말씀으로 평생을 지켜오고 살아오고 있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줄 믿습니다. 바이블 지금 세 글자 신청해 주시면 되겠어요. 2667번님 바이블 네 아유 잘하셨습니다. 9월 12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오벳의 찬양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찬양 들으시면서 공개방송 9월 10일 토요일 오후 2시 포항 큰숙교회에서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지금 바이블 보내주세요.

아멘. 오벳의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었습니다. 달고달디담 바이블 매일 저녁 6시 말씀 암송 챌린지, 그죠?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보고 왔어요. 네. 공개 방송,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날짜 꼭 기억해 주시고요. 9월 12일이고요. 토요일 오후 2시 포항 큰숙교회에서 있습니다. 이곳 스튜디오에서 방송하던 모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요. 큰숙교회에서 오픈 스튜디오로 방송하는 실제적인 모습도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각종 이벤트도 준비가 되어 있고 풍성한 선물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또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요. 네.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블, 네. 세 글자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75번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저를 어떤 포로를 쓰시든지 제가 세상의 정욕으로 스스로 탈옥하고자 않게 하여 주세요라고 하셨어요. 기꺼이 주님의 포로로 만족하게 하여 주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의 정욕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죠? 주님의 포로로, 네, 만족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참 이게 우리 힘으로는 어려워요, 그죠? 내가 세상에 있는 것들, 정욕들, 그렇게 유익하지 않은 것들, 거기에서 탈옥하고 싶은데 잘안될 때가 있어요. 끊고자 하는데 끊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찾지 못해서 그냥 가만히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한숨을 쉬며 계속되는 반복 속에서, 답답해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압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주님께 사로잡힌 삶을 살아야 될것 같습니다. 정말.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포로가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주님만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잖아요. 주님께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그렇게 소망을 갖고 나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1575번님을 주님 안에서 또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실 겁니다. 1575번님 새싹분이세요. 오늘 처음으로 들어와 주셨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1575번님께는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 드릴게요. 네.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5130번님께서 충만 신청해 주셨습니다. 네. 지선의 충만 오늘 1부 끝곡으로 전해드리고요. 잠시 후 10시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우리 10시에 만나요.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요즘 정부의 조세 정책과 부동산 정책이 큰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비거주 1주택자들까지 타겟이 되다 보니 여기에 대해 수많은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말 가운데 집보다 집이 옳았다는 말이 쓴웃음을 짓게 합니다. 그런데 다수의 고위공직자들이 집보다 집을 지켜왔다는 겁니다. 이 단순한 집보다 집이 옳았다가 우리 자신과 우리 사이의 내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자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집도 집도 우리 인생의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다시 우리 기독교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반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이 아끼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집도 집도 사도 바울을 움직이는 힘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을 움직이는 힘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주향교회 박병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랑하는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전도 시리즈 두 번째,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처음 읽으려고 하면,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되게 창세기부터 심차게 시작을 하죠. 창세기는 재미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나오고, 노아의 방주도 나오고, 아브라함과 요셉 이야기도 나옵니다. 출애굽기도 좋습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들어가면 얼굴이 조금 달라지죠. 제사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속도가 느려집니다. 민수기에서 이름들이 줄줄 나오기 시작하면 갑자기 신앙의 첫 번째 시험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이것

꼭 읽어야 됩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재미있는 이야기만 모아놓은 책이 아닙니다.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찾아오셨는지를 기록한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성경도 사람이 쓴 책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람이 썼습니다. 모세가 기록했고 다윗이 시를 썼고 선지자들이 기록했고 바울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란 사람이 로봇처럼 받아쓰기 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성격과 언어와 시대와 경험을 사용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문체가 다릅니다. 다윗의 시와 바울의 편지가 다릅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도 느낌이 다릅니다. 이것은 성경의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시는 방식입니다. 어머니가 3살짜리 아이에게 이야기할 때 대학 강의처럼 말하지는 않습니다. 아이의 눈높이에 맞춥니다. 그렇다고 엄마의 말이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신기한 것을 발견합니다. 시대도 다르고 저자도 다른데 중심이 하나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오실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복음서는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죠. 사도행전은 그 복음이 세상으로 퍼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서신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에는 훌륭한 인물이 많이 나오지만 사실 다 실수합니다. 아브라함도 실수합니다. 모세도 실수합니다. 다윗은 큰 죄까지 범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성경이 인간이 만든 영웅담이라면 이렇게까지 쓰기가 어렵습니다. 조상 자랑을 해야 하는데 조상 실수를 너무 솔직하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패하는 사람을 끝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또 어떤 분은 말합니다. 성경 기록이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복음서를 보면 같은 사건을 조금씩 다르게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곧 모순은 아닙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교통사고를 네 명의 사람이 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신호등 이야기를 하고 한 사람은 운전자 표정을 이야기하고 한 사람은 차량 속도를 말합니다. 서로 다른 것을 보았다고 사고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건이 더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성경과 과학은 충돌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현대 과학 교과서가 아니잖아요. 과학은 주로 어떻게를 연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가, 왜 라고 하는 질문을 다룹니다. 주방에서 물이 끓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과학자는 말합니다. 열 에너지가 전달이 되어서 물이 끓습니다. 과학의 원리로 맞는 얘기죠. 그런데 아이가 묻습니다. 엄마, 왜 물을 끓여? 엄마가 말하죠. 너 밥 해주려고. 여러분, 둘 중에 누가 틀렸습니까? 아무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과정이고 하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놀라운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은 엄청 바뀌었습니다. 스마트폰도 생겼고 인공지능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크게 안 바뀌었습니다.

0: 여전히 사랑받고 싶고 여전히 비교하고 여전히 질투하고 여전히 상처받고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죄책감을 느끼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래된 책이지만 낡은 책이 아닙니다. 인간의 오래된 문제를 오늘도 정확하게 다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목적은 성경 지시광을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국 우리를 예수님께로 데려갑니다. 거울은 얼굴에 때를 보여주지만 거울로 세수를 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와 모습을 보여주고 그 죄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이 어렵습니까?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다 이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 한 권을 천천히 읽으며 이 질문 하나만 가져보십시오.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러다 보면 재밌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성경이 나를 읽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기억할 문장입니다. 성경은 오래된 책이지만 낡은 책은 아닙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주향교회 박병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42국에 688번, 이사이에 0688번 주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특정 방송 들으면 여기저기 교회 목사님 그 다음에 찬양이 좋으니까 그냥 항상 듣고 있죠. 집에서도 항상 틀어놓고 라디오 틀어놓고
1: 마음이 우쩍할 때 들으면 평안함을 주시고 항상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항상 감사하죠.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해야 되는데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간접적으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2: 전파 선교사,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전도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드려진 헌금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전파 선교의 씨앗이 됩니다. 전도의 기회는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찬미워십의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사랑이들아 2부 첫 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2부 시간에서도요, 여러분들의 신청곡 또 한 주를 살아오면서 이 찬양이 정말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힘이 되어주었던 그런 찬양들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힘, 네, 나의 힘, 네모입니다. 나의 힘이 되었던 찬양 이 찬양입니다라고요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의 힘요세 글자와 함께 여러분의 신청곡 받아보도록 할게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030번입니다.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035번님이세요. 정PD님, 여행용 가방 잘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유용하게 사용할게요. 라고 하셨는데, 아유, 잘 받으셨다고 하니까 저도 감사합니다. 이 캐리어 당첨이 되신 거잖아요. 네. 캐리어를 끌고 다니실 때마다 저희 극동방송 위해서 많이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쁜 추억들 많이 또 만들어 가시길 바랄게요. 8907번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네, 주소 보내주셨는데, 이름이 빠진 것 같은데요. 8907번님. 네, 이름도 같이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어머, 근데, 경주에서 보내주셨는데, 여기가 빌라인가요? 네, 이름이 극동빌입니다. 어머, 극동방송이라 이름이 같네요. 극동빌.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우리 8907번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름도 꼭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540번님이세요. 오늘 선물 잘 도착했습니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포항극동방송 사뜰에서 보내주신 책 어제 우편으로 잘 받았습니다. 반 정도 읽었고요. 참 감사합니다. 네. 네, 당신은 한국의 희망입니다라는 찬양 신청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이 곡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어준 찬양, 이번 한주 살아가면서 이 찬양이 나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떤 찬양이신가요? 나의 힘, 요세 글자와 함께 신청곡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 선물이 좀 준비되어 있는데

선크림 어떠세요? 네, 새롭게 선크림이 들어왔습니다. 네, 선크림 5분 추첨할 예정이고요. 선크림이 똑 떨어졌다 하시는 분. 아, 안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 그래도 좀 더워요. 그죠? 네. 근데 우리가 가을 날씨에도 겨울 날씨에도 선크림은 잘 발라주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의 피부가 노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선크림 잘 바르셔야 돼요. 오늘 선크림 5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과 함께 지금 보내주세요. 내가 주인 삼은 다리 놓는 사람들의 찬양 들으시면서요.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영훈이 은총 입어 유열의 잔향이었습니다. 이 곡은 1416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어요. 네, 영훈이 은총 입어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라고 하시면서 남겨주신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1416번님도요. 네, 복되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요세 글자로 출첵받고 있고요. 나에게 힘이 되어준 찬양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5분 추첨해서 네 선크림 드리고 있으니까요. 선크림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네,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254번님께서도요. 나의 힘! 와, 느낌표를 벌써 5개 찍어주셨어요. 이제 역전되리라라는 곡 신청하셨는데 이곡 저희가 잠시 후에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2254번님께 먼저 선크림 갑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건강한 피부 유지하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잠시 후에 신청곡도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3430번님 나의 힘 찬양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듣고 싶어요라고요. 거룩하신 실수가 없으신

좋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 곡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430번님께도 선크림 갑니다. 주소와 이름 꼭 남겨주세요. 먼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송경민 목사님 앨범에 있는 찬양으로 준비했고요. 이 찬양 함께 나눌게요. 주리 이윤화 씨가 함께 또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 역전 되리라 시와 그림의 찬양이었습니다. 2254번님, 일부러 찬양을 들으려고요. 도착은 했는데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역전 되리라 틀어주시는 찬양 들으면서 울고 있어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 이제 역전 되리라라는 찬양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 찬양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고요. 주님께서는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시죠. 반전이 있습니다. 2254번님 이 찬양 들으시고 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5199번님이세요. 나의 힘, 고백입니다. 라고요. 이번 달에 자주 들었어요. 고백이라는 찬양. 해병대 말년 휴가 나왔다가 돌아가는 아들을 KTX 역에 내려주고 돌아서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9월 3일 제대할 때까지 하나님 잘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어제 온 가족이 사랑의 뜰 안에서 보내주신

떡 상품권 네 받으셨나 봐요. 맛있는 떡 나눠 먹었어요. 감사합니다라고요. 와, 인증샷까지 보내주셨어요. 네, 백설기인 것 같은데요, 그죠? 하트 무늬가 들어가 있는 꿀떡인가요? 네. 제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그 아들이 돌아서 걸어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좀 울컥하셨다라고 하셨는데, 그 아들의 걸어가는 모습 옆에 우리 주님 보지 않으셨어요? 네. 주님이 지금 옆에 같이 동행해주고 계십니다. 네. 귀한 사연 감사합니다. 그리고 7012번님께서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신청해 봅니다. 극동방송이 매일의 저의 힘이 되고 있어요. 샬롬, 복된 주일 보내세요. 피디님, 보내주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쩜 이렇게 말씀도 예쁘게 하실까요? 그죠? 네. 근데 이 곡을 신청하시기 전에, 사랑한다 하시네, 사랑한다 말 하시네라는 곡이죠. 이 곡을 또 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캐리어를 끌고 다닐 때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재미있어서 저 혼자 웃었어요. 끌고 다닐 때마다, 극동방송을 생각해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쵸. 이거 들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리고 네팔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저도 뭐 어제부터도 계속 이렇게 기사를 보고 있는데, 네팔을 위해서 여러분들 꼭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그리고 자연이 너무 아파하고 있다라는 마음에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네. 네팔에서 발생한 대규모 돌발 홍수로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하루빨리 잘 복구가 될수 있도록 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정말 여러분들도 아마 기사 보시고 깜짝깜짝 놀라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무엇보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열방을 품고 주님께서 또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같은 마음으로 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기프티드의 찬양 함께 하시죠.

사랑한다 말하시네 기프티드의 찬양 신청곡이었습니다. 그리고 1595번님 나의 힘 하셨고요.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물음표 하셨어요. 나의 힘에는 뭔가 파워가 있고 정말 확신이 있는데 이 찬양 제목이 긴가민가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앞에 글자 두 글자가 아닌 것 같은데요.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가 아닐까요? 네.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이 찬양 신청해 주신 것 같습니다.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아멘. 험한 십자가 능력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험한 십자가 능력 있는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눈물나게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3801번님 고백해 주셨고요. 7201번님께서도요, 날씨는 흐려도 바람이 시원합니다. 호미 고집니다. 감사합니다. 금동방송 하시면서 호미고 풍경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벌써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되었네요. 오늘 준비한 끝곡은 고백이라는 찬양 신청해 주셨죠? 네. 우리 5199번님의 신청곡입니다. 이 찬양 저희가 전해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을 장마가 또 시작이 된다고 하죠. 네, 여러분들도 안전하시길 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주말 주일 보내세요. 이길승, 임무하, 최성규의 고백 들으시고요. 저는 인사합니다. 정인숙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은 안디옥 교회 배윤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AI의 친절함이 사람의 사랑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 AI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AI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기준을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겁니다. AI 시대의 마지막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까지 AI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여러 태도를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AI가 도구가 되어야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진짜와 가짜가 섞이는 시대에 진리를 더욱 사랑해야 하고, 인간은 데이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AI가 우리에게 답을 줄 때에도 늘 질문하는 힘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나눴고, 편리함이 우리의 성실함을 무디게 만들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한다고 나눴습니다. 예배와 목회와 다음 세대의 교육과 일터, 외로움과 관계의 문제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나눴던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는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성경은 지혜의 시작을 어떤 기술이나 이런 능력에서 찾고 있지 않습니다. 정보를 많이 아는 데서 찾지도 않고요. 빠르게 판단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새로운 도구를 잘 다루는 데에서도 찾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AI 시대에 더욱 중요해집니다. AI가 많은 정보들을 처리해 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할 수는 없습니다. 빠르게 답을 주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떨 수는 없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분석해 줄 수는 있지만 죄를 회개하고 은혜를 사모할 수는 없습니다. AI가 그래서 똑똑해 보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존재는 아닙니다. 그럼 지혜란 무엇이냐? 지혜는 단순히 뭔가를 많이 아는 것을 이야기하진 않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능력이 바로 지혜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고,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알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판단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힘입니다. 지식은 정보를 쌓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삶의 방향을 세워줍니다. 지식은 빠르게 얻을 수는 있죠. 하지만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길러지는 것입니다. 지식은 AI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AI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는 기술 숭배도 아니고 기술에 대한 공포도 아닙니다. 시대를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시대를 무비판적으로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 안에서 분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AI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자료를 찾고 글을 정리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더하고 교육이나 사역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AI는 도구입니다.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최종 책임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사용할 때마다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가? 아무리 편리해도 정직하지 않다면 멈춰야 되겠죠. 아무리 결과가 좋아 보여도 과정이 거짓되다면 우리는 다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이 모르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가예요. AI를 통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사람을 소모품처럼 만들고 누군가를 해치거나 이웃의 존엄을 가볍게 만든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사용법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기술보다 사람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세 번째, 이것이 나를 더 성실하고 책임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가? AI가 우리가 일하는 시간들을 줄여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게으름과 무책임으로 버려진다면 결코 유익하지 않겠죠. AI의 도움을 받아서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정직하게 확인하고 더 진실하게 섬긴다면 그것이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것이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가?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도구든지 그것이 내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밀어내고 편리함을 마치 우상처럼 만들고 있다면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다른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AI 시대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세상은 더 빠른 것을 요구할 겁니다. 더 많은 결과를 요구할 것이고 더 높은 효율성을 요구할 것이고 더 강한 경쟁력을 요구하고 더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 교회는 다른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빠른 것이 항상 바른 것은 아니죠. 효율적인 것이 항상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지혜로운 것도 아니죠.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께 기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시대의 속도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 위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 앞에서 겁먹고 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AI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기술은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AI에게 질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는 자리를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AI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서 고민하고 씨름하는 시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빠른 답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지혜를 구하는 마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AI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으면 아무리 좋은 도구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강력한 기술도 선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뭡니까? 기술의 발달, 기술의 어떤 크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방향입니다. 오늘 이 AI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AI는 시대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시대를 분별하는 기준입니다. AI가 많은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0: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AI는 빠르게 반응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책임 있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AI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두려움에 갇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방심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기술을 배울 수 있지만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시대를 읽을 수는 있지만 먼저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AI를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것이 마지막 기준입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기준입니다. AI 시대에도 그 이후의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붙들어야 할 기준임을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분별하며 책임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안디옥 교회 배윤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4-281-4611 054-281-4611번 안디옥 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특정 방송 들으면 여기저기 교회 목사님 그 다음에 찬양이 좋으니까 그냥 항상 듣고 있죠. 집에서도 항상 틀어놓고 라디오 틀어놓고
1: 마음이 울적할 때 들으면 평안함을 주시고 항상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항상 감사하죠.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해야 되는데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간접적으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2: 전파 선교사,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전도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드려진 헌금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전파 선교의 씨앗이 됩니다. 전도의 기회는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 복음을 전해주세요.

0: C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8일 금요일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진행을 맡은 포항동일교회 임서미 사모입니다. 홍영기님의 글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태풍이 휘몰아치는 밤 정전으로 온 마을이 암흑에 잠긴 그 밤에도 낡은 등대에는 불이 밝혀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태풍에 꺼져버린 등대를 위험을 무릅쓰고 높은 등대 꼭대기까지 올라가 수동으로 불을 밝힌 등대의 지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섭고 힘들지 않았냐는 질문에 저 불빛이 꺼지면 누군가 방향을 잃고 좌초할지 모릅니다. 저는 불을 밝히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이 등대의 불빛 덕에 많은 어선이 무사히 귀향했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자기의 역할을 다한 한 사람의 사명감이 수많은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우리는 리더십을 대중 앞에서 통솔하고 주도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진짜 리더십은 무대 위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실함이 진정한 리더십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말솜씨나 탁월한 재주보다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그분께 순종하는 거룩한 중심을 기뻐하십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등대지기라는 노래가 생각나는 글이죠.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이 가사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거룩한 중심을 갖고 사는 삶, 그런 삶 살기를 소망하며 소망의 기도 지금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진행되는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에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릉도 지역과 또 모든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할 내용 보내실 곳은 전화 256-3000번,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양 들으시는 동안 주저 마시고 기도 제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듣고 오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보 기도를 요청하실 분은 전화나 문자로 하시면 되는데요. 기도 제목 보내실 곳은 전화 256-3000번,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동대학교회 노규석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목사님, 오늘 처음 오셨는데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또 특별히 우리 귀한 학교에서 이렇게 섬겨주셔서 또 너무 감사하고, 네, 한동대학교가 저에게는 또 특별한 학교로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1: 네, 맞습니다.
0: 아, 제가 오늘 오프닝 멘트에서 한동대학교와 같은 곳이 등대지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한동대학교 같은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처음 이렇게 방송을 하시는데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대학 한동대학교에 새로 교목으로 온 노규석 목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동대 학생들은, 네, 이 시대에 정말 등대를 밝히는 등대지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잘 훈련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중보기도 해주셔서, 네, 또 학교에 굉장히 성령 충만한 예배들이 많이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학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목사님, 요즘에는 나만 좋으면 되지, 편하면 되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팽배하잖아요. 네. 혹시 한동대 학생들은 어떨까 저는 궁금하네요.
1: 한동대는 시작할 때부터, 네, 배워서 남주자, 이게 저희의 사실은 정신을 표현하는 문장인데요. 네. 학생들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고 또한 이웃을 위해서 배워서 남주자, 섬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가르치고 있고, 또 학생들도 사실 교수님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네, 남을 섬기는 모습을 배워가고 훈련받고 있습니다.
0: 정말 좋은 학교입니다. 목사님, 정말 그런 삶이 하나님 중심이고 또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1: 맞습니다.
0: 우리가, 네,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의 것에 탐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오늘 이렇게 오프닝 멘트에서도 나왔는데,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그런 마음 정말, 네,

0: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지금 어느 순간에든 나를 보고 계신다는 이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 한번 부탁드릴까요?
1: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 네. 험한 바다에 때로는 앞이 안 보일 때 우리를 향해 빛을 비춰주는 그 등대처럼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0: 아멘.
1: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하루하루 힘들고 지쳐서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때마다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오늘 또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정말 마음이 상한 분들 또 어려운 분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내는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0: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시편 139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으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첫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처음으로 우리 목사님도 처음 방송하시는데 이 지금 2705님 처음으로 멘트를 올려주셨네요. 아, 문자를 올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2705님의 기도 제목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의 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주세요. 내 열심으로 잘 되지 않을 때 낙심되는 이 마음이 요즘 힘들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목사님 제가 이 기도 제목을 참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주님 앞서서 가지 않기, 내 열심으로 주님 앞서서 가서 일을 그르치지 않기, 이런 기도 제목을 많이 하는데 2705님이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또 열심을 내다가 잘 안 될 때는 또 낙심이 되죠.
1: 그렇죠.
0: 네. 아, 네. 2705님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 네. 기도 한번 부탁드릴까요?
1: 네, 저도 사실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라
0: 아.
1: 네, 일이 잘 안 되면
0: 네.
1: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0: 네.
1: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그 일을 계획할지라도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시라는
0: 아멘.
1: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열심을 내지만 또는
0: 네.
1: 그 열심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또 낙심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우리 귀한 2705님 귀한 성도님 때로는 열심을 내려놓고 또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열심히 정말 하고 싶지만 낙심될 때도 또 많습니다. 일이 막히고 혼자 있는 것 같고 그때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주님의 손길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열심이 또 주님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그러나 때로는 낙심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우리 손을 잡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그래서 세상 일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의 고백들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2705님 우리 목사님의 기도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그 주님을 만나고 감사가 터져나오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0: 네,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6347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엄마의 아픈 무릎 관절이 빨리 낫고 엄마의 양쪽 다리가 퉁퉁 부어 저번에 응급실도 갔었는데 붓기가 빠지고 하지정맥과 신장도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몸이 건강해지게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네 어머니를 위한 기도 제목인데요. 무릎 관절이 아프고 또 양쪽 다리가 붓고 하지정맥도 있고 또 신장 아, 여러 가지로 네, 네. 어머니를 위한 기도 제목인데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목사님.
1: 네. 그렇죠. 굉장히 귀한 부모님을 특별히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자녀분의
0: 네.
1: 기도가 좀 너무 아름답습니다.
0: 사실 아멘.
1: 저도 아버님이 투석을 하고 계셔서
0: 아,
1: 아버님을 위해 기도하는데 이렇게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따님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같이 기도할까요?
0: 네.
1: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어머님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점점 무릎이 약해지고 또 신장 기능도 떨어지고 건강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어머님에게 안수하여 주시고 아멘. 신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0: 주셔서 하나님 무릎이 강건하여져서 하나님 주님 앞에 정말 더 기도할 수 있도록 또 하지정맥류도 깨끗하게 혈관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시고 신장도 모든 세포와 신경과 혈관과 하나하나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건강하게 회복하게 하시고 귀한 기도의 사명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님 힘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6347님 어머니를 사랑하며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올린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덮으시고 반드시 치유하시고 기쁨으로 간증하는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네,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5263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남편이 천국 가시고 슬픔과 그리움으로 괴로운데 큰딸로 인해 마음이 힘듭니다. 다른 자녀들은 남편 병원비로 인한 빚을 갚으라고 또 여러 사정을 고려해 상속을 포기하는데 남편의 11년 병원 생활 동안 큰 신경을 쓰지 않아 아는 큰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고 소송으로 가려는지 불효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제발 협의를 통해 큰딸과의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목사님 남편 네. 가시고도 슬픈데 또 이런 또 상속이 또 자녀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겠어요.
0: 네. 우리 성도님의 마음이 진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상처가 되실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0: 저는 특별히 이런 상속의 문제 자녀들과의 문제가 생길 때 직접 자녀 그러니까 큰딸과 대화하시거나 소통하시면 상처가 더 깊어지고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 그렇죠. 그럴 수
0: 가능하시면 큰 따님과는 변호사를 통해서 제3자를 통해서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소통하시는 게 훨씬 더 상처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1: 네.
0: 또 기도 가운데 물론 다른 자녀들 너무 귀하긴 하죠. 근데 이제 큰 딸을 하나님께서 좀 만져주시기를 큰 딸에 대한 마음의 어려움들은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그렇죠. 선한 손길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기를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멘. 기도 부탁드릴까요? 네.
0: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을 천국으로 떠나보내고 슬픈 가운데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11년의 병간호가 얼마나 힘들었을지요. 또 큰딸로 인해서 또 마음에 더 큰 상처가 하나님 생기고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만져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하나님 사랑 또 하나님 자녀들을 위한 부모님의 기도일진데 큰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주께서 친히 다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또 다른 자녀들과의 관계도 하나님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위로의 손길들을 허락하셔서 우리 귀한 성도님 낙심 가운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 가운데 기도의 사명 특별히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사명 이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귀한 여종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1: 아멘.
0: 또 물질로 인하여 곤란한 일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복을 또한 더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5263님 슬픔 위에 또 닥친 그 마음의 아픔 우리 주님 아시고 그 마음 만지시고 또 자녀의 마음도 주님께서 다루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서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8118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심정보님 구순잔치 주님께서 감사 행복 은혜롭게 이루어지도록요.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기적의 주님께서 좋은 날씨 주시도록요. 세 번째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어머님과 가족 모두 축복해 주시고 기쁨과 감사의 구순잔치가 되도록 아멘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우리 8118님은 늘 이렇게 기도 제목을 자주 올려주시는데요. 목사님.
0: 네.
1: 특별히 이번에 어머니 심정보님 구순잔치가 지금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네.
1: 정말 참 긴 세월 잘 살아오셨네요. 구순이면 그렇죠, 목사님.
0: 그렇죠.
1: 네, 참 축하를 드릴 일입니다.
0: 기도 제목만 봐도 굉장히 성령 충만한 가정인 것 같습니다.
1: 행복해 보입니다. 네.
0: 네.
1: 네, 우리 어머님 구순 잔치를 위해서 목사님 기도 부탁드릴까요?
0: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기도를

0: 들으시는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심정보 어머님의 구순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1: 아멘.
0: 하나님 어머님의 그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 감사, 하나님 고백들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또 자녀들을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장수하는 가정 가문 되게 하여 주시고, 성년님과 동행하는 이번 구순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머니 100세까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1: 아멘.
0: 우리 자녀들도 그 믿음의 길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우리 귀한 가정과 이 가문을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8118님. 기도의 제목대로 좋은 날씨, 또 그리고 감사, 행복한 구순 잔치와 또 그 이후의 삶이 더욱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전화로 접수된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2404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밤에 잠을 잘 못 자 피곤합니다. 단잠을 잘 잘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아, 목사님, 요즘 불면증이 네. 많이 심각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TV나 또 이런 백색 그런 쪽으로 영향을 미친지 환경인지 잘
0: 맞습니다.
1: 모르지만.
0: 네. 그 스마트폰 또 이렇게 네. 많이 보시니까
1: 그렇죠.
0: 아무래도 뇌가 쉬지를 못해서
1: 네.
0: 계속 생각들이 있으니까
1: 네.
0: 잠을 못 자는 경향이 있습니다.
1: 그렇죠.
0: 좀 권해드리기는 이제 저도 그렇게 하는데 저녁 때 한 9시쯤
1: 네.
0: 저는 이제 한 시간 정도 이렇게 걷습니다.
1: 아,
0: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찬양을 들으면서 걷고 들어와서 샤워를 하고 나면
1: 네.
0: 잠을 깊이 자게 되더라고요.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가능하시면 저녁 드시고 나서
1: 네.
0: 찬양 들으면서 이렇게 산책을 한번 하시고 샤워를 따뜻한 물로 하시면 또 잠이 잘 들 것 같고요.
1: 네.
0: 그런 걸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1: 자기 전에 이미 이렇게 영혼의 평온함을
0: 네네.
1: 누리고 네.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목사님 기도 부탁드릴까요?
0: 네. 우리 귀한 성도님의 정말 영육간의 간절함과 또 깊은 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1: 아멘.
0: 주님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리는 걸 보니 주님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에게 하나님 단잠을 주시고 꿈속에 주님 친히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관리를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혼의 쉼을 얻는 시간, 재충전의 시간, 또 육체가 다시 강건해지는 시간 잘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2404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꼭 2404님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다음 기도 제목인데요. 7242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친정에 가서 친정 아버지 점심을 챙겨 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마음의 상처로 교회를 20년 가까이 쉬고 계신데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머지않아 교회 가시는 길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세요. 점심 식사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아, 참 효녀인 것 같습니다.
0: 네.
1: 목사님.
0: 아, 귀한 자녀분이시네요.
1: 네. 네. 이렇게 매일 점심을 챙겨 드리러 가시는 것 같아요.
0: 네.
1: 네.
0: 정말. 아마 아버님도 네. 그 네. 따님의 아마 마음을 아실 겁니다.
1: 아멘. 그럴 것 같습니다.
0: 네. 근데 아무래도 마음의 상처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상처보다는 보통 목회자나 사람에 대한 상처로 인한
1: 그렇죠.
0: 것일 때가
1: 네.
0: 많죠.
1: 네.
0: 그래서 저는 이제 점심 챙겨 드리시면서
1: 네.
0: 뭐 짧은 이렇게 성경 구절, 특별히 그렇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구절, 사랑한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 이렇게 좀 뭐 적어 주시거나
1: 네.
0: 요즘 어르신들은 이제 핸드폰 잘 안 보시니까
1: 그러니까요.
0: 작은 메모지에 네. 또는 편지에 이렇게 하시면 아버님이 또 마음이 열리시지 않을까
1: 그렇죠.
0: 싶습니다.
1: 사람에게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말씀들을 좀 더 많이
0: 네.
1: 나누면 좋을 것 같네요.
0: 네. 그리고 한
1: 네.
0: 가지 더 그
1: 네.
0: 찬양을 조금
1: 네.
0: 아버님께 전해드려도
1: 네.
0: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연세 있는 분들은 이제 눈으로 이렇게 막 읽는 거 어려우시니까
1: 네.
0: 잔잔한 찬양 또 아버님이 좋아할 만한 찬양을 보내드리면
1: 추억이 있는
0: 네네네 하나님께서 그 네. 마음을 터치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1: 아멘. 네. 기도 부탁드릴까요?
0: 네. 하나님 귀한 우리 성도님 특별히 사랑하는 친정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점심을 챙겨드리며 또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님, 우리가 자세히는 알지 못

0: 못하지만 그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지금 이제 교회를 좀 오랫동안 떠나 계시는데 하늘아버지께서 친히 만나 주시옵소서. 이제 몸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는 이 친정 아버님, 주님께서 친히 만나 주셔서 영혼의 쉼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갖는 우리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귀한 가정을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7242님. 믿음을 갖고 아버지를 섬기는 그 귀한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버지를 만지시고 영원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0: 아멘.
1: 네, 여러분은 지금 포항 극동 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이 기도 시간,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릉도 지역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보내실 곳은요, 전화 256-3000번,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한곡 듣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듣고 오겠습니다.

0: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한동대학교의 노규석 목사님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보 기도를 요청하실 분은 전화나 문자로 하시면 되는데요. 기도 제목 보내실 곳은 전화 256-3000번,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화로 접수된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5176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 부목사님께서 눈이 많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성도들 모두의 기도 제목입니다. 목사님 눈이 회복되고 평안하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목사님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리신 것 보니까 좀 많이 심각하게 좀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1: 그러게 말입니다.
0: 목사님이. 네.
1: 제 주변에도 이제 목사님 중에서 네. 녹내장 이렇게 좀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0: 그래서 네.
1: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도 하고
0: 네.
1: 또 우리 부목사님이 꼭 병원에 가시도록 가끔 이제 목사님들 중에 일이 많다 보니까 미루시는 분들 계세요.
0: 그렇죠.
1: 네, 꼭 성도님들이 이제 좋은 좀 안과 병원을 꼭 연결하셔서
0: 네.
1: 이렇게 치료를 또 받으시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멘. 네, 목사님 기도 네. 부탁드릴까요?
1: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이 사랑하는 우리 부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그 눈이 하나님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친히 그 눈에 손을 대시고 안수하여 기도하여 주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력이 좋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스트레스가 줄어들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더불어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목사님의 또 육체가 연약해지는 가운데 영안도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귀한 종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 영안이 열리고 성도들을 더 사랑하는 목자로 하나님 세워지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0: 아멘.
1: 우리 귀한 목사님과 또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5176님. 우리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의 종으로 세우셨으니 우리 주님께서 치료의 길을 여시고 또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귀한 종으로 세우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1: 아멘.
0: 네,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3806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지인 되는 이진규, 이종원, 정현장, 박명우, 최양숙, 황근호, 문용식, 박광렬, 임재영, 안경환, 예수님 믿고 구원 얻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암투병 중입니다. 암통증도 없어지고 암이 전이되거나 커지지 않고 침륜되지 않고 다른 암도 생기지 않고 수술하지 않고 예수님이 치유해 주셔서 저의 모든 암과 암의 줄기 뿌리까지 완전 소멸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네, 지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의 제목과 본인의 암 네, 암이 네, 낫도록 그렇게 네. 기도 제목을 올리셨네요, 목사님.
1: 보통은 본인 이제 기도 제목,
0: 그렇죠.
1: 특별히 암투병 중이면 본인 네. 기도 제목 올리실 텐데 이렇게 지인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 보니까
0: 네.
1: 굉장히 영혼을 향한 사랑함이 가득하시고,
0: 그렇죠.
1: 또 전도에도 은사가 있는 분 같습니다.
0: 아멘.
1: 사실 제 아내도 이제 암 수술을 받았었거든요.
0: 예. 예.
1: 저는 기도도 하지만 꼭 수술 받으셨으면 좋겠고
0: 그렇죠.
1: 하나님께서 예. 또 우리 기도하는 또 의사 선생님들 통해서
0: 네.
1: 또 치료로 해주시니까 꼭 암을 이기고
0: 네.
1: 또 회복되셔서 더욱 더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사명 감당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하나님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암투병 중에 있습니다.
0: 주님.
1: 통증으로 인해서 또 많은 밤을 지새울 때도 있을 텐데 주님께서 그 침상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암 부위에 손을 얹으사 치료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바라셔서 정말 주님. 송아지처럼 뛰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귀한 종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0: 아멘.
1: 또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 영혼들 가운데 성령님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함께 천국의 소망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우리 귀한 성도님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3806님. 영혼을 사랑하고 또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꼭 그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또 인도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모든 길들을 열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네.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0386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재정 회복과 신실한 배우자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 주세요. 그 재정으로 주님 일에 기쁘게 사용되어지도록 통로로 연결해 주셔요라고. 네, 목사님, 재정이 지금 회복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회복을 네. 위해서 기도 제목이 있네요. 그리고 신실한 배우자와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했는데 아마 배우자를 위한 기도의 제목인 것 같은데요.
1: 그런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네. 네, 네.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참 아름다운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목사님. 네. 네.
1: 느낌상 자매님 같은데.
0: 같은데요. 네. 네. 우리 기도를 부탁드릴까요?
1: 네. 우리 귀한 성도님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함께하시는 하나님, 또 재정의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 또한 그 재정을 통해서 귀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 또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0: 아멘.
1: 또 특별히 신실한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또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예배하는 가정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 이웃들을 축복의 통로로서 축복할 수 있는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0: 아멘.
1: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0386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0386님의 삶 모든 곳에 함께 하셔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능력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네,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0832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딸 아이가 11월 28일에 치르는 임용고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체력이 받침이 되고 심적으로도 기운이 떨어지지 않고 잘 공부해서 임용고시에 합격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참 임용고시가 쉬운 또 시험은 아닌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목사님.
1: 이름이 고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고시는 다 어렵습니다.
0: 네, 저희 딸도 둘 하다가 지금 네, 좀 포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1: 그렇군요.
0: 네.
1: 요즘 그 학교마다 네. 아이들이 적어지다 보니까 네. 교사를 이제 뽑는 숫자가 점점 그렇죠. 줄어들어서 문이 굉장히 좁아지고 있죠.
0: 네. 네. 네, 우리 따님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네. 하나님, 우리 귀한 따님이 11월 28일 임용고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공부할 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공부하게 하시고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체력도 주시고 지력도 주시고 영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본인에게 준 꿈을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오늘도 공부하며 나갈 때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0832님. 우리 사랑하는 따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체력도 지력도 영력도 다 주셔서 그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네,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7201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시흥에 있는 교회 목사님의 물질적 형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도 평안하도록 도와주세요. 은퇴하시고 힘들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라고. 네, 은퇴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제목인데 물질적으로 많이 힘드신가 봅니다. 목사님.
1: 네.
0: 은퇴 이후에도 이렇게 평안하고 좀 누리시면 참 좋을 텐데요. 목사님.
1: 아, 그러게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0: 네.
1: 우리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연금에 대한 준비가 사실 안 되어 있습니다.
0: 그렇죠.
1: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사실 연금, 국민연금도 그렇고 뭐 퇴직연금도 있지만 사실 교회 또 특별히 개척교회나
0: 네.
1: 이자리 교회 목사님들은 당장 성도님들 섬기는 거에 급급하다 보니까
0: 그렇죠.
1: 노후 준비를 못 하시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0: 네.
1: 아마 시흥뿐만 아니라 포항이나 또 영천.
0: 예.

0: 선이나 우리 지역교회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많으실 줄 아는데, 정말 하나님 바라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주변에서 또 오병이어의 기적, 또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경험하도록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멘. 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0: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이 특별히 시흥에 있는 우리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평생 주님을 섬겼던 그 헌신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제 노년에 은퇴하시고 또 여전히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어찌 그 노고를 다 알겠습니까? 주께서 귀한 노종에게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1: 아멘.
0: 포항 지역에도 또 미자립교회 섬기시며 또 어려운 또 은퇴 이후에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 계실 텐데, 하나님 그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를, 또이 땅에서 물질로 인하여 이 곤란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천군천사로 보호하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귀한 우리 정말 은퇴 목사님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7201님. 우리 주님을 평생 동안 섬긴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 아시고, 필요한 때에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9507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 세 가지 중한 가지가 해결되고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요즘 갱년기로 땀이 많이 나는데 좋은 치료를 만나 이 시기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네, 우리 9507님도 기도 제목을 자주 올리시는데 기도 제목이 세 가지 있었는데 한 가지는 해결 받으셨고요. 또
0: 아멘.
1: 두 가지가 남았고 또 갱년기로 땀이 많이 나는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올리셨는데 목사님 이 기도 제목과 또 오늘 다 함께 하지 못한 기도 제목, 읽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기도 제목까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현실에 부딪히는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또 우리 귀한 성도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고, 남은 두 가지 기도 제목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나이가 들어가며 이제 갱년기로 많은 힘든 일들을 또 체력적으로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종에게 하나님 체력을 부어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새 힘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찬양하며 일어나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말 많은 기도 제목을 올리신 성도님들, 우리가 한분한분다 읽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 기도마다 신이 만나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만나 주시고, 또 오늘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네, 9507님, 늘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리는 그 기도,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모든 것 위에 주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다 읽지 못한 모든 기도 제목 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동대학교의 노규숙 목사님께서 기도로 동역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따뜻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시편 139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나의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시며 또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삶, 가치 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할 말이 있는 삶을 경조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의 기도 제작의 홍서영 PD, 기도의 한동대학교의 노규숙 목사님, 진행의 포항동일교회 인서미 사모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영천 동해교회에서 8월 31일 월요일부터 9월 2일 수요일까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쟁취하자를 주제로 집회를 진행합니다. 저녁 7시 30분 그리고 오후 2시에 교차로 진행되며 강사로는 강명식 목사님, 김빛나 목사님, 김태정 목사님이 함께 하십니다.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3591-067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새롬교회 창립 4주년 기념 민호기 목사 초청 찬양 간증 집회가 오는 8월 30일 주일 오후 1시에 새롬교회에서 열립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등 한국교회에서 널리 불리는 찬양을 작사 작곡한 민호기 목사님이 찬양과 삶의 간증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이번 집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034-972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지역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피아워십 초청 찬양 집회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6시에 경주 제1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힘찬 찬양으로 은혜를 전하는 피아워십과 함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4-742-0211번 경주 제1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동부교회에서 제6기 포동포동 아기학교에 함께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9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공휴일을 뺀 8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진행되며 축복해 아가야라는 주제로 엄마와 아기가 함께 활동하는 주간 교회학교 유아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사전 접수를 받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포항 동부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휴대전화 010-9600-912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 지역교회 음향 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 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전주지명교회 문화규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여 주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화합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돌보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을 통해 나라와 민족을 섬기며 기도하는 공동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모든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더욱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로 세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6년 8월 28일 금요일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예장 통합총회가 다음 달 정기총회를 앞두고 여성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 여성위원회는 지난 25일 간담회를 열고 이번 총회에 선출된 여성 총대가 54명으로 예년보다 3명 줄어 전체 총대 1,500명 중 3.6%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노회당 여성총대 1인 이상을 의무화하는 헌법 개정안이 2표차로 부결됐던 만큼 이번에는 총회 규칙 개정안으로 다시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김순미 전 여성위원장은 지난 표결에서 단 2표차로 부결된 아쉬움이 크다며 이번 총회에서의 규칙 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상도 총회 사무총장도 여성들의 지도력과 시각은 교단을 건강하게 만드는 자산이라며 이번 총회가 여성 참여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예장통합 제111회 정기총회는 다음 달 15일부터 사흘간 서울 도림교회에서 열립니다. 미션카 선교회가 지난 26일 인천 강화군청 앞에서 강화 화덕감리교회의 승합차를 사단법인 다문화복지재단에 전달하는 미션카 43호차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전달된 차량은 화덕감리교회 성도가 기증한 승합차로 엔진오일과 타이어 등을 교체해 평택지역 이주민과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섬기는 다문화복지재단으로 전달했습니다. 2020년 사역을 시작한 미션카 선교회는 사용 가능한 중고차를 기증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척교회와 복지 현장에 무상으로 연결해오고 있습니다. 이주헌 미션카 선교회 대표는 전국 제휴 정비소를 확대해 기증 차량이 지속적으로 정비받을 수 있는 지원 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278만 명 시대를 맞아 한국교회의 이주민 선교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안산 이주민센터 대표 박천흥 다문화교회 목사는 이제 이주민이 목회 주체로 서는 시대가 열렸다고 전했습니다. 박 목사가 섬기는 다문화교회는 필리핀, 파키스탄, 르완다 등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 교회들과 공간을 나눠 쓰는 공유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주민 성도들이 스스로 전기요금과 사례비까지 부담할 만큼 자립한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5.4%를 차지했고 2040년에는 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최근 국내 이주민 사역자도 타문화권 선교사로 인정하는 이주민 선교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일방적 지원보다 이주민 스스로 교회를 세우도록 돕는 체질 개선과 모국어, 한국어, 대조 콘텐츠 보급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 가운데 한인교회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교회가 있습니다. 오다인

0: 리포터가 전합니다.
1: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 베델교회가 아우리치 매거진이 발표한 2026 아우리치 100 가운데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 부문 전국 23위에 선정됐습니다. 아우리치 100은 아우리치 매거진과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매년 공동으로 전수조사에 발표하는 연내 프로젝트로 미국 전역 32만 개 개신교회 중 한인교회로는 이 교회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주일 현장 예배 평균 출석 인원은 지난해 1,658명에서 올해 2,171명으로 1년 새 513명, 30.94% 증가해 순 증가율 기준 미국 100대 교회 중 12위에 올랐습니다. 2014년 말 새 가정의 기도 모임으로 시작한 아틀란타 베델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이어온 성경 66권 강해 설교와 새벽 기도회, 금요 성령 집회 등 꾸준한 기도 훈련이 성장의 동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혜진 담임 목사는 이름도 없이 새 가정의 기도 모임으로 출발했던 교회를 친히 인도하시고 부흥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린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서울 연탄은행이 폭염 속 취약계층을 위해 서초구 전원마을을 찾아 냉방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연탄은행 밥상 공동체는 어제 오전 서초구 전원마을 70여 가구에 생수와 손선풍기, 쿨매트 등이 담긴 폭염나기 키트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여름철 폭염 지원부터 겨울철 난방 지원까지 사계절 돌봄을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정혜리 홍보대사와 강정혜 전 국가보훈부 장관 등 위원 25명이 참석해 키트를 직접 제작하고 가정을 방문해 주민들의 안부를 살폈습니다. 허기복 대표는 물품 전달을 넘어 직접 가정을 찾아 안부를 묻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포항 27도, 평양 26도입니다. 오늘 경북 지역에는 비가 내려 무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우산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교계 뉴스 홍사영이었습니다. FEBC
2: . 매일 저녁 6시를 말씀과 찬양으로 물들이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영에서 아주 특별한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뜨거웠던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의 은혜, 9월에도 계속 이어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고 말씀의 기쁨을 체험하는 자리를 극동방송이 마련했습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 암송 챌린지.
3: 말씀을 노래로 들으니 잘 외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말씀 찬양 노래 따라해봤는데 걱정 없겠네요. 방법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2: 방송가족 여러분이 보내주신 은혜의 고백처럼 달고 달디단 바이블은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며 우리의 마음에 말씀 한 장을 담아가는 시간입니다. 이번엔 그 은혜를 방송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세요. 다양한 선물은 물론 우리의 눈을 사로잡을 풍선 아트, 벌룬쇼까지 준비됐습니다.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말씀을 본격적으로 암송해보고 싶었던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모든 행사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공개 방송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를 보내주세요.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특별히 현장에 오시는 모든 분들께는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간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말씀 캘리그라피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하실 때 이름을 꼭 남겨주세요. 더불어 현장에 오시는 선착순 50명의 어린이에게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 공개방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 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소망, 나의 기쁨 김경화입니다. 어느 부부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밤늦게 외출해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할 즈음이 돼서 자동차에 기름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집 주변에 주유소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핀잔을 주며 낮에 기름을 좀 충분히 넣어놨어야지 집 주변에 주유소도 없는데 당장 내일 나가다가 차가 멈추면 어떡하냐고 따졌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어차피 일이 된 거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그저 범사에 감사하자고 아내를 도닥였다고 해요. 다음날 새벽 부부는 경찰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전날 밤에 도둑이 부부의 차를 훔쳐 달아나다가 30m도 안 되는 곳에 차를 그대로 두고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기름이 없어서 차가 서버렸던 것이지요. 범사에 감사합시다 라는 남편의 말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는 새벽이었다고 하는데요. 상황이 좋지 않아 보일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사실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삶에서 많이 경험하게 되지요. 원망과 불평의 쓴뿌리 대신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더 좋은 일을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범사에 감사하는 기분 좋은 행복한 하루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 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현재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악인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시는 분임을 또한 확고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르짖고 구한 하나님이 악인들의 행동, 특히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들을 치는 거짓된 입술에 대하여 판단해 주시길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거나 특히 하나님의 백성을 거슬러 악한 행동과 말을 하면서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 어려움 없이 인생을 살다가 죽은 후에도 사람들이 그를 기념하는 것을 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신이 행한 일에 합당한 수치나 부끄러움, 공개적인 모욕 같은 것을 경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어서는 자신의 이름까지 남기는 것입니다. 다윗도 바로 그런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욱 크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소홀해서 잠잠하게 하소서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죽음에 제한받지 않고 이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 완악하고 무례하게 말하는 거짓 입술을 가진 모든 자가 그들의 죽음을 넘어 내세에서도 부끄러움과 모욕을 영원토록 당하게 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늘 감사하는 복된 날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J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정환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한 청년이 대학을 졸업한 뒤 미국 뉴욕 박물관에 임시 직원으로 취직했습니다. 그는 매일 누구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해 박물관 마룻바닥을 정성껏 닦았다고 해요. 어느 날 박물관 관장이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학위까지 마친 사람이 청소일부터 시작하려니 아쉽거나 속상하지 않은가요? 그러자 청년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곳은 그냥 바닥이 아닙니다. 박물관의 마룻바닥입니다. 그 후 그는 성실함을 인정받아 정식 직원이 됐고 알래스카를 비롯해

0: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고래와 해양 포유류 연구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적인 고래학자로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결국 그 뉴욕 박물관 관장에까지 오르게 됐는데요. 이 청년은 바로 세계적인 고래학자 앤드루스 박사입니다.
1: 미국 격언에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노력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남보다 한 시간 먼저 나왔다.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거를 평생 했기 때문에 부지런하니까 한 시간 먼저 나와서 쓰레기질하고 아무도 하지 않는 걸 자기가 하면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성공의 길을 열어주시게 될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게으르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옆에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내가 늘 젊은 사람들에게 열심과 겸손 있는 사람 이길 사람이 없다. 저 그걸 인생의 모토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성공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신앙에도 참 모든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지점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복 주시기를 원할 거예요.
0: 아멘.
1: 그래 우리 청취자들도 부지런하고 겸손하고 열심만 있으면은 그 분야에서 아마 성공할 거예요.
0: 네, 겸손과 성실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복합 문화 공간 어반 브룩을 운영하고 계신 전철현 대표님과 신윤지 집사님을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주님이 머무시는 곳, 예수님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문화와 비즈니스, 예술과 일상이 공존하는 복합 문화 공간인 어반브룩의 전철현, 신윤지 대표님을 지금 만나봅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복합 문화 공간 어반브룩을 운영하고 계신 전철현 대표님, 신윤지 집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0: 방송 가족분들께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광주에서 복합문화공간 어반부를 운영하고 있는 전철현 집사입니다.

0: 국동방송 이차 여러분을 만나게 해서 진심으로 반갑고요. 저희 공간이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를 늘 기도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1: 이렇게 귀한 시간에 저희 부부를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2: 오늘 저희들이 두 분을 모신 이유는 광주에서 라디오 전도대회를 할 때마다 장소를 빌려주시고 협조를 많이 해주신다는 소문을 듣고 오늘 모셨는데, 어반부룩, 그게 무슨 뜻이에요?
1: 아, 어반부룩은 도심과 시내의 경계라는 뜻으로, 도심의 휴양, 힐링, 이걸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문화 복합 공간으로 저희가 어반부룩이라는 명칭을 하고, 도심에 있는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여러 가지 문화와 복합 공간의 모든 서비스를 누릴 때 여러 힐링을 누리기 위해서 만든 공간입니다.
2: 그 설립하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0: 올해로 9주년이 됐습니다.
2: 9년?
0: 예예.
2: 그러면 거기서 가장 그 회사에 뭐 대표를 한다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을 텐데.
1: 아, 저희는 일반적으로 문화, 비즈니스 모든 걸 같이 하는데요. 단순한 뭐 웨딩, 또 가족 파티 이런 것도 많이 하고요. 예, 기업이나 또 저희가 유니크 베뉴로 기업 서비스도 진행을 하고 있어서 많은 브랜드 행사 이런 것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 이 어반부룩을 다녀가시는 분들의 반응도 궁금해요. 엄청 멋진 공간이라고 들었거든요.
0: 저희 어반부룩 처음 오신 분들이 와, 이런 게 광주에 있었어,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 다음에 많이 듣는 말은 이게 서울에 있었으면 대박이다. 그런 말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광주에다 건축하다 보니까 건물을 옮길 수도 없고, 근데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또 김장환 목사님 뵈러 서울 왔으니까 그 대박이 지금부터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아니, 근데 대표님은 증권회사에서
0: 예, 예.
2: 돈 벌다가
0: 예.
2: 왜 이런 거를 저 여기 사모님이 시작했어요? 대표님이 하셨어?
0: 기획은 제가 했죠. 근데 운영은 여기 신주사가입니다.
2: 그래서 여기 따로 왔고요.
0: 제가 따라온 겁니다. 보관을 하고.
2: 그러면 그 규모, 빌딩 규모가 얼마나 돼요?
0: 한 연금평으로 한 1200평 정도 됩니다. 예.
2: 근데 그걸 지어서 이런 공간에 뭐 여러 가지 문화 행사를 한다.
0: 예예.
2: 그럼 그 문화 행사를 하면서 아, 우리가 잘했다, 이거 괜히 했다, 그런 적이는 없어요?
0: 공간이 어떻게 보면 그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를 제공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제가 도서관을 했으면 공부하는 사람 올 것이고, 나이트클럽을 했으면 춤추는 사람 올 것이고. 근데 복합 문화 공간이라는 것을 제가 9년 전에 했을 때 그 용어 자체가 생소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할 때는 증권회사 경력이 좀 도움이 됐거든요. 포트폴리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한 장소에 모아놓으면 한쪽이 좀 위축되더라도 딴 쪽에도 보완할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9년 전에 광주에서 이걸 오픈하게 됐는데, 처음 오픈했을 때는 광주분들이 그걸 이해를 잘 못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광주분들은 웨딩홀이야, 돌잔치야, 여기 레스토랑이야, 카페야. 좀 많이 헷갈려하셨어요. 예예예. 근데 지금은 많이 알려져가지고 여기서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좀 인기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네.
2: 그러면 신집사님이 참 일으키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1: 이제 제가 한 일들이 조향과 사실은 플로리스트란 직업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좋은 공간을 만들어줬지만 그걸 제가 운영하는 건 사실은 좀 어려운 게 있었는데, 제가 했던 그동안의 일들이 이 복합문화 공간을 만들어 가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또 그것 때문에 특화되는 방법도 있었고, 저희 오셨던 분들한테 돌잔치나 웨딩이나 또 기업에서 오신 분들한테 특별한 일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향기를 만들어준다거나 예쁜 서비스를 해주는 거는 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죠.
2: 그럼 저 이러한 공간을 만들어서 봉사를 하는데 네. 경제난은 없습니까?
1: 아무래도 코로나 시즌을 지나면서 그때는 좀 많이 어려웠죠.
2: 어렵군요. 예. 모이질 못하기 때문에.
0: 네. 그렇죠.
2: 그때 어떻게 극복을
1: 그때는 많이 크게 하려고 하는 이제 그 웨딩의 시장이 있었다면, 저희는 원래 처음부터 작은 프라이빗한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다 축소하라고 이렇게 정부 지침이 있어서 오히려 더 그런 게 더 특화되는
3: 전화 위복의 기회가 되기도 했겠네요. 네네. 지난 4월에는

0: 전도대회 때도 귀한 섬김을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경험이셨어요?
1: 이제 어떻게 믿는 사람의 그 의무가 전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도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러는 와중에 광주 극동방송에서 3,000명이 3,000명을 전도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스케일에 좀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한명 하기도 힘든데, 아무리 방송국이지만, 3,000명이 3,000명을 전도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기획하다니 흥분되더라고요. 그럼 그 행사에 내가 조금이나 보탤 수 있는 방법이 무엇가를 고민하다가, 발대식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그것을 장소와 식사를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2: 그러니까 발대식에
1: 네.
2: 하는 걸 보고,
1: 네.
2: 뭐좀 협력해서 도와주면은 3,000명 전도가 되겠다. 이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결심하는 사람이 있고, 결심하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고,
1: 그렇죠.
2: 참 호남권의 전도대회 하나님께서 귀히 쓰실 수 있지 않은가. 발대대회를 거기서 했는데, 사실 지난 4월에 참두번 모였어요. 광주 경변전센터, 김대중 경변전센터에 가보니까 짜임새 있게 대회를 잘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그때 믿는 사람도 많이 생겼는데, 전도대회에 직접 참석하시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 그럼 정철현 대표님, 깜짝 놀라셨다는데.
1: 예.
2: 어떤 면에서?
1: 제가 전도대회를 그때 처음 가봤습니다. 예,
2: 오.
1: 전도대회가 그 앞전에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안 가봤었고, 제가 어떻게 보면 발대식을 섬겼는데, 제가 섬긴 발대식을 주최하는 대회를 안 가본다는 게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가봤거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크게 규모를 할 줄을. 제가 그때 처음으로 김양아 목사님을 멀리서 뵙게 된 거예요. 무대에 올라와서 당상에 계실 때. 그래서, 야, 이거 3,000명, 3,000명, 말은 쉽지만 이렇게 귀가하고 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건데,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거기 나오는 출연진들 연습한 거 보고, 제가 실은 그 하기 전에 우리 국동방송 지사장한테 좀 말실수를 했어요. 뭔 실수를 했냐면은, 3,000명이 3,000명을 전도하는데, 이것에 그치지 말고, 하반기에도 한번 더 합시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아니, 우리가 경제개발 5위는 하는데, 그냥 1년에 두 번씩 6,000명 해가지고, 2030에 3만 명만 해봅시다. 제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대회장 갔다가, 이거 못하겠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이거 노력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데,
2: 그렇지.
1: 야, 이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2: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1: 그렇죠.
2: 뜻이
1: 그래서,
2: 있는 곳에 길이 있다.
0: 아멘.
2: 예? 하나님께서 해라. 내가 도와줄게. 예? 그러면 우리 신윤지 집사님은 이런 걸 보시면서 우리가 어반부럭이 어떻게 더이 공간이 그러한 공간으로 쓰여지기를 원하는데 집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 어때요? 아, 이거 귀찮다. 해도 우리는 못한다.
3: 아니요, 저희 이제 여반부를 운영을 하면서 되게 다양한 분들이 오시고 이렇게 극동방송 같은 공공의 목적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섬김을 기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저희가 시간의 관계상 어떤 물질의 관계상으로 저희가 직접 나서지 못하는 일들을 하고 계시니까 이전에도 이렇게 해외 선교를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부부 또 목사님 부분들을 한번 섬겼을 때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 훨씬 기쁨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남편과 같이 이렇게 할수 있는 공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시고
2: 뭐 지금 광주, 전라남도가 이제 합쳐가지고 더 크게 아마 인구도 늘어나고 또 모든 게 광주 혼자 하는 것보다 전라남도까지 포함해서 하니까 기회도 어반부르기 더 크지 않을까 앞으로.
1: 맞습니다.
2: 그런데 제가 이렇게 두 분을 보면서 신집사님이 미인이요.
3: 아,
2: 어떻게 만나셨어?
1: 한 5년 된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보통 방학하면 대학생들 의학원 많이 가지
2: 그렇죠.
1: 않습니까? 저도 이제 그중에 일부였는데 항상 영어학원을 다니다가 이번에는 일을 좀 배우고 싶더라고. 변화를 좀 주고 싶어서. 그래서

0: 그래서 이러 학원을 갔어요. 갔는데 저보고 이제 어법을 좀 배운 다음에 이렇게 생활 일어로 가면 되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공부하니까 실력이 안 늘더라. 그냥 이러 회화를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좀 따라가기가 힘들 거라.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결제는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결제하고 강의실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맞은편에 우리 심사가 앉아 있는 거야. 아, 이 여자다.
1: 네. 아니, 반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신집사님 마음을 어떻게 흔들어 놨죠?
0: 제가 정말 이렇게 좀 친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강의를 들으러 가는데 일찍 가면은 제 옆에 안 앉고 늦게 가면 다른 사람이 앉아 있고 방법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새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어떻게든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안 돼서 그 30, 40년 전에는 책을 한번 읽으면 책거리라는 게 좀 있었어요. 그렇지. 지금도 그런 문화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영어 1호 책 한 권이 이제 끝나니까 회식을 하신다 하더라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번 기회가 아니면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수업하기 전에 제가 찾아갔어요. 그 강사님한테. 그리고 강사님한테 센세이, 네, 신상 옆자리 좀 앉히게 좀 해주십시오. 아무리 해도 내가 자리를 못 앉히겠습니다. 기회를 좀 잡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업 끝나고 회식 장소 갈 때 옆자리에 좀 앉혀주십시오. 그러니까 알겠다고, 도와주겠다고.
2: 와, 사전 작업을 하셨네.
0: 네. 그래가지고 그 강사님이 지금까지 수업을 하다 보니까 계속 앉은 사람께 앉고 그랬는데 오늘은 좀 자리를 변동해서 앉아봅시다. 이러고서 딱 바꾸다가 저를 마지막에 우리 신집사 옆에 딱 앉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는 이때다. 뭘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굳이 나에 대한 이야기와 여러 가지 호감을 사기 위해서 모든 단어는 다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 시간에.
2: 우리 미인을 얻는다는 말이 맞네요.
1: 관심을 보였어 그때?
0: 아니요, 관심 안 보였어요. 네. 그 이후로 5년을 했다니까요.
2: 아, 5년을 따라다니셨어요?
0: 예, 예, 예.
3: 아니, 그런데 이게 2년이라고 저희 아파트 한 동네 주민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학원을 등록하지 않고 있다가 우연찮게 만나서 계속 만나게.
1: 그럼 언제 마음이 간 거예요?
0: 예, 꾸준히 저는 최대한 대로 많이 눈에 띄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1: 그렇죠.
0: 일부러라도 약속을 정하고.
2: 전략이 일부러라도 있으시네요.
0: 아, 그렇죠. 전략과 전술을 잘 써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1: 참 대단하다.
0: 그래서 제가 별명이 의지 한국인입니다. 네. 한번 목표를 정하면은 될 때까지 저는 안 되는 건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중도의 포기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한번 목표를 정하면은 끝까지 될 수 있게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잡을 수 있을까? 그렇게 노력을 해왔거든요.
1: 노력했죠.
0: 예, 예.
2: 의지의 한국인이 네. 어떤 의지가 또 있으신지 찬양 듣고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복합 문화 공간 어반 브룩을 운영하고 계신 전철현 대표님, 신윤지 집사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럼 이제 자녀를 몇 분이에요?
2: 세 명입니다.
1: 세 명.
2: 예예.
1: 아들.
2: 딸만 셋입니다.
1: 딸만 셋.
2: 예.
1: 예. 그래도 뭐 요새는 딸이 더 좋다고 그러더라. 그러면 앞으로 이 어반 브룩이 이제 어떠한 공간이 됐으면 하나, 우리 신 집사님은 사람과 경험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그러는데 네. 그게 거기서 이루어져요?
3: 네. 왜냐하면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첫 아이의 생일, 나의 첫 결혼, 그리고 부모님의 생신, 그리고 기업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중요한 어떤 성공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에 다 목적을 드러내는 이런 경험이 거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니까 사람과 만나는 것, 경험하는 것, 그런 것들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한 고객 행사마다 많이 좀 신경을 써드리는 편이고 또 그 다른 기업하고 조금은 다르게 차별화시켜드리려고
1: 그러면 했습니다. 그걸 경영하면서 네. 대표님하고 남편 되시는 분하고 네. 혹시 의견에 갈등은 없었어요?
3: 많이 있죠. 지금도 많이 사실 있죠.
1: 그래도 뭐 그렇게 열정적으로 네. 신 집사님을 꾀셨으니까 네. 말 들을 거죠?
3: 저희 남편은 이렇게 크게 뭔가를 직진하는 스타일이시고요. 저는 조금 더 섬세하게 그걸 좀 완성도 있게 만들어 드리려고 애를 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1: 그게 뭐 천상연분이라고 그러죠?
4: 잘 보완이 되시겠네요.
2: 네, 보완이. 네. 네.
3: 그래서 제가 많이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기는 합니다.
1: 다음에 광주 갈 때 저도 그 한번 볼게요 거기.
3: 네네.
1: 네, 어떻게 하고 계신가.
2: 영광이겠습니다.
1: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2: 직원은 한 평상시에는 15명 정도 있고 행사하면은 이제 행사 규모에 따라서 알바생들이 들어오거든요. 네, 많이 올 때는 한 15명도 20명도고 그러니까.
4: 두 분이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도 들려주시면 응원하고 싶습니다.
2: 저는 어반브룩이 어떻게 보면 문화와 예술, 비즈니스가 함께 공존하는 공간이거든요. 그걸 좀 더 발전시켜서 국제 교류도 좀 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목표도 있고. 그래서 프랑스 축제를 작년에 한번 했거든요. 그리고 금년 10월 달에 프랑스 축제가 2회째 열립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협찬으로 저희들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또 프랑스 협회하고 그다음에 광주 관광공사하고 나주 염색박물관하고 주관으로 해서 행사가 좀 더 규모가 커졌거든요. 이걸 좀 발전시켜서 횟수를 거듭할수록 국제교류 이렇게 플랫폼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1: 근데 두 내외 간에 이제 믿음 생활에 대한 갈등도 좀 있었겠죠?
3: 네.
1: 예. 예를 들어 어느 교회 나가시다가 전 대표님이 예. 그 교회보다 나는 이 교회를 나가겠다.
2: 예.
1: 근데 여기서는 애들 때문에 그냥 그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 나가는 교회가 어디예요?
2: 광주의 계자시교회입니다.
1: 네, 교회 자랑 좀 해보세요. 왜 그 교회를 꼭 가야 되나?
2: 제가 한 교회를 다니게 된 계기는 실은 네. 저는 모태 신앙이 천주교였어요. 그 유아설에도 받고 실은 결혼도 천주교회에서 했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 개인이 아주 서운해하셨는데 결혼식까지 천주교에서 하고 아들을 교회로 데리고 가버렸다고 며느리가 그랬는데 아내 이긴 남편 없지 않습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저는 이제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 여긴 개신교고
2: 예, 저는 저긴
1: 천주교고
2: 예,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하나님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아내를 따라다니다 봤는데 이제 좀 제 생각하고 여러 가지 분위기라든가 그게 좀 안 맞더라고. 그래서 한 20여 년 이상을 교회를 다닌 것 같은데 출석과 냉담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나갔다 안 나갔다 그러다가 요즘 유튜브

0: 확대라니까 유튜브 바쁘다는 핑계로 유튜브로 예배도 드리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 이건 아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제 스스로가. 그래서 고민을 처음으로 하게 됐어요. 교회를 다녀야 되겠는데, 그럼 똑같이 다니면 또 나중에 냉담을 할까 봐이이 앞전까지는 말 그대로 와이프 손잡고 다녔던 거고, 내가 스스로 한번 정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교회를 한번,
1: 다녀봤군요.
0: 예,
1: 예.
0: 서칭이라 하면 좀 그렇고, 탐방이라 좀 그렇지만, 한번 가서 한 3주 정도 이렇게,
1: 댕겨보고.
0: 예배 말씀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다가 겨자씨 교회도 가게 된 거죠. 근데, 여기가 나하고 좀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면은 내가 그 출석과 냉담을 반복하지 않고, 또 나이 들어서 이렇게 옮긴 건데, 또좀 책임감도 의무감도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제대로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와이프한테, 나 여기 다닌다면 다닐게. 천주교 가고, 그렇게 해서 다니게 됐어요.
1: 신집사님께서는 애들 교육도 있고 그 교회 오래 댕겼고 또 왕견되는 게 부담이 되고 근데 교회를 왕겼을 때 따님 셋이 다 반대 안 하고 그냥 따라왔어요?
2: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1: 반대했죠.
2: 근데 이제 아빠를 보고 아빠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심 기도해서 그러면 아빠가 가고자 한 교회에서 자기도 정착해서 다시 할수 있겠다. 지금은 이제 같이 열심히 다니고
1: 그럼
2: 있습니다.
1: 따님들이 지금 다 출가했어요?
2: 아니요, 다 저를 도와서 지금 같이 사업에 한 파트씩 맡아주고 있고 큰아이는 지금 이제 플로리스트로 저희가 3대째 플로리스트여서 저희 그 한국화를 전공한 친구가 한 사업의 파트를 크게 맡고 있지요.
1: 그런데 좋은 신랑들 들어오면
2: 네, 배우자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기도 제목이라고만 얘기해. 뭐 아버지처럼만 하면은 문제 없겠네요.
3: 네,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서 섬세하게 역사하시는 게 느껴지고 두 분께서 또 같은 말씀을 마음에 품고 계시다면서요. 어떤 말씀인가요?
0: 잠언 22장 4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겨자씨 교회를 옮긴 다음부터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새벽은 우리는 잠자고 일어나면 새벽이라 하지만 실제적으로 12시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시가 종이 울리면은 모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날짜에 맞는 잠언을 이거 쭉 읽어가는데, 22장 4절 말씀에서 마음이 탁 이게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말씀이 와닿아서 그 다음부터는 22장 4절을 계속 읊었어요. 매일 그 가정예배 드릴 때. 그러다가 그 우리 계좌시계 박정은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거든요. 신방 오는 날이 어반부를 가려고 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기도하다가 잠언 22장 4절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3: 너무
0: 그래서
3: 신기하네요.
0: 예배를 드리다가 이 말씀을 딱 하시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 이 말씀을 주로 많이 신방하신다신가요? 내가 그렇게 물어보니, 아니요, 금년에 처음 하는 건데요. 아, 왜요? 그러니까, 제가 잠언을 읽다가 이 말씀이 이렇게 많이 와닿아서 매일 이걸 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면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같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저도 이렇게 외우면서, 되새기면서 또 기도하고 있는데, 또 목사님까지 이건 나에 대한 말씀이고, 우리 가정에 대한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명심하고 또 실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참 하나님의 은혜다.
3: 네.
1: 그저 두 분이 그냥 모든 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같다.
3: 네, 청취자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1: 목사님,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저에게는 늘알수 없는 하나님이셨는데 대학에 간 뒤부터 말씀을 다시 읽기 시작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들리기 시작했더라고요. 우연한 기회로 단기 선교와 비슷하게 유럽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는데 얼마나 재미있던지 글씨로만 보는 것들이 눈앞에 펼쳐지니 새로운 질문도 하게 되고 정말 아는 만큼 들리는 것이 신기합니다. 성경은 진짜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몸소 체험하고 느껴보니 더욱 이해가 되더라고요. 극동방송에 들려지는 진실한 간증 또한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용기와 힘을 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극동방송 화이팅!
3: 좋은 사연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0: 듣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극동방송 유튜브와 앱을 통해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두분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 제가 그 전도대에 3천 명이 3천 명을 전도하는.

0: 어떤 통로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갈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 달라고 이제 말씀하고 또 기도하고 있고, 우선은 저희가 영육이 강건해야지 무슨 일이든지 할수 있어서 건강 주시라고 지금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1: 네, 두 분의 앞으로의 사역도 참 기대가 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복합 문화 공간 어반 브룩을 운영하고 계신 전철현 대표님, 신윤지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오늘 감사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죽도시장, 송도해수욕장, 그리고 포항극동방송 앞을 매일 오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 버스에는 복음이 흐릅니다. 전파선교사이신 버스기사 유문근 장로님입니다.
2: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이런 말씀 중에 하더라고요. 왜 포항 버스에서는 이렇게 안전좌석 뒤쪽에 왜 그래 이단들의 광고들을 그렇게 많이 쓰느냐, 보살들의 광고를 많이 쓰느냐, 점쟁이들의 광고를 많이 쓰느냐 하면서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저 머리에서 한 대 맞은 것 자체가 띵 맞더라고요. 내가 버스 운전을 하는 상황에서 그런 것이 있었구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아 방송을 들자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극동방송이 개국을 함으로 인해서 그 극동방송을 처음부터 계속 듣기를 시작했습니다. 버스 이제 마치는 시간쯤 돼갖고 이제 아 승객이 아무도 없다 생각했을 때 볼륨을 최대한 높여갖고 꽝짱짱하면서 조금 위로를 받자 찬양을 위로를 받자 하는 식으로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종점까지 다 가는데 뒤에서 기사님 감사합니다 찬양 잘 들었습니다 이 소리가 엄청나게 놀랐어요. 그런 위로의 말씀이 너무나 기뻐서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힘이 났어요. 방송을 청취하다 보니까

0: 하나님의 방송인데 그저 훔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훔치는 생각,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작은 헌금이라도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전부 선교사 헌금도 하고, 오히려 그래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가 더 형편이 더 나아지고 오히려 더 덕이 된 것 같아요. 꼭 추천하고 싶어요. 전파 선교사 한 분 가입해 보라고. 아마 가입함으로 인해서 포도와 알송이가 있잖아요. 하나를 하나를 연결해 가듯이 그렇게 연결해 갈 수 있는 그런 기쁨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 전파 선교사를 함으로 인해 갖고 우리 가정의 형편도 엄청나게 나아지고요. 나 아무래도 이거 방송으로 했던가요? 복받은 사람은 제일 것 같아 갖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나는 매일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를 그저 훔치는 것 같았다는 장로님의 고백. 그 마음은 헌신의 시작이 됐습니다. 상업 광고 없이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24시간 제작되는 포항극동 방송. 여러분의 헌신이 복음을 이어갑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 054-256-3000번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은혜를 전합니다.
2: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3: 캐나다는 동성결혼법을 통과시켰고 어린이들까지 동성애 옹호교육을 받아야 할 만큼 동성애 독재가 심한 나라입니다. 그런 캐나다조차 동성애자의 장기 기증을 제한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적습니다. 남성 동성애자들의 장기 기증을 제한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높은 에이즈 유병률 때문인데요. 캐나다 보건당국은 이 정책 때문에 동성애 인권단체로부터 항의와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캐나다는 1986년 세계 최초로 폐이식 수술에 성공했으며 88년에는 간장을 대체하는 수술을 성공하는 등 장기 이식 수술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는 나라인데요. 그런 캐나다의 보건당국이 내린 결론은 남성 간 성행위 하는 사람들의 장기 기증을 제한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동성애가 가진 여러 가지 위험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2: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학문은 붕지고 발전했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퇴부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영성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설교는 자기 아는 지식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말씀하시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가슴에 신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 신학자들이 영혼이 메말리니까 신학생들한테 지식으로만 전달했지 학문을 더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예수 생명이 흘러야 하는 거예요.
1: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는 백석총회와 함께하는 대학입니다.
2: 극동방송 가스 안전 캠페인.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평소 점검만 잘

때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먼저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해야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또한 LPG를 사용하는 단독주택은 안전을 위해 2030년까지 고무 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잠깐의 방심이 큰 피해로 이어지는 가스 사고. 점검의 생활화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킵시다. 포항 극동방송 가스안전 캠페인.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북동부지사와 함께합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안녕하세요. 분당 국내동에 사는 유지숙 전도사입니다. 궁백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제가 하는 일은 섬기며 봉사하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입니다.
2: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유지숙 전도사님을 목소리로 만납니다.
1: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요, 완전 시골인데 큰오빠가 크게 아파가지고 성막리교회 가서 한 번에 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희 안방에서 교회가 시작됐고요. 지금은 오빠가 주동이 돼서 일안교회를 세워놓고 저희는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3남 3녀 중에 제일 큰 언니, 큰 딸이 사모님이고 전도사고 사위가 목사님이고 밑에 여동생도 신학교 나왔지만 중보기도 사역자로 평신도 사역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딸도 사위도 사역자고요.
2: 교회를 섬기며 영혼을 돌보는 사역자 가정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유 전도사님 본인은 어떻게 사역자의 길에 들어서셨을까요?
1: 제가 엄청 몸이 아팠어요. 뭐 열 몇 가지가 다 성한 곳이 없었으니까요. 새벽녘을 마치고 일어나다가 쓰러져가지고 119로 세브란스 병원으로 실려갔거든요. 그 해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가족회의를 하고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생 셋이 다 되었는데 가족회의를 하고 엄마가 이만저만 해서 그렇게 할 건데 너희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다 100% 남편하고 자녀들이 찬성해서 제가 신학교를 99학번이거든요. 99년대 신학교를 갔습니다.
2: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서 부르시면 책임지십니다.
1: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어떤 힘이 나서 그렇게 다녔는지도 모르겠고 도시락을 하루에 아침에 5개를 싸가지고 애들이 급식이 안 됐어요. 그때는 싸가지고 제 도시락까지 남편 도시락까지 싸주면서도 정말로 기쁨으로 그 신학교 생활을 너무 감사하게 잘 감당하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자녀들도 지켜주셔서 그 공부를 하는 중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전도인으로 임명하셨다가 전도사로 해가지고 작년까지도 전도사로 사역을 하다가 분당으로 이제 이사를 와서 지금 가까운 교회를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2: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 유지숙 전도사님께 처음 극동방송은 어떻게 듣게 되셨는지 여쭤봤습니다.
1: 제가 익산에서 살았거든요. 남편 저기가 그쪽이어서 기독교 방송을 맨 처음엔 들었어요. 근데 대중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극동방송이 잡혔어요. 그 해에 송신탑이 세워진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듣다가 서울로 94년도에 이사 와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방송을 24시간 저는 그냥 틀어놓고 잠잘 때만 볼륨을 줄였어요.
2: 하나님을 사모하기에 극동방송을 애청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부모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죠.
1: 아이들이 자면서도 그 방송을 듣게 됐나 봐요. 간혹가다 아이들이 그걸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일일이 애들한테 바빠서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해도 엄마 아빠의 사는 모습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얘들이 은혜 받고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11주 생활도 저희는 강요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저희

0: 막 몇백 원씩 용돈 받은 것도 일주일 내내 모아가지고 11주 생활을 주일학교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때 아 내가 이렇게 방송만 들을 게 아니라 전파 선교사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저 혼자 먼저 가입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남편 이름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삼남매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서 지금 꽤 오랫동안 전파 선교사로 섬겼어요.
1: 복음 안에 함께 교제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 전파 선교사로 동역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립니다.
0: 지금 돌아보니까요, 건강의 복을 주신 것 같아요. 저희 남편 혼자 벌어서 다섯 식구를 다 대학을 가르친 셈이에요. 하나님이 지출을 막아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11주 생활은 정말 철저하게 했고요. 감사 생활도 정말 힘껏 그랬는데, 근데 저희는 하나 정말 다섯 식구가 큰 병으로 수술실에 들어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아, 이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새는 물꼬를 막아주시고, 헛된 지출을 막아주시고, 우리가 적은 거 숨겼는데 하나님 몇십 갑절로 복을 주셨구나. 저는 그래서 그 후로,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극동방송을 엄청 홍보하고, 신방 가서도 집사님 힘들어하면은 채널을 알려주면서 이거 들으세요 집사님, 그러고 기회 같으면 전파 선교사로 섬기시라고. 그러니까 순종하신 분들은 많이 있어요.
1: 유지숙 전도사님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로 부르고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전파 선교사, 그 이름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0: 사랑하는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의 생전에는 제가 늘 아픈 모습만 보여드려서 마음 아팠었는데 지금은 제가 건강하게 건강이 회복돼서 3남매 잘 키워서 결혼도 다 시켰고 믿음의 가정들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도 남편하고 주신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버지 유정렬 집사님 너무너무 그립고 뵙고 싶어요. 아버지가 가장 흐뭇해하신 지숙이는 신학교 졸업하고 한 교회에서 20여 년간 전도사로 섬겼으며 지금은 분당에서 주님 주신 달란트를 섬기며 봉사하고 나누는 삶을 살며 영혼 구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처럼 구령의 열정으로 전도하셨던 모습을 본받아 저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1: 부모님 남겨주신 삶에 신앙의 자취 따라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천국에서 뵐 그날을 기다리면서요. 부모님께 띄운 음성 편지에 이어 함께 전파 선교사로 동역하자는 유 전도사님의 목소리입니다.
2: 저도 애청자 중에 한 명인데 저는 수십 년 동안 이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전파 선교사로 섬기면서 제가 작은 물질 심었지만 더 몇십 값절로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한구자 한구자 늘려나가시면서 이러한 축복을 같이 함께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 지금 이 시간 극동방송을 애청하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복소리 유지숙 전도사님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전파 선교사로서의 헌신을 다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6-3000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거나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포항 송도교회 김휘동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친구로 삽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셨고 오늘 이 말씀을 말씀 가운데 소개해 주신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75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알고 10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를 때 75년의 삶은 재물은 모았습니다. 우상 장수에서 많은 재물 모았지만 낙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었고 넓은 땅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친구가 되어줄게. 그러면 내가 너에게 엄청난 축복을 줄 거야.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을 내가 너에게 통째로 다 줄게. 그리고 많은 자녀를 줄게.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산 아브라함은 정말로 복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 자식이 많은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땅을 많이 가진 것도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넓은 땅을 가졌고 많은 자녀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친구 없이 땀 흘려서 열심히 살고 아등바등 살았을 때는 집은 한 채 가졌을지 모르지만 많은 물질을 모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축복의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난뱅이였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 가장 부러운 넓은 땅과 많은 자녀를 통째로 다 갖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구인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해 주신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 되게 해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우리에게도 준비해 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분깃을 지키시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분깃을 지켜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친구가 되면 친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남은 인생, 앞으로의 내 삶은 하나님을 친구 삼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분,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서 세상의 부러움이 되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3절 말씀해 보면 예, 성경에 이른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믿을 것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 해도 그 인물로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없고 그 재물로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없고 세상에

오직 하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만을 보시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친구 삼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을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 믿음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는 말씀은 다른 것으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생각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믿음을 마음에 품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그것을 삶으로 옮겼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떠나라 했을 때 떠났습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을 때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에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제일 복이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넓은 땅을 가진 사람이 가장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식이 많은 사람이 가장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고대 사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넓은 땅을 갖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고향 아나란에서 우상 깎기 장사를 해서 재물은 못 얻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작은 집, 작은 땅을 가졌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 고향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 땅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아브라함 이후로 4천년, 5천년 세월이 지나도 그 땅은 누구의 땅? 아브라함의 땅입니다. 아브라함 족속의 땅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 족속의 땅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손대지 못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땅이 되었습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번제로 바치라고 그 말씀을 듣고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하나 더 주시면 그거 바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니 이삭 말고 이스마엘 안 될까요? 아니 내 아들인데 백세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다음날 누구하고 상의하지도 않고 번제에 쓸 나무를 아들에게 지워서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진짜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신 겁니다. 하나님 내가 아들 바치겠습니다. 마음만 먹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땅을 바쳤고 정말로 아들을 바쳤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살게 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드리려고 했던 것보다 아브라함이 손해본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내 가정에서 우리의 믿음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 삶의 현장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밥을 먹고 일하면서 생활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이 행함이 있는 믿음,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친구로 여기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970년도 이야기입니다.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었던 시절입니다. 미국이 베트남전에 참전하면서 미국이 베트남에 많은 투자를 냈습니다. 미국인 한 선교사님이 베트남에서 선교하면서 고아원을 지었습니다. 많은 고아들을 돌보았는데 전쟁에 얼마나 많은 고아가 있었겠습니까? 선교사님이 고아원을 설립해서 그 고아를 돕게 되었는데 전쟁이 일어나면서 박격포가 이 고아원에 떨어졌습니다. 폭발을 해서 많은 희생자가 생겼습니다. 선교사님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부상을 당해서 피를 흘리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미군 의료진이 이 고아원에 왔습니다. 열심히 수습하고 약을 바르고 진료를 하는데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수혈나지 않으면 곧 죽게 될 한 소녀를 발견하게 됩니다. 급히 수혈을 해야 하는데 피가 없었습니다. 의사들, 간호사들이 자기들이 피를 수혈을 하려고 이 옷을 걷어붙였습니다. 그런데 혈액형이 안 맞는 겁니다. 혈액형이 맞지 않아서 수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논한 끝에 의사 간호사들이 그 고아원의 아이들, 그 마을의 아이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헌혈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자원하는 아이가 손을 들라고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의사가 돌아서서 가는데 한 남자아이가 내가 헌혈하겠습니다 하고 손을 든 겁니다. 이 아이의 혈액형을 검사해 보니까 다행히 이 피 흘리고 있는 소녀하고 혈액형이 같아서 수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간호사가 수혈을 위해서 주사바늘을 꽂으려 하는데 이 남자아이가 눈물 펑펑 흘리고 있는 겁니다. 헌혈을 하는데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게 생각해서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왜 우느냐고. 이 아이가 한참 있다 대답을 합니다. 이 아이는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 피를 뽑아주면 나는 죽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내 피를 몽땅 다 뽑아서 이 아이에게 수혈을 해주고 나면 나는 죽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사바늘을 꽂는 순간 자기는 죽었다 생각하고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아니 네가 죽을 줄 알면서도 그럼 네가 죽는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떻게 헌혈하겠다고 손을 들었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남자아이가 대답이 간단합니다. 옆에 누워있는 이 소녀, 이 여자아이가 내 친구입니다. 내 친구입니다. 내 여자친구인데 내 여자친구가 죽어가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볼 수 있습니까? 내가 죽어도 내 피를 뽑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해프닝으로 끝난 거예요. 둘 다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친구입니다. 이게 친구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여기셔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우리를 친구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런 희생의 삶, 이런 주님을 향한 친구 대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삶을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로 여기셔서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도 아브라함처럼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주님을 친구 대접하는 것인데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말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내 삶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집인 이 주의 교회를 위해서, 이 공동체, 귀한 공동체를 위해서 나는 얼마나 헌신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목숨을 버리셨는데 친구라 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 도움 받기는 원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희생하며 무엇을 드리며 무엇을 헌신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합니다. 이제 이후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을 내 삶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참 친구라고 인정을 받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친구라면 하나님의 형편, 하나님의 사정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해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종은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친구는 모르면 안 됩니다. 친구 사이는 모르는 게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 모르는 것도,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 모르는 것도 친구는 알고 있습니다. 친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알아야 친구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휴대전화 없은 시절에 아버지 어머니가 해가 떨어져도 그 아들이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기다리다 못해 그래도 들어오지 않으면 그 아들을 찾으러 어디에 가느냐? 아들 친구 집에 갑니다. 친구야, 우리 아들 집에 안 들어왔는데 네 어디 있는지 알지? 그 친구가 알고 있으면 진짜 친구, 모르면 가짜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알고 있어서 예, 아버지, 어머니 어디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해 줄 수도 있지만 알고 있어도 대답해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더 마음이 아프면 대답해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라 하면서 친구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모른다면 진정한 친구일 수 없습니다. 친구는 다 알아야 친구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내 마음도 아시고 내 형편도 아시고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말라지 않아도 여러분 감출 것도 없습니다. 내가 말라지 않아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몰라도 됩니다가 아니라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조건은 충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도 주님의 사정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향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나도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뜻, 주님의 사정을 이미 우리를 통해서 다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심을,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일만 있어도 주님께 달려가서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의 진짜 친구입니다. 세상의 친구들한테는 달려가서 오만 것 다 이야기하면서도 그 억울한 답답함을 주님께 아뢰지 않고서 친구 대접받으려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 먼저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내 모든 사정을 다 아뢰고 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어야 진짜 친구입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도대체 나를 위해서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궁금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친구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의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하는, 더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더 궁금해져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영적으로 더 살아있어야 합니다. 친구끼리 만나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행을 세 명이 절대로 하지 말라 그럽니다. 세 명은 가면
일주일 한 달 여행하고 나면 세 명 여행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삐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둘이만 소곤소곤 하는 거예요. 아니 나한테 얘기해 달라 그러면 몰라도 된다고.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명 가지 말고 네 명 가라는 거예요. 왜냐면 둘이 소곤소곤해도 나머지 또 둘이가 또 소곤소곤하면 되니까. 그런데 목사님 그러면 세 명이 소곤소곤하고 나 한 명 그러면 자기가 더 돌아봐야 됩니다.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사람들끼리 자기네들끼리만 이야기하고 아이 비밀이야 비밀이야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알고 싶어가지고요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냥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면 되는데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속 얘기해도 궁금해지지도 않고 그냥 알아 너는 네 대로 나는 네 대로 살면 되지 이러면 친구도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 간에는 막 비밀이 있고 이러면 더 알고 싶어지고 궁금해지고 이러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위해서는 그런 바람, 그런 호기심이 없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라면 여러분 영적으로 더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형편을 알기 위해서 더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더 알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야 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친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친구는 함께해야 합니다. 함께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친구입니다. 친구는 친구인데 나 저놈하고는 함께하기 싫어. 친구 아닙니다. 친구는요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밥 먹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잠을 자고 얼마든지 함께 있어도 부담되지 않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게 친구입니다. 함께해야 친구입니다. 몇 해 전에 영국의 런던타임스가 친구 정의에 대해서 현상 모집을 냈습니다. 응모했습니다. 도대체 친구란 무엇입니까? 당선된 대답이 있습니다. 3등. 내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만나면 기쁜 마음이 배가 되고 더해지며 내가 고통스러울 때 만나면 고통이 반으로 감해지는 사람. 이게 친구라는 겁니다. 3등. 친구라 그러면서 내가 기쁠 때 만나면 기쁨이 싹 사라지고 내가 정말로 고통스러울 때 만났는데 막 고통이 더해지고 막 그래도 아픈데 막 소금을 그냥 더 쳐가지고 더 마음을 더 쓰리게 하고 아리게 하면 친구 아닙니다. 만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더해지고 고통이 줄어드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3등. 2등은 뭐냐? 너무 괴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어도 그 말 없는 말을 이해해 주는 사람. 내가 너무 억장이 무너져서 아무 말 하지 않는데 말 한마디 없어도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진짜 친구입니다. 말해봐라 말해봐라 말하지 않아도 이해해주고 알아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친구를 두셨나요? 이 진짜 친구 2등. 1등이 뭐냐 하면 온 세상과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릴 때 그때에 찾아와 주는 사람. 세상인 다 나를 버릴 때 그때 찾아와 주는 사람 1등입니다. 여러분 몰래카메라, 예전에 몰래카메라가 있었는데 유명한 연예인 한 사람이 이제 등장하고 설정을 합니다. 설정을 갑자기 막 빚이 막 몇십억 져가지고 다 망했는데 부도나기 일보 직전인데 빚을 막아야 하는데 1억이 필요하다. 1억이 필요하다. 좀 빌려주라. 이렇게 해서 친하다는 친구에게 전화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달려오라는 내 여기 있는데 해보자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설정을 하고 유명한 사람이 친구 유명한 뭐 탤런트 가수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아무개야 큰일 났다. 내가 갑자기 망했다. 내가 부도가 났는데 어쩌노. 빚이 막 몇십억 졌는데 1억만 좀 빌려주라. 전화가 탈칵 끊어지는 겁니다. 친구 아니에요. 친구 아니에요. 그런데 한 친구는 그 얘기를 하는데 어디냐고 아이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1억 빌려달라 했는데 3억 5억을 들고 쫓아왔습니다. 이 진짜 친구입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를 두셨나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죽게 되었을 때에 나와 함께해주고 내 곁을 지켜둘 수 있는 내게 달려올 이런 친구를 두셨나요?

0: 이게 진짜 친구입니다. 기쁠 때도 함께하고 슬플 때도 함께하고 언제나 함께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내가 함께 있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과 가장 함께 하시고 계십니까?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많은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하는 그 일이 가장 많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많아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요즘 가장 많이 함께하는 게 뭐냐?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지. 집집마다 텔레비전, TV. 여러분, 저는 당연히 그런 줄 알았는데 이런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실 한복판에 제일 좋은 자리에 TV가 딱 걸려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니. 옛날 같으면 거기에 무엇이 걸려져 있냐? 죽은 할아버지, 어머니 영정 사진 걸려 있어야 할 자리에 TV가 딱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진은 골방으로 가버렸습니다.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1년 전에 죽은 아버지, 어머니 위패가 있어야 할 자리에 TV가 딱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상 받아야 할 자리에 TV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요, 더 가관인 것은 그 TV 앞에 쇼파가 딱 있는 나라도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소나 TV 생각. TV가 그냥 딱 눈뜨면 켜가지고 잠자기 전에 끄고 TV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TV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TV보다 교회가 더 좋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TV보다 말씀이 더 좋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TV보다 교회 가는 것이 더 좋아지고 예배드리는 것이 더 좋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 것이 기쁘고 행복해져야 됩니다. 내 마음에 조금도 부담이 없어져야 됩니다. 오히려 일만 생기면 기도하고 싶어지고, 일만 생기면 예배드리고 싶어지고, 교회에 가고 싶어지고, 교회에 갈 때는 뭔가 모르게 아쉽고, 교회로 향할 때는 기쁘고 행복하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친구된 사람의 도리입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싫어요. 그러면 친구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과 더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더 행복하게, 더 기쁘게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이 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포항 송도교회 김휘동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4-244-3060, 054-244-3060번 포항 송도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살다 보면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나에게 실망할 때가 있죠. 저도 제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고 아유 또 넘어졌네 이럴 때가 있어요. 최근 들었던 설교에서 물 위를 걷다가 거센 바람을 보고 바다에 빠진 베드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바다에서 걷기 전에 바람이 안 불었을까요? 아니죠. 바람은 처음부터 불고 있었어요. 베드로의 그 시선, 마음의 변화 때문이죠.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바다를 걷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마음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베드로처럼 즉시 주님 저를 구원하소서 건져주세요 라고 외치면 예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시죠. 손 내미시고 가장 적절한 때 건져주십니다. 진짜 하이라이트는 그 다음이에요. 결국 베드로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 놀라운 광경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약함, 실패는 수치가 아니죠. 나의 연약함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드러납니다. 나의 나약함 속에 주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것, 바로 우리의 진짜 강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자 금요일입니다. 이 곡으로 출발해보죠.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

0: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찬송가 406장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이 또 극동방송도 이 시간 또 새깨라 시간도 됐으면 좋겠어요.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습니다.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오늘 부천에서 출석하신 6478번님 어플로 듣고 계시는데 소나기 내리고 소강 상태라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보니까 비 내리는 곳들이 좀 있죠. 흐리거나 비 내리는 곳 많은 것 같아요. 4337번님 고맙습니다. 복된 주말 준비하시고 주일 준비하시고. 5853번님 지금 출근하세요? 출근하면서 듣고 계신다고. 비 오는데 운전하시는 분 조심하세요 라고 9003번님. 자, 3874번님 변함없이 우리 8845-2320-9507번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자, 오늘 생방송 중에 전국 생방송 어느 지역에서든지 이 오후 3시 시간대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보내시면 되겠고요. 라디오로 이 방송 듣기 힘든 분들 극동방송 어플 다운로드 받으시면 라디오처럼 휴대폰에서 이 방송을 들을 수 있고 회원가입을 하시면 또 무료 메시지 거기서 보낼 수 있습니다. 샵 1069번은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입니다. 자, 오늘 8월 28일 금요일이네요. 다음 주면 또 9월입니다. 9월. 근데 아직은 좀 덥습니다. 아직은 좀 덥지만 9월 본격적인 가을을 기다리고 있네요. 오늘 미리 전도 요청한 분이 계셔서 제가 지금 전도 요청자는 전화 연결이 이미 돼 있습니다. 이미 돼 있어요. 전도 대상자 김한빈님. 아빠가 요청을 했는데 자기 딸의 친구입니다. 아, 또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에요. 딸의 친구. 딸의 친구 김한빈님에게 제가 한번 지금 전화 한번 걸어볼게요. 전화가 올 거라고 얘기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김한빈님.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저 김한빈님 되시죠?
1: 아,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저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1: 아,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극동방송에서 전화 올 거라고 얘기 들었죠?
1: 아, 네, 네. 미리 들었어요.
0: 미리 들었어요. 극동방송 아세요?
1: 아, 네, 알고 있어요.
0: 들어봤어요?
1: 네, 네.
0: 혹시 지금도 듣고 있나요?
1: 듣다가 지금 전화 받았어요.
0: 아, 듣다가 받았구나.
1: 네, 네.
0: 그럼 생방송 중에 전화했다라는 것도 다 알고 계시겠네요?
1: 네, 알고 있습니다.
0: 그렇구나, 그렇구나.

0: 아, 그러면 다 저의 멘트를 들었으면은 지금 우리 김용근님이 전화 연결됐다라는 얘기도 들었겠네요?
1: 그건 못
0: 그거 못
1: 들었어요.
0: 들었습니까? 아,
1: 네.
0: 못 들은 걸로 하시고. 자, 우리 김한비님. 그 옛날에는 교회를 다녔어요?
1: 네,
0: 얼마나
1: 다녔었어요.
0: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닌 지는 얼마나 된 거예요?
1: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쭉 다니다가
0: 네네.
1: 안 다닌 지는 한 5년 좀 넘은 것
0: 5년 좀 넘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1: 네.
0: 다니다가
1: 네.
0: 5년. 그러면 뭐 중고등학교부터 해서 이제 거의 뭐 성인까지 다니신 것 같은데?
1: 네, 맞아요.
0: 지금 보니까 출산 앞두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1: 아, 네, 맞아요.
0: 그럼 혹시 임신하고 나서부터 지금 교회를 쉬게 됐나요?
1: 그건 아니고, 그 전부터 이제
0: 그 전.
1: 결혼하기 좀 전부터 안 가게
0: 아,
1: 되다가,
0: 결혼하기
1: 직장
0: 전부터.
1: 때문에, 네, 주말에 나가는 직장이었어가지고,
0: 네네네.
1: 좀 이렇게 멀어지다가 안 가게 된것 같아요.
0: 지금은요, 직장은.
1: 지금은 안 다니고 있는데, 또 계속 안 가다 보니까,
0: 네네네. 그때는
1: 계속
0: 이제
1: 미뤄진 것 같아요.
0: 주일날도 일을 했군요.
1: 네네.
0: 지금은 이제 안 다니다 보니까 또 다시 나가기가, 발뜨기가
1: 네,
0: 좀
1: 좀.
0: 어렵죠. 그쵸? 5년 쉬었다 보니까.
1: 네, 지역도 좀 옮기고, 여기로 이제 제가 사는 동네로 이사 온지한 1년밖에 안 돼서,
0: 네네.
1: 좀 교회 찾기도 좀
0: 찾기도
1: 고민되고, 네.
0: 어렵고.
1: 그렇게 이제 미루고 있는
0: 자, 어느 지역이세요?
1: 중이에요. 인천이에요.
0: 인천 어디요?
1: 인천 검단구.
0: 검단. 아, 검단. 검단 신도시. 그쪽.
1: 거기보다 조금 떨어져 있는데 거기
0: 그쪽으로
1: 근처이긴 해요.
0: 가셨구나. 자, 오늘
1: 네.
0: 너무 잘 됐네요. 발뜨기가 어렵다. 교회를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다. 또 저희 잘 만났어요. 항상 제가 하는 일이거든요. 늘 하는 일입니다. 발뜨기가 어렵다. 교회를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그리고 이제 선물도 있어요. 선물을
1: 네.
0: 제가 골라볼 수 있도록 불러볼게요.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묵과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섬 김치 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부패 세트, 더치커피 스토리 커피, 견관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오지의 1호삼 시푸드에서 쭈꾸미, 루브르파레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선물이 있어요. 많죠?
1: 네, 맞네요.
0: 다 드리면 좋겠지만은 일단 하나 골라보십시오. 본인 원하시는 거.
1: 연어 할게요.
0: 연어.
1: 네.
0: 알겠습니다. 우리 김한빈님 연어. 자, 우리 친구 아빠가 이렇게 요청할 정도면 친구하고도 친했고 친구 아빠하고도 되게 가까웠나 봐요.
1: 네.
0: 뭐라고 부르시나요?
1: 아버지라고 불러요.
0: 똑같이 아버지라고. 자, 아버지
1: 네.
0: 한번 불러보십시오. 아버지.
1: 아버지.
2: 한비야.
1: 안녕하세요.
2: 잘 지내지?
1: 네.
0: 자, 제가 아까 전화 연결이 되었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1: 아, 네.
0: 아버지가 이렇게 미리 연결이 돼 있었어요. 옆에서 다
1: 아,
0: 듣고
1: 그렇구나.
0: 있었습니다. 자, 우리 아버님은 선물을 뭐를 드릴까요? 자, 아버님도 드리고 싶은데.
2: 아, 그래요. 저희는 소곱창이요.
0: 소곱창.
2: 예.
0: 알겠습니다. 와, 이거 친구. 혹시 그러면 그 딸도 옆에 있나요?
2: 아니요, 지금 딸은 아마 집에서 듣고 있을 겁니다.
0: 아, 집에서 따로 듣고 있고. 우리 딸이 김예은 자매. 맞죠? 예, 또 예은이 아빠께서 또 친구 딸까지. 야, 되게 그러니까 가까우셨나 봐요. 자, 우리 한비 씨한테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하십시오.
2: 한비야, 예은이도 항상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아빠가 올해 세 명의 전도자 목표 중에 한 사람이 너였는데, 너 결혼해서 이제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는 너한테 교회 가자고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았거든. 자, 이제 내년 다음 달이면 출산인데, 우리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 한비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우리 애기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잘 태어나기를 기도할게.

0: 아버지. 아이고.
1: 한비 씨도 혹시 하실 얘기 혹시?
0: 아, 제가 항상 교회를 가야겠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아기도 태어나고 아기를 이제 믿음 안에서 키우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교회를 찾아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유, 좋습니다. 자, 출산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0: 9월 14일.
1: 9월 14일. 와, 얼마 남지 않았네. 지금 네. 거동이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은
0: 네.
1: 아기 태어나면 더 못 가거든요.
0: 그렇죠.
1: 이번 주 혹시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번 주.
0: 이번 주요?
1: 예.
0: 네.
1: 아, 그래요.
0: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검단에 네. 있는 검단에 있는 건강한 교회 저희가 좀 네.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0: 네네.
1: 혹시 남편은 어떻게 돼요? 남편은 교회를 다녀봤나요?
0: 남편은 교회를 안 다녀봤는데 네네. 제가 그동안 이제 만나는 동안 얘기를 많이 해줘서 항상 네네. 교회 갈 때 같이 따라갈 마음이 있어요.
1: 아, 그래요. 자, 남편한테는 무슨 선물이 좋을까요? 아까 제가 불러준 거에서.
0: 아기 태어난다고 지금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있어서
1: 예, 예.
0: 단백질 쉐이크.
1: 단백질. 아니, 아기가 태어나는데 본인이 왜 다이어트를 하죠?
0: 체력을 기른다고 열심히 다이어트 중이에요.
1: 체력을 기르려면 더 많이 먹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구나. 체력을 네, 기르기 위해서 다이어트. 또 네. 저는 그 세계를 잘 몰라서. 아무튼 우리 남편에겐 단백질 쉐이크를 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은 방송국 PD가 네. 이렇게 보냈다고 하면서
0: 네.
1: 꼭 교회를 이번 주에 우리 모시고 가 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네. 꼭 좀 전해 주세요. 알겠죠?
0: 알겠습니다.
1: 예.
0: 네.
1: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저는 이 태어날 아기의 이름 혹시 지었나요? 혹시?
0: 이름은 아직 안 지었어요.
1: 아직 안 지었어요. 네. 우리 아이가 우리 유아 세례를 목표로 하자고요.
0: 아, 네네.
1: 어떻습니까? 유아 세례.
0: 네. 네, 좋아요.
1: 그러니까 지금 엄마가 태어나기 전부터 남편과 함께 시작하고 태어나고 나서 좀 있다가 유아 세례로 해서 온 가족이 믿음의 가정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0: 네.
1: 친구 예은 씨도 그리고 아빠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지금 방송 듣고 있는 분들도 응원하면서 기도하고 계실 텐데 이번 주에 한번 지금 거동이 좀 불편하지만 남편의 도움 받아가지고 꼭 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저 따라서 우리 결단의 기도 한번 할까요?
0: 네.
1: 예. 사랑의 하나님.
0: 사랑의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구원해 주시고
0: 구원해 주시고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1: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새 생명 가정 축복한다고 8093번님도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요. 우리 김한비님 미리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도 너무 축하드리고요.
0: 감사합니다.
1: 혹시 그 5년 전까지 열심히 다녔는데 인생 찬양 있어요? 은혜 받았던 찬양, 기억나는, 가장 좋아하는 찬양.
0: 찬양. 어렸을 때
1: 예.
0: 나의 사랑하는 채. 네, 그거를 많이 초등학교 때 좋아했었어요.
1: 왜 혹시 뭐 특별한 이유 있으세요? 이 좋아했던 이유?
0: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그냥 가사가 그 어려

0: 그때 그냥 좋았었던 것 같아요.
1: 어머님이 들려주시는 성경 말씀 뭐 이러잖아요.
0: 네.
1: 혹시 부모님은 어때요? 신앙생활 하세요?
0: 아, 네. 어머니는 신학대학교 나오셔서 목사님 하시고 계신데,
1: 와, 그렇구나.
0: 네.
1: 어머니도
0: 그래서
1: 엄청 기도하시면서
0: 어머니도,
1: 기다리고 계시겠군요.
0: 네, 맞아요.
1: 어머니도 다시 신앙생활을 하시면 너무 좋아하시겠네요.
0: 그렇죠,
1: 네.
0: 네.
1: 오늘 전화 잘 받아주시고 이렇게 용기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0: 네.
1: 극동방송 앞으로 이렇게 좀 들어주시고 106.9 인천이라고 했잖아요.
0: 네.
1: 계속 들어주시면서 또 좋은 소식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 교회 갔습니다라는 그런 기쁜
0: 네. 네,
1: 소식.
0: 알겠습니다. 네.
1: 네네네. 예. 지금 응원하고 축하의 문자 메시지들이 지금 오늘 오고 있네요.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우리 아빠 김용근님
2: 예.
1: 오늘 너무 중간에서 잘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1: 두분 인사하시고요.
2: 잠비야,
0: 아버지,
2: 축하할게.
0: 감사합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네, 우리 김한비 씨의 신청곡 전해드렸습니다. 아, 이번 주 꼭 교회 나가셔서 예배 다시 시작하시고 좋은 소식, 우리 아가 순산하세요,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마음 찡해서 눈물 나네요. 2416번님 비롯해서 순산하시길 기도한다고 8493번님 아빠가 딸에게 너무 훈훈하고 부럽네요 라고 새 생명 축복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대구의 가뭄에 단비 내리고 있군요. 운전하기 힘들어도 가뭄에 가래 도움될 것 같다. 반가운 비라고요. 네, 참 우리 아가는 복된 생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자, 보니까요. 어제도 사연을 주셨었죠. 제가 이제 사연을 못 읽었는데 MK, 예, 우리 송하라 선교사 자녀라고 MK 10살. 오, 10살인데 오, 선교사님하고 같이 지금 한국에 왔나 봐요. 한국에 있는데 아주 바쁘네요. 새끼라 사연 쓴 게 두 번째예요. 우리 송하라 자매 소원이라는 찬양을 네,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빅골 광주에서도 221

꿈이 있는 자유 소원 전해드렸습니다. 자, 3시 28분 생방송 3개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공주 택배기사님 비가 오락가락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그 우리 누구였죠? MK 송하라 하라의 신청곡 전해줬는데 지금 보니까 부모님도 같이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성규사님 새끼라 애청자라고요. 우리 서은 하라 준아 하림 새끼라 애청자 자녀가 넷인가 봐요. 우리 성규사님 한국에서 마지막 여행 보내고 계시는군요. 4548번님 선규사님 어우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새끼라를 잠깐 또 한국에 있으면서 또 들어주시고 우리 하라가 또 이렇게 또 문자까지 줬어요. 고맙습니다.

0: 자, 이 시간에 보니까는 전도 요청이 있는데요.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전도 요청을 해서 제가 지금 찬양 나가는 중에 아, 전화 연결을 해봤는데 전화를 받으셨어요. 근데 지금 막 하려고 하니까 끊어졌어요. 지금 보니까. 제가 끊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어머니가 전화기가 끊어져서 일단은 제가 따님을 전도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따님 제가 한번 전화 한번 해볼게요.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새끼라 그렇게 애청자신데 자녀들이 지금 방학 중이면서 되게 걱정이 많으시던데 자녀 방학 중에서
1: 여보세요?
0: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윤숙희님 되시죠? 예, 저는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하거든요. 우리 어머니 이해심 어머님이 이제 극동방송에서 전화 갈 거라고 받으라고 얘기 들으셨죠? 지금 전화 통화 괜찮으세요? 네네. 우리 어머니께서 좀 전에 아까 같이 계셨다면서요. 지금은 아마 가신 것 같은데 어머니가 이제 극동방송을 잘 들으시더라고요. 애청자신데 어머니가 저희 극동방송에 우리 윤숙희님 사연을 보내셨어요.
1: 제 사연이요?
0: 예. 그래서 우리 윤숙희님 사연이 당첨이 돼가지고 제가 좀 선물을 드리려고 제가 전화드린 거예요.
1: 어떤 사연을 보내줄까요?
0: 어떤 사연일까요? 알아맞혀 보십시오. 혹시 옆에 라디오 켜져 있나요?
1: 아니요, TV 켰어요. 껐어요.
0: TV, 예. 잠깐 소리 줄여주시고,
1: 네.
0: 힌트는 극동방송입니다. 어떤 사연일지. 극동방송 아세요?
1: 아, 네, 알고 있죠.
0: 들어봤나요?
1: 네.
0: 방송도? 기독교 방송이잖아요. 예전에 윤숙희님 교회 다니셨다면서요. 세례도 받으셨다고 제가 어머니께 들었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우리 따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연을 주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연 당첨되면 선물 드리는데 제가 선물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하나 골라보시겠어요? 네.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묵 냉면, 유산균, 김과 부각 세트, 김치 세트, 연어 세트, 커피, 견과 세트, 쭈꾸미,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네요. 여기서
1: 주얼리는 어떤 거예요?
0: 주얼리 이게 뭐 귀걸이, 목걸이 뭐 이런 건데 쿠폰을 드리면 본인이 이제 선택해서 집으로 배송되는 거예요.
1: 그 주얼리로 할게요.
0: 주얼리 알겠습니다. 주얼리로 할게요. 네. 어머니의 이제 사연 사실 어머니도 같이 좀 연결을 해보려고 했는데 전화가 끊어져서. 어머니의 이제 사연의 핵심은 우리 윤숙희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배 드리고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삶 살고 나중에 천국도 같이 가고 천국에서도 보고 싶고 이런 사연이었어요. 지금 혹시 어느 지역에 살고 계세요?
1: 파주요.
0: 파주. 어머님은 어디 계시고요? 어머니도 파주?
1: 일산이요.
0: 일산에서 파주까지 왔다 가셨군요.
1: 네네.
0: 어머니의 간절한 소원이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윤숙희님이 혹시 교회 소개가 필요하면 저희 방송국에서 파주에 집 근처에 건강한 교회를 또 소개시켜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기 내 가지고 다시 예배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가 우리 윤숙희님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윤숙희님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번에 꼭 결심하시고, 이번 계기 통해서, 예수님 잘 믿고, 또 어머니께 효도도 하고, 꼭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우리 지금 주얼리 선택하셨는데, 어머니께도 하나 제가 선물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어머니는 뭘 좋아하실까요?
1: 엄마 해물 좋아하세요?
0: 해물?
1: 네.
0: 해물이면은,
1: 쭈꾸미.
0: 아까 쭈꾸미 드릴까요, 그러면? 쭈꾸미?
1: 네.
0: 오케이. 어머니는 쭈꾸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 네.
0: 자, 우리 윤숙희님,
1: 감사합니다. 네.
0: 저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짧은 기도문인데. 저 따라서요. 좋으신 하나님,

0: 좋으신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1: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너무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윤숙희님 옛날에 이제 세례까지 받으시고 교회를 다니셨잖아요.
1: 네.
0: 한 지금 교회 안 다니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 결혼하고는 안 다녔어요.
0: 그럼 한 몇 년이나 되셨는데요?
1: 20년, 25년.
0: 아, 오래되셨구나.
1: 네.
0: 혹시 기억나는 찬양 있으세요? 내가 정말 이 찬양 좋아했는데 많이 불렀었는데 그런 찬양 있으세요?
1: 사막에 샘이 넘쳐.
0: 사막에 샘이 넘쳐.
1: 우리 애, 그 애, 그 애기 재울 때 자장가로 많이 불러줬었거든요.
0: 애들한테 자장가로?
1: 네.
0: 막 옛날에 보면은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 참 많이 불렀잖아요. 그쵸?
1: 네.
0: 어렸을 때 많이 다니셨구나. 저희가 혹시 파주의 교회를 소개시켜드려도 될까요?
1: 제가 지금 일하는 게 주말에 일하는 직업이라.
0: 네네.
1: 그래서 그 뭐지 몸은 못 가도 마음으로는 계속 믿고
0: 주일날도 있거든요. 일하세요?
1: 네.
0: 아유 그렇구나.
1: 주일날 일하는.
0: 주일날 일하는 또 아 네. 그래요. 주일날 또 일을 하지만 그래도 한번 꼭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1: 네.
0: 마음이 중요하니까 또 하루 종일 일하는 건 아니니까요. 예? 네?
1: 그 네.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일을.
0: 아침 일찍부터.
1: 네.
0: 아침 일찍 드리는 예배들도 있는데.
1: 7시 예배요?
0: 예. 8시 예배도 있고 교회마다 아침 일찍 드리는 예배 교회 좀 소개시켜 드리면 어떨까요?
1: 예? 이 주변에요?
0: 예, 집 근처에.
1: 네.
0: 알겠습니다. 일찍 예배가 있는 데를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한번 용기 네. 꼭 내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어머니도 기쁘시게 하고 그런 귀한 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극동 방송 한번 들어보세요.
1: 아. 아니 계속 저녁에 잘 때 틀어놓고 잤어요.
0: 아 그래요?
1: 네, 근데 엄마가 못 보니까는 그래서 틀어놓고 잤거든요.
0: 그래요. 그래요. 앞으로 극동 방송도 네. 많이 들어주시고 이 시간 때도 들어주시고 이 시간 네. 사실 지금 방송이거든요. 방송.
1: 아 네.
0: 방송 같지가 않죠 지금.
1: 네.
0: 그냥 저하고 그냥 1대1로 통화하는 것 같죠. 물론 네. 통화죠. 근데 사실 지금 전국 생방송이네. 전국 생방송, 라디오 생방송. 예. 그래요. 오늘 제가 꼭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귀한 소식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수고하세요.
0: 예.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아, 참 많이 불렀던 찬양. 20년 이상 방학 중이신데 우리 윤숙희님 어머니의 소원,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꼭 응답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두 사람의 사연을 들으니까 저의 작은 딸이 너무 보고 싶네요. 다음 달 출산 축하드린다고. 저의 작은 딸 태아와 이별하는 아픔이 있으셨다고요. 그렇구나. 아직 몸과 마음이 아프지만 주님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기도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힘내십시오. 힘내세요. 자, 그리고 또 보니까

서울 잠실이시죠? 잠실 아까 보니까. 송파구나. 아우, 아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으시구나. 우리 8383번님, 그리고 또 0397번님도 지금 참 어려운 가운데 있으시네요. 힘내시고, 예, 하나님의 위로 꼭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8383번님의 신청곡 함께 나누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참 옛날 찬양인데, 너무 좋은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자, 분당 서현, 지금 비가 오려는지 어두워진다고요. 안전운전 하시고, 자, 전주에서도 출석해주신 1203번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퇴근길에 듣습니다. 찬양은 우연이라도 들어도 스킵하게 바빴는데 제 입을 열어 찬양하게 하시고 방송도 꼬박꼬박 듣게 되는 신기한 하루하루네요. 앞으로도 시간대 맞으면 열심히 쭉 들어보려고요. 언젠가 교회로 발걸음하는 그날까지 5281번님 이번 주에 사연 주셨던 우리 방학생 언젠가 그거 하지 말고요. 이번 주에 그냥 가시죠. 이번 주에 5281번님 이번 주에 용기 있게 한번 걸어가 보시죠. 필요하면 또 교회 소개 저희가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5281번이.

꼭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8212번님, 권사님 반갑습니다. 잘 오셨고요. 자, 비 퍼붓는 부산 해운대에서 새끼라를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1419번님 또 오셨습니다. 우리 8737번님 꽃다발 선물 경주 친구에게까지. 아, 친구에게 성경책 보내드린 거 잘 받으셨구나. 꽃다발도 잘 받으셨고. 2단에 있다가 나와서 10년 방학 후에 저랑 연결되고 하나님께로 제대로 다시 돌아오신 우리 8737번님 참 감사하네요. 홍천에서 지금 서울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좀 사연을 주셨네요. 자, 그리고 생일이신 분이 있는데 보니까 제부 생일을 축하합니다. 우리 7014번님 신청곡. 네, 제부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생일이 또 있었는데 어디 갔죠? 아까 있었는데 우리 큰아들 10월에 결혼 주님 안에서 두 사람 안 돼서 주님 소망하면서 의지하며 예쁘게 살아가길 기도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야곱의 축복 신청곡 보내드리면서 저 조연출 김인수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끼라 아쉽네요. 마치는 시간이에요.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아쉬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8849번님 복된 주말, 네, 주일 여러분 잘 예배 성공하시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포항극동방송 평일 저녁 6시 방송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어서영에서 특별한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말씀을 찬양으로 배우고 즐겁게 암송하는 시간으로 말씀 찬양 작곡가 큰숲교회 김효정 사모님과 풍선 아티스트 조동식 선생님이 함께합니다. 현장에 오는 선착순 어린이 50명에게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참석자 전원에게는 내 이름이 들어간 말씀 캘리그라피를 선물로 드립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어서영 공개 방송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포항시 남구 송도동에 위치한 대현 침례교회에서 오는 8월 30일 주일에 김용희 선교사 초청 말씀 집회를 가집니다. 복음의 능력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집회에는 김용희 선교사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있을 예정이오니 믿음의 뜨거움을 회복하고 싶으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6888-785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동해교회에서 8월 31일 월요일부터 9월 2일 수요일까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쟁취하자를 주제로 집회를 진행합니다. 저녁 7시 30분 그리고 오후 2시에 교차로 진행되며 강사로는 강명식 목사님, 김빛나 목사님, 김태정 목사님이 함께 하십니다.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3591-067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새롬교회 창립 4주년 기념 민호기 목사 초청 찬양 간증 집회가 오는 8월 30일 주일 오후 1시에 새롬교회에서 열립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등 한국교회에서 널리 불리는 찬양을 작사 작곡한 민호기 목사님이 찬양과 삶의 간증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이번 집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034-972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지역 다음세대 부흥을 위한 피아워십 초청 찬양집회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6시에 경주 제1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힘찬 찬양으로 은혜를 전하는 피아워십과 함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4-742-0211번 경주 제1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동부교회에서 제6기 포동포동 아기학교에 함께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9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공휴일을 뺀 8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진행되며, 축복해 아가야라는 주제로 엄마와 아기가 함께 활동하는 주간 교회학교 유아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사전 접수를 받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포항 동부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휴대전화 010-9600-912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 지역교회 음향 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 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 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는 더 이상 옛 창조의 한계를 따라 살지 않고 새 창조의 존재,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생명 속에 속한 자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심으로 닫힌 에덴의 문을 여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첫 걸음이 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약속한 새 하늘과 새 땅은 단순히 미래의 장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안에서 이미 시작된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이미 시작된 천국의 현실을 이 땅에서 증거하고 드러내며 복음의 향기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영원한 생명을 품고 사는 자입니다. 이제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눈물과 사랑, 그 간절함을 회복하고 나의 죄보다 크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집중 방송 들으면 여기저기 교회 목사님 그 다음에 찬양이 좋으니까 제가 항상 듣고 있죠. 집에서도 항상 틀어놓고 라디오 틀어놓고
1: 마음이 우쩍할 때 들으면 평안함을 주시고 항상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항상 감사하죠.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해야 되는데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간접적으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2: 전파 선교사,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전도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드려진 헌금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전파 선교의 씨앗이 됩니다. 전도의 기회는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 복음을 전해주세요.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FM 96.7MHz,

시편 40편 말씀을 통해 시편 기자는 철저히 낮아진 마음으로 자신의 죄악이 머리털보다 많다고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흠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죄로 인해 고난당할 때마다 겸손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그것 또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현석주의 작은음악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신 곡 바리톤 김주택의 음성으로 하나님이시여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시칠리아노 G마이너 준비했습니다. 시칠리아노는 이탈리아 시칠리아 지방의 춤에서 유래한 목가적이면서 느린 춤곡의 형식을 말합니다. 8분의 6박자나 8분의 12박자 그리고 부점이 포함된 부드러운 리듬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형식인데요. 바로 그 시대에는 작곡가 자신의 감정이 철저히 제한된 그런 양식들을 많이 따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그것들을 표현할 것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춤곡의 양식이라든가 형식들을 빌어서 애수의 평온함 또그 느린 악장으로서 표현되는 그 감정들을 이 시칠리아노라는 춤곡의 형식을 빌어서 표현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시칠리아노 G 마이너 오늘은 비렐름 캠프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모차르트의 현악 5중주 D메이저 쾌혈 번호 593번 가운데 4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준비했습니다. 이 작품은 1790년 12월경에 완성됐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시기는 모차르트 후기라고 볼 수 있는 시기이죠. 모차르트가 죽기 한 1년 또 1년 반 정도를 남기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당시에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 결혼, 돈주바니, 마술피리 등이 작곡된 시기였기 때문에 모차르트의 음악적인 모든 것들이 충만한 그런 시기에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특별히 이 작품은 현악 5중주의 편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기본적인 현악 4중주에 비올라가 하나 더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악 4중주의 편성보다 중음역대가 더 두터워지고 그러면서 바이올린 선율과 첼로 저음 사이에 풍부한 내성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편성을 만들어서 현악 4중주보다 조금 더 두터운 화음 또 두터운 내성들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작품의 4악장 피날레 알레그로를 함께 하실 텐데요. 모차르트 후기의 그 실내악적인 완숙함 그리고 악기와 악기 간의 대화를 이루듯한 그런 제스처들을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작품 에머슨 스트링 콰르텟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모차르트의 현악 5중주 D메이저 쾌엘번호 593번 가운데 4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함께 하신 곡 이수인 작곡의 한국 가곡 내 맘의 강물 소프라노 강혜정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영국 출신의 작곡가 에드워드 엘가의 사랑의 인사 준비했습니다. 정경화의 바이올린 연주 필립 몰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영국 출신의 작곡가 에드워드 엘가의 사랑의 인사, 정경화의 바이올린 연주, 필립 몰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아주 흥겨운 찬양이었죠. 주는 날을 기리시는 목자, 최소녀의 플룻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 준비했는데요. 오늘 마지막 곡은 찬송가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찬송을 나영수가 지휘하는 국립합창단과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늘 강건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푸른숲교회 김선인 목사님께서 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과 통하면 형통한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말 한마디를 잘못했다가도 오해를 하고 기분 나빠

그와 같은 그 마음에 내가 돌이킬 수가 없다. 겹겹이 쌓인 모든 것들이 이 문제들을 과연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인생 사이에서 이 문제를 돌파하며 해결하며 풀어가며 살아낼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내 지식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때로는 인맥을 통해서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많이 애를 써봅니다. 그러나 이 복잡한 비밀번호를 시도했지만 인생의 문제는 더 잠겨버리고 더 어렵게 되어지고 더 난감해지고 더 힘들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솔직한 인생사의 모습이 아닙니까? 만약 이런 인생의 수많은 난제 앞에 복잡한 세상의 방식을 일일이 맞출 필요가 없이 단 한 번에 내 인생의 잠긴 문들이 정말로 영적인 지문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갖다 대기만 한다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풀려지고 열려질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은 수많은 인류의 문제, 해결되어지지 않는 인생의 문제 앞에 단 하나의 해답, 통합되어진 해법이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신통하면 하나님과 통하는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열려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인생의 첩첩산중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가는 곳마다 선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의 인생은 더욱더 잠겨지고 거칠어지고 힘들어지고 피곤해지고 고단해지는 인생의 삶을 살았던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정말로 많은 형들의 사이에서 태어나 사랑을 독차지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의 시기를 통해서 죽을 뻔했지만 그러나 그 큰형에 의해서 노예로 이렇게 팔려가서 남은 나라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노예로 팔려갔던 그 집에서도 그는 늘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의 정직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쓸고 결국은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어졌습니다. 어렵게 사는 것에 그 모든 결말이 감옥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감옥이라는 절망의 문에 갇혀서 이제는 앞에도 감옥이요 뒤에도 감옥이고 조금도 그 곳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모든 문이 잠겨져 버린 그 상 속에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그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통하는 신통의 이 상태가 있으니 노예의 자리에 있든지 감옥의 자리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는 그것을 통하여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모든 잠긴 문들을 풀어 헤치고서 형통의 인생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 출애굽기의 1세대들의 그 신앙인들은 애굽에서 노예 같은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애굽의 문을 열어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광야에까지 이르렀을 때에 눈앞의 기적을 보면서도 이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고집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 했더니 모두가 망하여 그곳에서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도리어 그와 같은 그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더욱더 발판 삼아서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있습니까? 애착할 수 없는 인생길에서 가는 곳마다 이와 같이 애를 써보면 써볼수록 부딪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 아닙니까? 이와 같이 해결하려고 해결하면 더욱더 더 잠겨버리고 막혀있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풀어내고 해결해가며 이와 같이 간증하며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복잡한 열쇠를 찾아 여러분 방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소통함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남은 여정도 첩첩산중을 형통하게 열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이 우리 안에 남아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주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소통을 통하여 막힌 내 인생의 문제를 뚫어내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소통을 통하여 내가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가, 그 비결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이와 같이 말씀으로서 하나님과 소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많은 시간을 들여서 비용을 들여서 외국어 공부를 많이 합니다.

외국어 공부에는 아이고 어른이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유는 단순하지요. 말이 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들도 해외 나가서 유창하게 외국어를 하는 것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축구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만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운동하는 사람이 운동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뷰를 하는데 아주 막 독일어로 이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탈리아어로 인터뷰를 하는 걸 깜짝 놀랍니다. 아니 외국어를 학교에서 배워도 저렇게 하지 못할 텐데 어떻게 축구를 하면서 저런 언어를 사용할 수 있을까? 친구들과 농담하고 서로 공감하고 서로가 이렇게 짙게 세워주고 정말로 그의 인생이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리를 하는 셰프들은 어떻습니까? 이와 같이 셰프들도 끊임없이 언어를 배우면서 세계 사람들과 소통하고 세계 사람들의 그 요리를 이와 같이 공유하면서 자기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이미 우리끼리만 통하는 시대가 다 지났습니다. 이 세상을 그래서 우리는 글로벌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인생은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우리의 고민, 한번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서 그것을 번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무슨 의미인지 이와 같이 깨달아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께 여쭐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물질이 없는 것이 힘든 것입니까? 건강이 없는 게 힘든 겁니까? 인생은 뭐라 뭐라 해도 가장 힘든 것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 많은 재력의 남편을 만나고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루라도 말이 통하지 않고 이와 같이 가까이 있으면 그것은 고통이요 이와 같이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가지고 배우지는 못했지만 이해해주고 말이 통하고 고개가 끄덕거려주고 여러분 이런 가정이 여러분의 행복한 부부의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까이 있는 부부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내가 투자하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만나서 기뻐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는 사업의 경영의 방법에서는 우리가 둘이가 하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지만은 이와 같이 아무리 물질이 많고 그리고 경영의 방법에 있다 할지라도 둘이가 소통하지 못하고 말이 통하지 않으면은 서로가 원망하고 서로가 의심하고 서로가 사업 방향이 다르고 어떻게 그 사람이 원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와 같이 서로 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형통한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신앙생활은 이와 같이 아무리 오랜 동안 신앙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은 불행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지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은 수많은 낙선과 그리고 남북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 환경 속의 여건 속에서도 그를 승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감당하게 한 한 가지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가 물려주신 신앙의 유산과도 같은 낡은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는 지치고 힘들 때 문제의 난제들을 풀어낼 수가 없었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이와 같이 사방에 적들이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 문제 앞에 내가 어떻게 이것을 풀어갈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을 낭만도를 헤쳐오셨습니까? 그럴 때 성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아, 저 성경을 읽으면 대통령이 될 수 있겠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인생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면서 지혜롭게 판단해내는 것이 바로 이 에이브람 링컨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형통은 무슨 뜻입니까? 형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듣지 않아도 아, 형통은 형통이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 그 사람이 형통한 길을 걸었다라고 말할 때 출세했다는 뜻입니까? 형통의 진짜 의미는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의 원문의 형통의 그 뜻은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이와 같이 때로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시기마다 환경마다 상황마다 그것을 지혜롭게 대처해내고 그것에서

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형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지만 주변의 눈 때문에 시선 때문에 낮에는 찾아오지 못하고 밤에 몰래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준 높은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고차원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오늘도 고차원적인 이와 같이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노력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본질적인 진실된 우리 측면에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이 영생의 질문, 정말로 고차원 질문에 대답한 것이 아니라 그 청년을 보자마자 부자로 살았던 그 청년에게 너 가진 거 맞네? 너 가진 거 그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느냐? 나눌 수 있는가? 가난한 사람들의 팔아 그거 나눠줘라. 어쩌면 우문과도 같은 우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 같지 않는 그런 이와 같이 대답을 했지만 어쩌면 우리의 본질은 이 고차원적인 영생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이 작은 것 하나도 실천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삶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내 삶 속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주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내 행동 하나마다, 내 삶마다 주님께서 맞아, 맞아, 잘하는구나. 아이고, 그래, 맞아.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 맞습니까?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말을 통하여 우리들의 인생이 정말로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마스터 키와 같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겨내고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어세서 접속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가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접속해야 로그인하고 소통이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전용 채널인 하나님의 말씀의 주파수를 내가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에 이와 같이 노출되어진 그 말씀 속에서 세상의 소음이나 바쁜 일상 속에 내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늘 좋은 말씀만 들려달라고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누구든지 말씀을 다 듣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좋은 말을 듣고 큰 소리를 듣고 강조하는 말을 듣기도 하고 내 마음을 빼앗는 말을 듣습니다. 우리가 진정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게 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삶의 기준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 듣기를 여러분 날마다 접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이라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지 이 상황 속에 어떻게 주님의 해결책을 찾아야지 내 중심의 경험 가지고 내 중심의 이유를 가지고 해답을 찾으려고 하면은 절대적으로 순간은 형통할 줄 모르지만 불통의 시대를 맞이하고 곤란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마다 우리가 그때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날마다 주의 그 말씀에 접속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과 소통하여 형통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 기도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삼성의 고 이병철 회장님이 정말로 칭찬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 하니 이렇게 별명을 붙여서 썼습니다. 자네는 세계를 보는 만원경이야. 그 사람이 누군가 하니 신라 호텔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렸던 이길현 사장님이십니다. 그의 경영 철학은 아주 탁월했다고 합니다. 시대를 앞섰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그런 천재적인 아이디어와 사람들을 매료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은 어디서 얻습니까? 어떤 책을 봐야 합니까? 어떤 책을 주로 독서합니까? 그때 그분이 내 모든 죄와 아이디어의 원천은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새벽기도와 묵상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치열하다 못해 피를 말리는 비즈니스 현장에 최고의 경영자의 그 비결이 인간적인 인맥이 아니라 인간적인 처세술이 아니라 문제를 주님 앞에 놓고 오늘도 풀어야 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놓고 기도하며 엎드리며 간구하고 주의 지혜를 구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에 지치고 사람의 스트레스 받고 소통이 안 돼서 속이 터져서 오해와 갈등 속에 치여 살맛이 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인간관계가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하소연하면서도 과연 분별력과 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얼마나 엎드리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 마음을 얻으려고
온갖

술술을 쓰고 밤새 고민을 하고 그 사람이 뭘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밤새도록 찾아다니며 이와 같이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애를 쓰고 열어놓아도 또 다른 문제가 이와 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작 여러분은 그 인생의 문제를 풀기 위해 얼마나 하나님께 엎드리며 간구하고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요청하며 이와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있습니까? 역대하 26장 5절에 봤더니 남유다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은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그런데 우시야가 여호와를 구하는 동안 이 요시아는 이 우시야는 너나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답을 가진 주님께서 그 해답을 주셨고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로 소통하는 동안엔 경제도 군사력도 영토도 넓어지고 형통의 삶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들이 자동적으로 형통해지고 나니 그의 마음에는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아, 이제는 내 힘으로 살 수 있겠다. 내가 이만하면 살만하다. 이렇게 기도를 멈춰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사장이 해야 할 성전 분향을 이것도 내가 하겠다. 저것도 내가 하겠다. 자기 마음대로 고집하다가 결국 그 온몸에 나병이 발병하여 평생 사람들과 격리되어 혼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는 순간 형통은 불통이 되고 불통은 비극이 되어집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물이 없고 고기가 없다고 그곳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들에게 이와 같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지옥으로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원망이라는 잘못된 불통의 습관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저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습니까? 그때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허락하셨는데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광야의 메마른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실 텐데 지금 그 상황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전장터에서 총알과 포탄이 쏟아질 때 분대장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본부와 연결되어진 무전기를 붙잡는 일입니다. 지금 적들이 몰려오는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무기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퇴로가 열릴 것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얼마나 더 버텨야 하는지 이 본부와 무전이 통해야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미련한 군인은 막 총을 쏘느라 싸우느라가 바쁘다고 무전기를 꺼버립니다. 그렇잖아도 내가 살기도 바쁜데 내가 이 전장에도 보는데 무슨 무전기를 지금 틀어야 하느냐고 몇 발 남은 총알을 불평하다가 총알이 떨어지면 전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런 무전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직장에 나가면 직장이라는 전선을 우리는 맞이합니다. 가정에 가면 가정이라는 것이 가장 우리는 화목하고 안락한 곳인 줄 알지만 그것도 여러분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가정이란 영적인 전투에서 내 힘과 미천으로 버티다가 상처받고 서로 상처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주는 것이 가정 아닙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무전기를 켜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늘 본부의 자원과 지혜를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부딪힐 때마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묵상 기도함을 통하여 지혜를 가지고 인내하고 내 감정을 추스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 이게 신앙인의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기도는 말씀을 듣고 상황을 아립니다. 기도는 영혼의 이와 같이 호흡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거룩한 형식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다가갈 때 여러분은 뭐라고 외칩니까? 살려달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미사 요구가 필요 없습니다. 간절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쏟아놓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진실된 마음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뿐만 아니라 형통의 길로 인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가정 속에서 정말로 진정으로
감정이 섞인 불통의 말이 튀어나오지 않고

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가장으로 신앙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입술을 가지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기도할 제목이 무엇이 있습니까? 물질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늑대공과 같은 내 인생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시시각각으로 간구하고 부르짖음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닮아가고 변화가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성화되어져 가고 그렇게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주의 음성에 익숙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주신 사명으로서 주님과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의 아버지는 평생 가난한 목수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가난했는지, 아버지 장로님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이렇게 자기가 살아왔던 시절을 회상합니다. 우리는 집은 한강 백사장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이셨는데 늘 언제나 교회에 충성하셨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세상을 어느 날 떠나게 되어졌는데 그 아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하다라는 겁니다. 아들아, 내가 평생 소원이 있었는데 그 이루지 못하고 내가 죽는다. 우리 교회는 내가 장로인데도 피아노가 한 대 없이 떠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네가 뭔가 수입을 얻게 되어지면 그 수입의 첫 수입을 우리 교회 피아노를 한 대 헌물을 하는 것이 내 아빠의 소원인데 그 내가 유언을 네가 들어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아버지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아버지 소원 들어드리죠 하고서 아버지가 임종을 했습니다. 그 아들도 참 가난했죠. 물려받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들은 남대문 시장에서 중고 재봉틀을 한 대로 원단을 떼다가 밤새워 네이와 잠옷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로 수입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의 귀에 떠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입니다. 야, 너 수입 떼어지면은 내가 평생 섬겼던 그 교회 피아노가 한 대도 없는데 내가 장로로서 이렇게 죽어서 부끄러운데 네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떠나지 않아서 야, 이것을 미천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아버지의 소원대로 피아노를 한 대 내가 헌물해야 할 것인가. 그는 먼저 교회 피아노를 헌물했습니다. 정말로 아버지에게 진 빛을, 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마음을 다 씻어낸 듯이 후련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모님의 그 간정을 들어보면, 그 아들이 이후에 장모님이 되시는데 그 간정을 들으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재봉틀 한 대가 두 대가 되고 직원이 한 명이 두 명이 되고 다섯 명이 되고 열 명이 되고 그 운영하는, 그 경영하는 훗날에 그 기업이 500명이 넘는 거대한 회사를 경영하는 이와 같이 사장님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장모님이 되어서 뭐라고 사람들에게 간정을 하는 거 아니? 아버지가 나에게 남겨주신 영적인 빛,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참 사랑하시죠? 그런데도 혹시 마트에서 쇼핑하듯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참 시설이 좋네, 주차장이 넓네, 이 들러리로 써서 평가하는 냉소적인 그런 신앙의 소비자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는 청산해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과 사역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하여금 뭐 적당하게 믿어라, 안 가는 것보다 낫잖냐, 요즘 시대 속에서, 바쁜 시대 속에서 그렇게 하루 온종일 주일 성수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바로 믿어야 합니다. 주님을 바로 믿으면 나의 직장도, 나의 가정도, 나의 교회도, 직분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의 자리인 줄 알고 내가 가진 그 직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일하라고 주신 이와 같은 직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시편 122편 6절의 말씀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은 여러분은 무엇을 말할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외적인 성공을 넘어 내적인 평안과 그 영혼의 풍요로움과 그 영혼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거룩한 부담감으로 감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채울 수 없는 영혼의 풍성함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내가 지금 가난에 광야에 있지만 내 입에 들어갈 물이 있느냐, 고기가 있느냐, 고기를 먹지 못했다.

0: 그러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도 이들에게는 사명을 얻었으니 모세와 불통하고 이웃과 싸우며 공동체를 지옥에 만드는 그 역할밖에 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힘에 부딪히면서도 정말로 사명인 줄 알고 그것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정말로 오랫동안 신앙의 삶을 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직분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명을 내가 헤아리고 얼마나 주님과 이와 같이 그 사명에 참여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명으로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마치 두 사람이 다리를 묶어서 함께 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언어적인 소통을 넘어서 최고의 소통은 행동으로 호흡을 해보는 겁니다. 교회가 뛰어갈 때 내 다리를 그것을 묶어서 함께 뛰어가는 것입니다. 교회 기도의 제목이 뭐고 교회 아픔이 무엇이고 교회가 이뤄야 할 것이 뭐고 교회 지금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손님처럼 앉아있어서는 우리는 사명에 주님과 소통하는 주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거나 해석해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정이 왜 삐걱거립니까? 일터에서 왜 꼬입니까? 사람을 찾아다니고 세상의 처세술에 책을 뒤적이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막힌 문을 잠시 잠깐은 열릴 수는 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열려지지 않고 또 열고 나면 또 다른 문이 우리의 인생을 막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수도 없이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세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수도 없이 내 마음을 유혹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리는 달콤하고 이와 같이 쉬워 보이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나를 좌절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또 흙끄름을 하는 그런 소리가 아닙니까? 주의 음성은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이요 말씀 위에 세워지는 인생은 한란이 오고 지진이 오고 풍랑이 와도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는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 때마다 여러분 누구를 찾아갑니까?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여러분 한계가 아닙니까? 잠시 잠깐은 문이 열려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비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디든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 지혜롭게 믿음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형통의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는 함께 고생하고 함께 땀 흘려보고 함께 울어보고 함께 웃어본 사람이 서로가 마음을 소통하는 것처럼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이와 같이 십자가를 지시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를 썼었던 것처럼 교회 일에 함께 참여함을 통하여 사명을 통하여 주님과 소통하여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포항 푸른숲교회 김선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푸른숲교회 054-293-0181번, 054-293-0181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모습이 우리에 대해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습이 곧 우리 자신에 관한 가장 중요한 영적 상태를 드러냅니다. 성경은 사람이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결정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심판자로만 바라보는지 아니면 은혜의 아버지로 신뢰하는지는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할 때마다 그의 성품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단순한 신학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방향을 형성하는 영적 토대가 됩니다. 오늘 첫 곡,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조수아의 목소리로 함께하고요. 공인연이 노래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우리의 두려움과 평안, 선택과 걸음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르게 묵상함으로써 참된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필립앱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리고 안산시립합창단의 임하소서 찬송 전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아이누스 합창단의 찬양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샬롬 노래 선교단의 찬송으로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온유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은혜의 동산. 오늘 이 시간은 포항 대흥교회 권준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시죠. 게다가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십니다. 원수가 누구입니까?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공경하는 사람들이죠. 가까운 사람이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굳이 말할 필요가 없죠. 말하지 않아도 이미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아주 풍성하고, 굳이 그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잘 대해

해주고자 하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관계가 좋은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요. 지난주 말씀 기억이 나시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예, 그들의 행위를 대갚아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행한 대로 갚기보다 악을 선으로 갚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받았으니 나도 그 사랑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라. 그런데 사람들은 받은 대로 대갚아 주려고 하죠. 내가 당한 만큼 상대방도 고통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받았다면 되갚아 주어야 하고, 아니, 내가 받은 것보다 몇 배나 더큰 고통을 주어서 뼈저리게 느끼도록 해 주어야 한다.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적어도 같은 정도의 대가는 지게 해 주어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것이 정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게 되면 마음이 시원해질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당한 것, 내가 받은 것, 그 고통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감수하고 인내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더 넘어섭니다. 아니,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 그 정도는 내가 참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내가 인내할 수 있죠.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참고 인내하라 정도가 아니라 그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려운 말씀이죠.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당대 사람들도 이웃과 원수를 구분했습니다. 자기 민족이었던 유대인이나 혹은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이들은 이웃이지만 그 외의 사람들, 이방 사람이나 다른 민족들은 원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원수라고 하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은 나를 중심으로 정한 겁니다. 내 편인가 아닌가? 나와 생각이 비슷한가 아닌가? 나와 성향이 비슷한가 아닌가? 당대 유대인들도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원수를 그런 식으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웃과 원수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으로 이웃과 원수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43절을 보시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라고 하시는데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원수를 미워하라. 예,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원수는 미워하라 이런 명령은 없습니다. 물론 출애굽기나 신명기 같은 말씀을 보시면 이방 민족을 가까이 하지 말고 그들의 사고나 그들의 생각을 따라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경고를 하십니다. 당대 유대인들은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원수야. 그래서 당대 유대를 지배하던 로마와 로마 사람들, 유대를 박해하니 원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지라도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나와 가까운 사람들, 즉 이웃을 위협하고 적대적으로 대한다면 그도 원수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지만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세리나 죄인 같은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당대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시면서 어떤 사람을 원수라고 하시죠? 44절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 이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러 부류가 있겠습니다.

생각을 따라서 사람들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특히 정치는 매우 심각합니다. 한 집안 안에 있으면서도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면 마치 원수를 보듯이 합니다. 경제적인 수준도 그러하죠.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는 동네나 아파트를 따라서 사람들의 수준을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내 아이들이 저 아이와 친구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결국 경제적인 수준을 따라 생각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죠. 상대를 원수로까지 여기지는 않지만 그렇다 하여 이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그런 차이라는 것이 없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당연히 차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죠. 정치적인 상황이나 문화, 경제,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서로 살피고 또 논쟁도 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차이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토록 증오하죠?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은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나는 선이고 내 생각은 틀리지 않았는데 그러면 저 상대는 틀린 것이죠. 내가 선이니 내 생각을 따르지 않는 저 사람은 악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생각을 복음과 같다라고 여기기도 하고 심지어 말씀조차도 내 생각과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이 복음에 같은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내 생각과 같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해야 합니다. 그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서 모든 일을 그런 사고로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하는 것 위험합니다. 지금 주님이 경고하시는 것도 바로 그런 생각들이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 중심적인 생각으로 사람을 나누는 것, 주님은 그것이 틀렸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상대가 내 생각과 같은가, 나처럼 생각하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저 사람도 그것을 원하는가, 나와 비슷한 수준인가, 혹은 나의 생활 습관과 비슷한 방식을 살아가는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삶의 모든 방식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인가 아닌가, 그저 이 땅의 일일 뿐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인가, 아니면 주님보다는 세상의 욕심이 먼저 드러나는 삶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과 위로라는 사실을 깨닫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니 세상의 정치, 경제, 유행, 문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복음보다 더 중요하고 복음 위에 서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만나는 그것이 무엇이라 하더라도 복음보다 위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지 그런 사고로 복음을 판단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성향이 이러한데 저 사람도 그런가? 그렇다면 저 사람은 기독교인도 아니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주님은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하라라고 하면 애틋하고 따뜻한 마음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족이나 자녀들 혹은 연인들을 생각하면서 가지는 그런 감정들을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원수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에게도 따뜻하고 애틋한 마음을 가지라. 주님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사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이런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따뜻한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한다라고 말하면서 따뜻하게 대하고 애틋한 감정을 가지는 것, 그것이 사랑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필요와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을 내가 주고자 하는 것. 그 사람이 누려야 할 것을 누리도록 돕는 것이 사랑입니다. 원수가 다쳤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다쳤습니다. 그 사람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애틋한 마음인가요? 따뜻한 마음으로 그에게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를 받게 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바로 이것이죠. 당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를 원수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유대인을 사마리아 사람이 돌보아 줍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이 이웃 사랑이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도 같은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한번 볼까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해와 비는 반드시 필요한데 하나님은 이것을 구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선인이나 악인 혹은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똑같이 비추고 내려주신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원수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와 해를 내리시는 것처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도록 해라. 좋아하는 사람, 친밀한 사람에게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라도 그가 원수라 하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라.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9절. 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오늘도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너의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너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교회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원수가 주리면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주님을 본받아 악인에게도 그런 선을 베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라.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 삶을 돌이키게 하라. 그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회개하게 하라. 나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나도 똑같이 대하고 받은 만큼 돌려주면, 아니, 나를 고통스럽게 했으니 내가 받은 만큼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만약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보복입니다. 나도 악을 행하는 것이죠. 상대가 악을 행했으니 나도 악을 행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무조건 다 용서하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치고 권면하고 책망도 해야 합니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를 가르치고 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책망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죠. 교회 직분자가 해야 하는 사역입니다. 서로 좋은 말만 하는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말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녀가 바르게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부모를 좋은 부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직분자도 동일합니다. 벌을 주자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그 죄로 나아가지 않게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책망하고 혹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니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방식입니까? 부모에게도 마찬가지고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그러하고 교회 직분자도 동일합니다. 좋은 말만 기대하고 듣기를 바라는 것, 그리고 그런 말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좋은 관계일 수가 없습니다. 벌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자 하는 것. 악인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만, 나쁜 사람은 반드시 그만큼 고통을 당해야만 우리의 서러움과 울분이 해소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여러분 그거 복수심 아닙니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아닌가요? 그것은 결코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교회는 공식적인 절차를 받아 분명하게 책망하고 징계해야 합니다. 그래야 같은 잘못이나 악이 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여 받은 만큼 너도 똑같이 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태도도 결코 좋은 마음도 옳은 태도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원수나 악한 자를 그냥 용서하라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랑하라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더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4절을 보시면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위해서,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주님, 저 사람 악한 사람이니 반드시 벌받게 해주세요. 주님, 저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실패하게 해주세요. 나한테 한 만큼 저 사람도 똑같이 당하게 해주십시오.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도 주님이 비추이는 복음의 빛을 바르게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구원의 빛이 그 마음에 비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 사람을 구원하게 할 수 없으니 기도하면서 권면하여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이죠. 앞서 로마서 12장 말씀에서 보았던 그대로입니다. 내 손으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을 들어 나도 똑같이 한 대 맞았으니 나도 똑같이 한 대 때려야지가 아니라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세상에는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나마 선을 선으로 갚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대로 살만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물으시는 것이죠. 46절부터 48절까지 봅시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 세리들,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처럼 그들이 그렇게 했으니 우리도 이렇게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들처럼 사는 그 삶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우리가 지은 그 죄에 합당하게 죄인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대하여 주셨고 원수인 우리를 위하여 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마음처럼 했다면 아들을 내어주시면 안 됩니다. 보복해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었던 그런 행위처럼 똑같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0: 그 사랑을 다시 베풀고자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온전하다라는 것, 모든 면에서 완벽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온전한 사랑을 깨달아야 우리도 온전한 사랑을 할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사랑이 풍성하게 되는 길은 다른 이들에게 베푸는 사랑으로 원수들에게 보여주는 그 사랑을 통하여 더욱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진다. 그러니 주님의 사랑을 본받은 자들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받는 길이다라고 우리를 불러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산상보훈의 말씀이 다 그러하듯이 오늘 말씀도 너무 어렵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수 있는가?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다 지키면서 살수 있는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사실 우리의 본성으로 살수 없는 일들입니다. 누가 손해보고 싶어 하고, 누가 참고 인내하기를 원하며, 누가 원수에게까지 사랑을 베풀고 싶겠습니까? 누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아마 그러지 못할 겁니다.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말씀을 따라 걸어가고자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부족하게나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런 사랑으로 넘치는 공동체로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에게로 나아오고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여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미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 포항대흥교회 권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75국에 3121번, 275에 3121 포항대흥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뤄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줬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와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욱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 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의 홍서영 PD입니다. 극동 방송. 저희 이름 잘 아시죠? 그런데 극동 방송엔 영어 이름도 있습니다. FEBC인데요. 방송사 곳곳에도 FEBC 포항극동방송 로고가 붙어 있습니다. 이 FEBC 원래는 Far East Broadcasting Company의 약자인데요. FEBC 영어 로고를 자세히 보면 딱 한 글자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B. 저희 방송사 포스터를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이 로고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이 B는 브로드캐스팅 방송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블러드,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하기 위함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죠. 매일같이 보는 로고인데 오늘은 이 빨간색 비가 유난히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지신 그 사랑, 나를 다시 살게 하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이유도 분명하죠.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극동방송을 듣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며 이 시간 문을 열려고 합니다.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찬양으로 문을 열게요.

처음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행복한 금요일입니다. 네, 오늘 오프닝에서 FEBC 로고에 대해 말씀을 드렸죠. 이 FEBC 포스터나 이런 방송사 로고를 보신 적이 있었다면 B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FEC는 검정색이에요. B가 정확하게 뭐 블러드 이런 그 약자는 아니지만 블러드라는 의미를 담고 저희가 빨간색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처음에 방송사에 왔을 때 한 과장님께 들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 정말 극동방송은 참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만 생각하는 방송사구나 라고 하면서 되게 뿌듯했던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은혜를 여러분들께도 또 전하기 위해서 FEBC 로고에 담겨져 있는 비밀 한 가지 풀었고요. 오늘도 그 주님을 사랑하고 기억하는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하면 정말 갑자기 마음 한 곳이 너무나도 아프기도 하고 또 나를 위한 또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그 한순간의 마음이 아닌 지속되는 기억을 통해서 저희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홍사영의 찬양 공방으로 함께하는 날입니다.

서머 스페셜 이후에 여러분들의 신청 찬양 받는 일이 잘 없었죠. 오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듣고 싶은 찬양 마음껏 올려주세요. 오늘은 바로 네, 제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찬양 신청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문자로도 보내실 수 있고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왜 이 찬양 듣고 싶은지 이유도 함께 적어서 보내주셔도 좋아요. 네, 또 출석 체크도 진행합니다. 지금 먼저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2667번님 비가 오지만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반가워요 홍PD님. 이렇게 또 아름다운 하트까지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또 비가 오고 계속해서 네 비 예보가 있는데 여러분 안전 운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퇴근길 안전히 귀가하시면 좋겠고요. 또 교회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안전히 또 천천히 잘 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외출하실 때 아침엔 비가 안 오더라도 우산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또 9507번님 오가만 오늘 감사 완료 보내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0688번님 할렐루야 오감완. 네 오늘은 오감완 감사로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 출석 체크는요 오늘 감사 완료, 오늘 말씀 완료, 오늘 찬양 완료 이렇게 세 가지 보내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샵 9030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보내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찬양도 오늘 많이 올려주세요. 바로 송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찬양은요 우리 축복의 씨앗 서울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 올려드릴게요.

아멘. 축복의 씨앗, 우리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였어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의 신청 찬양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홍사영의 찬양 공방 시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저녁 우리 찬양으로 물들이길 원해요. 9067번님께서 찬양 신청하셨네요. 하나님의 열심 듣고 싶습니다. 퇴근 중에 라디오를 켜다 급 신청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찬양입니다. 아, 맞습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 참 눈물 없이는 부를 수 없는 찬양인 것 같아요. 이 퇴근 중에 라디오를 켜셨다고 하는데 또 극동 방송을 청취하시니 너무나도 기쁘고 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네, 고단했던 하루의 끝을 여러분과 함께하는 극동방송, 여러분 찬양 신청해 주세요. 듣고 싶은 찬양 샵 9030으로 신청해 주시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러빔의 목소리였어요. 하나님의 열심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 절대 잊지 않고 늘 자리에서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신청 찬양 또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9795번님께서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듣고 싶습니다. 흐흐, 이렇게 보내셨는데요. 네, 바로 올려드립니다. 가사가 막 복잡하진 않죠. 그치만 우리 주님의 위엄을 느낄 수 있는 찬양입니다. 가스펠 코러스의 목소리로 올려드릴게요.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아멘. 히스플랜의 목소리였습니다. 헤매이며 왔다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이 찬양 올려드렸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시간에 함께 하십니다.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죠. 우리는 늘 담대하게 또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야 됨을 이 찬양을 통해 다시 한번 느낍니다. 네, 다음으로 신청 찬양인데요. 우리 8283번님 오가만 오늘 감사 완료 보내시면서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 신청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교회 학교 어린이들과 신나게

찬양하며 세상 따르지 않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했던 시간들을 회상하며 믿음의 결단을 다시 하려 합니다. 하트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런 믿음의 결단을 저희도 이 찬양을 들으면 같이 느낄 수 있는 거겠죠? 궁금합니다. 지금 바로 올려드릴게요.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

아멘. 파이디온 선교회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렇게 어린이 찬양이 우리가 정말 이 순수한 어린이의 관점에서 가사를 써서 그런 걸까요? 더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세상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FM 90.3MHz 포항극동 방송, 울릉 FM 96.7MHz,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 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이 시간 조금 중요한 공지를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저녁 6시 방송 퇴근길에 듣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또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또는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희가 화요일 코너가 하나 있죠. 말씀 찬양 코너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우리 큰습교회 김효정 사모님과 김아리엘 박예린 양 어린이들이 나와서 함께하는 코너인데요. 저희가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 암송 챌린지로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매일 저녁 6시를 말씀과 찬양으로 물들이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영에서 아주 특별한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뜨거웠던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의 은혜, 9월에도 계속 이어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고 말씀의 기쁨을 체험하는 자리를 극동방송이 마련했습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0: 금요일 오후 2시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
1: 말씀을 노래로 들으니 잘 외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말씀 찬양 노래 따라해봤는데 걱정 없겠네요. 방법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0: 방송 가족 여러분이 보내주신 은혜의 고백처럼 달고 달디단 바이블은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며 우리의 마음에 말씀 한 장을 담아가는 시간입니다. 이번엔 그 은혜를 방송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세요. 다양한 선물은 물론 우리의 눈을 사로잡을 풍선 아트, 벌룬쇼까지 준비됐습니다.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말씀을 본격적으로 암송해보고 싶었던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모든 행사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공개방송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를 보내주세요.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특별히 현장에 오시는 모든 분들께는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간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말씀 캘리그라피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하실 때 이름을 꼭 남겨주세요. 더불어 현장에 오시는 선착순 50명의 어린이에게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 공개방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공개 방송을 처음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이 시간 첫 공개 방송인 만큼 정말 풍성한 선물들과 또 즐거운 시간 준비될 것 같은데요. 또 내가 만약에 지금 유초등부 교사다, 중고등부 교사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 귀 기울여서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 날에 현장에 도착 50명, 그러니까 선착순 50명까지의 어린이들에게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꼭 드리려고 합니다. 이 친구들이 과자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약간 선호도 조사를 해봤는데 몇 가지의 선물을 들고 과자가 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는 선착순 50명까지 과자 종합 선물 세트가 나갑니다. 네, 오늘 신청해 주시는 분들 좀 특별하게 제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이 금요일에 듣는 분들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실 것 같아요. 금요일 보통 불금이잖아요, 불금. 세상으로 나가시지 않고 성령의 불금을 보내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 공개방송을 신청해 주시는 분들께는요, 선착순으로, 선착순 참 좋아하죠? 5명, 5분께 음료 이용권 드리겠습니다. 아, 갈까 말까 고민했는데, 아, 지금 또 음료 이용권도 준다고 하니까 지금 신청해야겠는데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를 보내주세요. 바이블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신청 기다리면서요. 5분께 음료 이용권 드리겠습니다. 찬양 계속 올려드릴게요. 피아워십의 목소리예요.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이 행사 다시 한번 그 날짜 알려드릴게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립니다.

여러분 정말 믿는 군사십니까? 믿는 분들은 군사십니까? 우리 삶의 대장 되시고 인도되시는 그런 주님을

아멘. 피아워십의 목소리였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네, 오늘 라디오 공개 방송 말씀드렸죠. 저녁 6시 방송에서 처음으로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우리 9877번님 바이블 보내셨고요. 1372번님 바이블 보내셨습니다. 선착순 다섯 분께 제가 음료 이용권 드리겠다고 했는데 먼저 두 분 드리겠습니다. 오! 네. 선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을 샵 9030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바이블이라고 보내시면 이제 공개 방송에 관련된 링크가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보고 싶으신 분들도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세요. 관련해서 어떤 선물들 또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지 더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9877번님께서 비가 촉촉히 옵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에서도 성령님의 은혜가 촉촉히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네, 이렇게 보내셨네요. 지금 금요 기도회를 가고 계시는 길인가 봐요. 와, 또 은혜가 촉촉히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우린 항상 주님이 주시는 또 성령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기다려야 하죠. 그 안에서 늘 마르지 않는 샘물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말씀 앞에서 찬양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린 언제나 말씀 앞에서 또 말씀을 따르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실제가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공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달고 달리단 바이블,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고 또 말씀의 기쁨도 체험하는 자리입니다. 암송하는 그 자리에서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요. 그 말씀이 나를 지키는 때가 꼭 오리라고 믿습니다. 공개 방송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세요.

됩니다. 신청 링크에는요 본인의 성함을 적어달라는 그 질문도 있고요, 또 함께 오실 분들의 성함도 적어달라는 질문이 있어요. 캘리그라피가 나갑니다. 본인의 이름이 담긴 캘리그라피를 저희가 모두에게 드리려고 하니까요, 함께 동행하시는 분들의 성함도 꼭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 샵903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릴게요.

네, 아카펠라였습니다. 심플리포의 목소리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올려드렸어요. 우리 8570번님, 오감환, 오마루한, 오찬환, 강릉에서 서울로 무사히 집에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먼 길을 이 비가 올때 이동을 하셨군요. 무사히 잘 집에 도착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올려드린 우리 8570번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홍사영의 찬양 공방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시편 147편 1절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요.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아멘, 예라모십의 목소리로 참 아름다워라 올려드렸습니다. 네, 또 우리 6241번님께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엊그제 2박 3일 제주 선교 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제주 극동방송, 모슬포교회, 성내교회, 4.3사건 기념관, 제주 항일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야, 또 제주 선교여행을 가셨을 때 너무나 잘 가셨네요. 우리 제주 극동방송을 방문하고 오셨습니다. 제주 극동방송 북방선교의 기수죠. 정말 북방선교를 어떻게 하는지 또 기념관도 있다고 하니까요. 제주도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은 제주 극동방송 들리시면 후회 없으실 겁니다. 우리 6241번님 감사해요. 네, 이제 마칠 시간이 되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라디오 공개 방송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9월 12일 토요일, 이제 2주 남았죠. 오후 2시에 큰숲교회에서 열립니다. 네, 오시는 모든 분들께 여러분들의 이름이 담긴 말씀 캘리그라피 선물해 드리고요. 선착순 50명의 어린이에게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관련된 내용 받아보실 수 있어요. 바이블 샵 9030으로 기다립니다. 시편 34편 1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의 찬송이 항상 내 입에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사영의 찬양 공방은 이렇게 마무리되지만 우리의 찬양은 계속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제작 진행의 홍서영 PD였습니다. 여러분, 남은 하루도 승리하세요.

0: R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의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미나의 찬양 드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킬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이 생명의 출발점이라고 하신 것이죠. 외모는 열심히 가꾸지만 마음은 방치할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 정보를 배우고 채우면서 진리는 놓치는 경우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소리는 너무 많이 듣지만 성령의 음성은 무시합니다. 마음은 히브리어 성경에서 레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우리 삶의 중심, 즉 존재의 가장 깊은 자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심장이란 의미도 있다고 하네요. 심장이 멈추면 생명이 멎지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적 중심인 마음, 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찬송의 가사를 작사한 시몬 브라운은 부인과 아들을 잃고 원인 모를 병에 걸려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는 신앙적인 회의와 갈등을 극복하면서 많은 시를 썼다고 하는데요. 그에게 힘이 되어주신 성령님이 답이라고 생각한 그는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온유한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따뜻함으로,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부드러움으로, 우리의 거친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몬 브라운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늘의 먼 길 다가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하나님, 비둘기처럼 온유한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성령님을 통해 위로와 평안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고 우리 안에 늘 도우시고 큰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영적 교만에 휘말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매일 매순간 겸손의 띠를 메고 성령님께 간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일상의 아주 작은 일까지도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물으며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재의 문제, 아픔, 상처가 더 커 보이느냐? 아니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꿈이 더

커 보이는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안다면 지금 당장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더라도 빠른 시일 안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다시 회복하고 독수리처럼 비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겠죠. 세상을 밝히는 역할을 하며 공동체의 꿈을 소중히 여기면서요. 시편 18편 28절에서 29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복된 삶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새생명교회 김창호 목사님께서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까지의 말씀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무음모드 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세 번째, 가장 확실한 채널이란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자,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66권 중에서 가장 긴 성경의 장이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굉장히 길죠. 이렇게 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경을 기록한 이 시인이 나름의 운율을 맞춰서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이 119편이 제일 깁니다.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는데 히브리어의 알파벳은 22글자입니다. 이 시편은 8구절을 한 글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은 알렙으로 시작하고 우리 이제 9절부터 16절은 베트라는 그 자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105절에서 112절은 14번째 글자인 눈, 영어로 N이죠. 눈의 운율에 맞춰서. 근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전혀 이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 입장에서 119번 말씀을 읽으면, 아, 이거 굉장히 운율에 맞춰서 잘 쓰여진 시고 기도구나. 그걸 한눈에 알 수 있죠. 이 119편 전체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말씀을 자신의 인생의 등불로 삼으시고 이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빛을 붙잡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05절 말씀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아멘. 자,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라고 말했는데 사실 이제 앞부분에 나온 말씀도 오늘 나누진 않지만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꿀과 같다라는 표현합니다. 그래서 원래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경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성경을 이렇게 쪽지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꿀을 발라서 아이들에게 그 꿀을 핥아 먹으면서 머릿속에 아, 성경 말씀은 달다. 이 기억을 각인시키는 거죠. 자, 이 시인 또 하나님 말씀은 너무너무 정말 그 맛이 너무너무 달달하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은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니라 내 삶에 굉장한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터져나온 고백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발의 빛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이제 전기기술이 발전해서 등을 쫙 만들어서 이거 와트가 높은 등을 딱 달면 뭐 100m 앞까지도 쫙 비치잖아요. 이런 서치라이트 딱 비추면 여러분들 우리 저기 해안가 뭐 간첩이 오면 바로 찾아낼 만큼 굉장히 밝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성경시대입니다. 적어도 3000년도 넘게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때 당시의 등은 이 네르라는 말로 기록됐는데 한 걸음 앞과 달려갈 방향만 겨우 비추는 그런 등불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주말마다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서 가는데 저희 할아버지 집에 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옛날 사람 아닙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희 할아버지 집에 제가 알기로는 어릴 때 전기가 없어서 초록불 켜고 있던데 어릴 때 너무 무섭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라면 제일 싫었어요. 밤에 이렇게 막 차들이 지나가면 막 이게 창호지에 빛이 비치면 걔는 무섭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등은 정말 바로 우리 바람만 비추는 작은 등잔에 그 올리브 기름 넣어서 심지 꽂은 그런 등을 말하는 거예요. 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등이 우리 인생을 비추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우리 장래의 모든 거 다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내 질병이 다 나아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인생의 문제를 풀어줄 그런 말씀 받고 싶잖아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 다 알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한편의 설교로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다 바꾸리라. 그러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럼 제가 매주마다 그 설교만 할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굉장히 은혜 받을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이 힘들 수도 있어요.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힘들게 하는 거니까. 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 삶을 비추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마음이 캄캄해질 때 어떡합니까? 자기 감정과 지식을 의지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손을 내밀면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절대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오늘 시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106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고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적어도 오늘 이 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붙잡으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 내 삶을 그렇게 비춰주면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 비록 나와 상황이 다르고 어떤 감정이 다르고 나와 전혀 상관없는 어떤 기록된 말씀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비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하실 말씀으로 여러분 받게 된다면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에 등불을 켜놓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약간 문맥이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본 경험이 있거든요. 평상시 아는 예수님은 거지 대장이에요. 우리 형님 같은 분이에요. 그냥 우리랑 먹고 마시고 함께하는 그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렸더니 예수님 용모가 하나님의 그 본체의 원래 모습으로 바뀌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얼마나 항원했던지, 예수님 저 안 내려가면 안 돼요. 여기다 제가 초막셋을 지을 테니까, 주님을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지을 테니까 저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베드로가 그걸 보면서 뭐지? 그랬죠. 이 말씀 문맥이 그거예요. 그런 더 은혜로운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가장 확실한 것은 그 등불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막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보니까 베리아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리아 사람 얘기가 나오잖아요.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매일매일 모여서 말씀을 상고하고 기대했습니다. 자, 우리 공동체 안에 말씀 안에 감춰있는 등불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등불을 찾으시고 그 등불을 절대적으로 손에서 놓으시면 안 됩니다. 자, 시인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시편 119편은 기록자가 누군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말씀 딱 읽어보니까 이 사람도 고난이 많았구나. 107절, 108절 보세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재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아마 이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추측하기는 이 119편도 다윗이 기록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보는데요.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었으니까 굉장히 훌륭하게 편안하게 살았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67절, 71절에도 보세요. 고난당이 전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시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이 다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어렵기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힘들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내니까 이 말씀이 나의 삶을 해석하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즐거운 시간이 뭐가 돼야 됩니까? 물론 여러분들 교제하고 먹고 마시는 이런 시간도 즐겁지만 신앙생활에서 제일 즐거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예배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설교 못해서 그렇잖아요. 그건 이제 저희 잘못입니다. 제가 좀 위트 있게 하고

더 임팩트 있게 해야 될 그런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늘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여러분들 결국에는 누가 설교하더라도 누가 말씀을 전하더라도 말씀을 듣는 시간이 가장 기대가 돼야 돼요. 그게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부르짖고 절박하게 주님 의지하는 것이 이게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돼요. 말씀이 등불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셨다면 그 등불을 왜 놓습니까? 그 등불을 붙잡고 가야 하나님 인도하심 경험하고 그 등불을 붙잡아야 살아나잖아요. 그 놓는 거는 스스로 생명줄 끊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른 거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가르쳐야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시인이 108절, 109절 말씀 보면 뭔가 이 시인의 삶에 큰 위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109절을 보면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이게 여러분들 이제 우리말은 이렇게 번역했지만 이게 히브리 말 가지고 그대로 번역하면 단어가 세 가지 나오는데 나의 생명, 내 손바닥 안에 항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말로 그대로 직역하면 내 목숨이 항상 내 손바닥 위에 있나이다. 원래 이걸 말씀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하나님, 내 목숨이 파리 목숨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냥 여러분 손바닥에 목이 있으면 잡아야죠. 그죠? 정말 위태위태할 만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그 순간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장식품 아닙니다. 그 순간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추고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으로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듣는 일들, 읽는 일들, 묵상하는 일들 우리 절대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건강하게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예수님이 이제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시고 그리고 뭐 하셨어요? 40일간 금식하셨어요. 예수님은 물도 마시지 않은 단식을 하셨습니다. 그 금식이 끝나갈 무렵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뭐라 말합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성령국도에서 뛰어내리라. 나에게 절하면 내가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마귀가 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말씀 가만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이게 다 신명기 말씀과 시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이 구약에 인용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원수 마귀를 깨뜨리셨습니다. 뭡니까? 기록된 말씀이었어요. 이게 여러분들 단순히 문자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 6절 말씀 보면 사단이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괴롭힙니다.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됐으되 사단이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져왔다 해서 그게 무조건 맞는 말씀이라고 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제대로 검증되고 제대로 필터링이 된 말씀을 가지고 자기에게 비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단어 하나 똑같다고 해서 사건 하나 똑같다 해서 갖다 붙이는 식으로 여러분 그렇게 보면 여러분 유튜브에 자꾸 여러분들 좋아하는 영상 보면 알고리즘이 돌아가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들 쇼핑에 관심 있어서 뭐 살려고 하면 계속 그것만 팔아요. 핸드폰 하면 계속 핸드폰 영상만 나오고 정치적인 거 보면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 영상이 쭉 연결됩니다. 희한하죠?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을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지만 훈련을 통해서 그걸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도망다녔잖아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 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하필이면 다윗이 그 여러분들 사해바다 근처에 엔게디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동굴이 있거든요. 우리 다윗의 일행들이 그 동굴 속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사울왕이 다윗 찾으러 왔다가 화장실이 급했어요. 왕인데 아무데나 볼일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왕이 하필이면 엔게디 동굴 속에 들어왔어요. 부하들을 밀칩니다. 야 볼일 보는데 오지 마라고. 근데 하필이면 다윗이 거기 숨어 있었어요. 다윗의 부하들이 말합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절호의 찬스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왕의 생명을 당신 손에 붙였습니다. 당장 가서 사울의 목을 뵙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 말합니까? 아니라고. 24장 6절 자기 사람들에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자기에게 적용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봤어요. 내가 사울 왕에게 손을 댈 수 없다고. 결국 그 원수 갖는 일, 그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에서도 말하기를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하나님 말씀이 등불입니다. 그 등불 비상등처럼 필요할 때만 깜빡깜빡 켜지 마시고 손에 붙잡으시고 그 말씀 붙잡으며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시인은 그 말씀을 자기 평생의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자, 11절, 111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아멘. 자, 시인이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기 중요한 두 단어 나오죠. 영원히. 또 한 단어는 뭡니까? 기업입니다. 기업. 여러분, 기업으로 삼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제 이게 우리말은 명사로 기록됐지만 히브리 성경 이게 동사로 기록됐습니다. 나할티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내가 주의 증거들을 영원히 상속받았나이다. 영원히 유업으로 삼았나이다. 자, 여러분들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유산 많이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을 우리 자녀들이나 자손들에게 이렇게 남기고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업으로 유산으로 삼아야 될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굉장히 독특한 문화를 가졌는데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50년이 딱 지나면 남에게 팔았던 땅도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줍니다. 기가 막히죠? 뭐 어려워서 팔아도 50년이 지나면 희년이 되어서 원래 그 지파, 그 가문이 소유하고 있는 그 땅을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수나 형편으로 절대 끊어지지 않는 소유 기업이 되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문화이고 전통입니까? 그런데 그런 땅은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기업으로 유산으로 삼아야 될 것은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다면 여러분, 평생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본도 친척 아비심을 따라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이 인생 말씀이 되어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주의 말씀 붙잡고 갔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야, 너 복음 전하는 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는 그 신앙 고백하면서 평생 기억했어요. 나는 복음 전한 자, 나는 예수님 전한 자. 그게 자기 인생의 말씀이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시인 또 고백합니다. 112절에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작정하고 내가 작정했습니다. 내가 평생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남기는 것이 성경 한 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손때 묻은 그 성경 여러분 다음에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침례교회 그 발원지가 충남에 있는 강경이잖아요. 우리 강경의 칠산교회 뭐 이쪽 교회들이 첫 번째, 두 번째 교회입니다. 강경교회, 칠산교회 있는 우리 한번 교회에서 작년인가요? 우리 탐방 간 적이 있습니다. 칠산교회 목사님 굉장히 열정적으로 침례교회 역사를 쭉 설명해 주시면서 교회 입구에 그렇게 교회가 크지 않는데 교회 입구에다가 박물관 만들어놨더라고요. 박물관에 들어갔더니 옛날 쓰던 교회 그 종도 갖다 놓고 땡 안에 올리니까 소리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거기 뭐

걷나 쭉 봤더니 그 교회에 처음 세웠던 그 파울링 선교사님, 그 폴링 선교사님이 그 교회 이제 설립자셨는 것 같은데 그분의 뭐 손때 묻은 여러 흔적들이 있고 보니까 교회 성도님 중에서 성경 필사본을 쓰셔가지고 만드는 성경도 거기 그대로 보관돼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저도 언젠가 목회가 끝나는 날이 오겠죠. 할렐루야. 제 아들이 목회하지 않는 이상은 저 나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 제가 쓰던 성경책을 다 이렇게 좀 나눠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책안 좋아하면 어쩔 수 없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마지막에 남기는 것들이 좀더 의미 있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기업, 유산으로 삼겠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미리 예견하기를 디모데 자기 믿음의 제자이고 젊은 목회자에게 디모데서 4장 3절 4절 보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다. 우리 시대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은 재미없어 해요. 안 들으려고 합니다. 세상에 재미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딱 여러분들 핸드폰 5분만 들고 있어 보세요. 도파민 뿜뿜 나오게 만드는 굉장히 자극적인 것들 많잖아요. 몰입감 높은 거. 근데 성경은 몰입하기 힘들죠. 할렐루야. 다 압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의 어떤 유행 트렌드 따라가지 마시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도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 말씀이 부족함이 없이 기록되는데 결국 이 디모데는 그것을 어디서 배웠냐면 자기 외할머니, 자기 어머니한테 그걸 배웠어요. 우리 디모데서 1장 5절 나오죠. 외할머니와 어머니 소개하고 있잖아요. 또 소개하기를 3장 15절에서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어떻게 어렸다고 압니까? 지 혼자서 성경이 좋은지 어떻게 압니까? 부모가 시킨 거예요. 여러분들 비싼 고액 과외 좀덜 시켜도 괜찮아요. 우리 자녀들 뭐 명문대학교 뭐 명문 여러분들 직장에 취업 못해도 괜찮아요. 살아보니까 애 하나만 낳아도 그게 박사학위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성공의 판가름 기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게 신앙 유산을 통째로 물려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우리의 가치가 돼야 되고. 그래서 내가 들었던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 자녀도 듣게 만들고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의 명가가 세워져서 이 신앙 유산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이 말이 얼마나 훌륭한 말이냐면 이게 헬라 말로 테오프네스토스라는 단어 되는데 이게 두 가지 단어입니다. 우리 헬라 말로는 세오스, 테오스라는 말이고요. 숨쉬다 말이 푸네오 말, 이게 두 가지 말이 합쳐졌어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 성경을 기록할 때 이게 바울이 뭐 베드로가 막 졸다가 막쓴 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서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이게 똑같은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하나 아담을 흙을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생명이 없는 그흙 덩어리에다가 하나님이 하고 생명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우리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숨결이 기록되는 문자. 여러분들 우리 초기에는 양피부에다가 성경 말씀을 썼고 나중에 당시에 그 종이가 이제 파피루스가 있죠. 이 대나무처럼 생겼는데 이거를 빻아서 종이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붓과 먹으로 말씀을 썼어요. 이 말씀을 받아 썼던 사람들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중간에 야훼 하나님이 원래는 이제 우리 성경은 여호와로 번역했지만 사실 발음이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란 말은 히브리 말로 모음이 없는 자음으로 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히브리인들은 못 읽었어요. 두렵고 떨려서. 그래서 이 야훼란 말이 나올 때마다 가서 갑니까? 붓을 한번더 빨아오고 다시 한번 정결의식 하고 와서는 이 야훼란 단어를 쓴 거예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을 못 부르니까 부르는 방법 잃어버렸어요.

0: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라고 번역했지만 사실 정확한 발음은 야훼입니다. 그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이 그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받을 때마다 이건 정말 주님의 숨결이 담겨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으면 오늘 이 시편의 고백처럼 111절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아싸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재산, 우리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유명한 얘기 하나 마칠게요. 여러분들, 조지 뮬러 목사님, 5만 번 기도 응답의 주인공으로 알고 있죠? 우리 조지 뮬러 목사님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이 기도 응답으로만 유명하신 분이 아니라, 이분이 정말 성경을 열심히 읽은 분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목사님 평생 동안 성경을 한 권을 가지고 읽으셨대요. 그한 권을 가지고 200번 이상 통독을 하시면서 나중에는 이 성경이 아마 너덜너덜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조진 목사님은 그랬대요. 기도가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지도록 말씀을 여는 일을 먼저 하고 기도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말씀 안 읽으면서 기도 많이 하신 분들만큼 위험한 분들이 없더라고요. 제 말은 강조법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어쩌다 한번 켜는 깜빡이 비상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평생 들어야 될 횃불 같은 등불이 되어야 됩니다. 다알 필요도 없고 다알 수도 없어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자리만 잠시 비춰주고 한 걸음만 보여주는 작은 빛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채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삶이 흔들린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확실한 채널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어두운 길에서 가장 먼저 말씀의 등불을 찾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의 등불을 놓지 마세요. 위험과 위기의 순간에서 그 말씀을 놓지 마시고, 말씀의 빛이 오늘 하루가 아닌 평생의 기업이 되어서, 나의 기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시면서,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직 말씀으로 지금까지 포항 새생명교회 김창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84-9-0844번, 054-284-0844 포항 새생명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내 삶의 노래로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아멘. 시편 71편 6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모든 삶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어머니 태에서부터 간섭하신 하나님, 어려운 순간순간을 돌봐주신 하나님, 그러니 지금 당하는 어려움은 우리를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 활동에 불과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아기가 엄마를 의지하듯이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찬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 그러다가 주님께서 주시는 쉼과 위로를 얻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하은의 샤론의 꽃 예수까지 세곡 듣고 왔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는 주님을 의지했고 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를 택하신 주님을 우리는 마땅히 찬송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신뢰하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찬송들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함께 해주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듣고 싶은 찬양과 함께 보내주시면 되고요. 8079번님께서 전도사님 여기서 목소리 들으니 너무 반가워요. 철야 예배 가는 길이에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저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5297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 지금 함께 들으려고 하는데요. 남편과 같이 배달 일하며 듣는 중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꼭 듣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야. 우리 또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고 계신 우리 부모님의 문자네요. 우리 5297번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 지금 바로 함께 듣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풍성히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세 곡 더 듣고 오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양, 김도연의 성령이 오셨네, 스케치 버전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그레이스 싱어즈의 목소리로 듣고 오셨고요. 앞서 들으신 찬송 강성훈의 내 진정 사모하는 듣고 오셨습니다. 믿는 성도의 근본적인 힘은 하나님을 믿는 데에서 오는 바로 신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머니 뱃속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자, 샵 9330 문자 메시지로 듣고 싶은 찬양들, 또 기도 제목, 축하 메시지 모두 모두 이곳으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음 찬양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 준비했어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민호기 목사님의 찬양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나를 찾아오는 사랑, 꾸미는 자유의 찬양이었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 손재석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살아갈 원동력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말 되시고요. 저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보내주신 찬양들로 풍성한 내 삶의 노래로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평안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 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이브닝 프레이즈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뉴스를 보니까요, 네팔이죠. 비 하나 오지 않았는데 히말라야 산맥에 쌓여있던 눈이 이상기후로 녹으면서 엄청난 물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실종되었다는 뉴스를 봤고요. 또그 영상을 보니까요, 정말 그냥 마을 하나가, 작은 도시 하나가 사라져 버리는 그렇게 물이 순식간에 들이닥치더라고요. 이런 자연재해들을 보면 정말 인간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이 자연재해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잘 다스리라고 하셨거든요. 맘대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욕심을 버려야지 이 자연재해들을 잘 이겨낼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뭐 이상 기후는 한쪽에서는 뭐 물난리가 나서 난리고요. 또 유럽 쪽에서는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나서 또 고생을 하고 있고요. 또 몇몇 나라들은 열돔에 갇혀서 더위 때문에 고생을 하고. 그런데도 절망적인 것은요, 내년보다는 올해가 덜 덥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인간의 이 교만들 좀 내려놓고 좀 겸손하게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찬양으로 피아 앨범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들어졌습니다. 찬송가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저도 20대 때, 30대 때까지는요, 찬송가를 거의 부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배 때 말고.

예배 때는 당연히 부르죠. 예배 때 외에는요, 가스펠을 많이 불렀죠. 그런 가사들이 조금은 더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지금도 젊은 우리 청년들이 그런 찬양들을 좋아하는 걸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자연스럽게 나이가 드니까요. 찬송가의 그 아주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아주 선명한 고백들. 네. 찬송가 가사들을 보면은요. 둘러서 하는 고백이 없거든요. 딱 고백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딱 이렇게 되어버리죠. 네, 그런 고백들이 마음에 참 깊이 있게 와 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도요, 66권이나 되잖아요. 다 들어있죠. 시편도 이렇게 시가서도 있고요. 또 선지서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성경 안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요, 시가서의 말씀들이 마음에 더 깊이 있게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가서들,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어떤 스토리나 재밌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 좀 흥미진진한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는, 그래서 뭔가 그 속에 압축되어 있는, 그래서 젊을 때는 말씀을 묵상할 때 비슷한 이야기 계속하는 것 같고 똑같은 이야기 계속하는 것 같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요, 그말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과 또 결단들과 갈등들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아니, 예전에 한번 다 읽어봤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늘 꾸준하게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읽었을 때는 아무런 느낌이 없었던 부분에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네, 마커스 앨범 가운데서 동행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누구를 좋아합니까? 보통 물어보면요,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은 제외하고요. 보통 이제 그렇게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좀 성경에 비중이 많은 인물들을 좋아하죠. 저는 성경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인물은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삼손이고요. 신약에 와서는 바나바를 좋아합니다. 삼손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그 사람의 삶이 꼭 우리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무 멋있어서, 삼손이 너무 멋있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다는 거죠. 엄청난 힘을 가졌잖아요. 다른 사람은 가질 수 없는 아주 대단한 놀라운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요, 삼손이 그 힘을 가지고 정말 사사로서 온전하게 감당했느냐? 참 아쉬운 부분들이 많죠. 뭐술사 먹으러 다니고, 이방 여자 만나러 다니고, 그렇게 하다가 또 같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책망을 받고, 그런 삶을 살죠. 그리고 삼손이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는 게 언제냐면은요, 죽기 전입니다. 하나님, 이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내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을 위하여, 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두 눈을 다 빼고 이제는 뭐 희망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볼때참 우리 같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능력을 달라고 하고, 뭔가 복을 달라고 하고, 그렇게 구하면서 막상 그것을 받았을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쓰느냐? 그런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뭔가를 시작할 때는, 목사님, 이게 잘 되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제가 막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그럴 테니,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가 막상 그 일이 잘 되었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쓱 사라집니다. 그 돈을 쓰기 위하여서. 주일 빠지고 해외여행 다니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봤어요. 꼭 삼손은 우리 같아요. 그리고 바나바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주 중요하죠. 바나바 때문에 사울이 바울 되었죠.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을 보면요.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그 다음 말씀이요. 25절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거든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가 너무 부흥하니까요, 뭘 하는가 하면은 자기보다 더 지금을 이야기하면은 더 목회를 잘할 수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데리고 옵니다. 바울을 데리고 와서 두 사람이 그 안디옥 교회 무리를 가르쳐서 그곳에서 처음으로 어떤 호칭이 나오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는요, 명예욕이나 이게 없는 사람이에요. 바나바 혼자 목회할 때도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했거든요. 그런데 바나바는 뭐 생각하는가 하면은, 아, 누굴 데리고 오면 이게 더 잘할 수 있을까? 더잘될수 있을까? 누가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잘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 잘 없거든요. 내가 해서 잘 되면요. 내가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이 나의 목회 영역 안에 못 들어오도록 하거든요. 바나바는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귀하게 쓰시고요. 그런 사람을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욕심, 돈만 욕심이 아니거든요. 명예와 권력에 대한, 권한에 대한 욕심도 내려놓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네, 아예자야 앨범 가운데서 빈들의 마른 풀 같이 들으셨습니다. 정말 비가 여기는 좀 많이 와야 됩니다, 많이. 제가 이 바람 쐰다고 이렇게 한번 나가보면요. 정말 저수지들이 물이 절반 조금 더 있는, 그렇더라고요. 때가 되어서 비가 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냥 때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제 아마 우리는 해를 거듭하면서 이 당연함에 대한 감사를 깨닫게 될것 같습니다. 늘 있으니까 감사한 줄 모르고 늘 때가 되어서 이루어지니까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아침에 눈뜬 것도요. 은혜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살고 싶다고 살고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누가 죽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눈 뜨는 것도요. 아주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저는 자기 전에 늘 감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산거 기도하는 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눈 뜨면요. 이제 또 은혜의 하루가 시작되는 거겠죠.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이 당연함의 은혜들, 감사들 잃지 않고 그렇게 감사를 좀 쌓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수전도단 앨범 가운데서 갈급한 내 마음 들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또 우리가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구별한다는 것은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예배드리러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부터 준비하는 거죠.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 합니다. 토요일날 일찍 자는 것도 주일날 예배의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다 요즘 새벽까지 휴대폰 하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못 일어나거든요. 예배 그런데 막 이제 막눈막 반쯤 뜨고, 예, 막 머리 막덜 말리고 막 교회 와요. 예배는 안 늦게 오거든요. 참 그것만 해도 기특하죠. 기특한데 제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토요일날 일찍 자는 그 시간부터 주일 예배를 구별하는 것이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별된 것이 거룩하다 가르치셨거든요. 네, 저는 마지막 찬양 들려드리고요. 다음 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입니다. 히스플랜 앨범 가운데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지금까지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였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이 시간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여러분들을 오늘도 사무엘상으로 모시겠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좀 서론 나누었고요. 13절까지 이렇게 좀 보았어요. 오늘은 이제 14절, 1장 14절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한나가 주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가. 그래서 기도의 진정한 모범을 또한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1장 14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이오니. 오늘날에는 한나와 같은 이처럼 간절한 기도하는 것을 찾아보기 힘들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오늘날 사람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최면을 생각하고, 저는 늘상 교회에서도 그런 표현을 좀 많이 하는 목사예요. 너무 이 회중들을 생각하는, 의식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연설과 같이 될 때가 많죠. 뭐 마치 하나님을 가르치듯이 기도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정말 그러지 말고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한나는 엘리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는데, 그런 말처럼 우리가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16절로 18절에 보면 한나가 엘리의 그 물음 앞에 답을 하고 있어요.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그랬어요. 엘리는 한나의 해명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를 축복하게 되죠. 18절에 보면 한나의 얼굴에 수색이 없었다. 이 말은요, 한나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확신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분명한 것이죠. 20절로 가보세요.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무엘상은 믿음이 신실한 한 여인의 부르짖는 기도로 시작되고 있다 말씀드렸죠. 다른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의 옹립을 주장하고 있을 때 한나는 아들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눈물 어린 기도를 그러므로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자식을 위하여 부짖는 어머님의 간절한 기도를 어여삐 보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한나가 자식을 갖기 위하여 기도한 것은 오늘날의 시대상에 비교할 때 얼마나 대조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요즘이야말로 낙태와 임신 중절에 대한 그러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마치 홍수처럼 그러한 내용들이 쏟아지고 있다고요. 여기 한나는 그러나 요즘 시대와는 달리 자식을 갖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백성 중에는 뱃속에 있는 태아마저 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임신 중절이 산모의 건강이나 혹여 잘못된 태아, 불가피한 경우가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전문의와 정확한 검진을 통해서, 진찰을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분별하게 죄를 범하고 있고 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요즘 세태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봐요. 죄를 지은 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규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만약 아이가

잉태되었다면 부모는 그를 낳아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 일을 저질러 놓고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하고자 안간힘을 쓰는데,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한 아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랬어요. 한나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것은 주님 그 하나님께 서원한 그 약속한 서원을 이행한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 제가 주님께 아들을 주시면 바치겠나이다 약속했던 그 약속을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이행하고 있는 것이죠. 28절에서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녀의 서운한 것의 성격을 온전히 표현하기에 너무 약한 어감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한나가 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바치겠다고 약속한 서원은 다시 철회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약속은 위중한 것이었으니까요. 자, 이렇게 1장을 마치고 이제 2장에 대해 살펴보겠는데,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감사 찬송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된 것에 대한 기쁨의 노래는 물론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예언적으로 언급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들로서 제사장의 직무에 적합한 인물들이 못 되었습니다. 이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기도 가운데 하나인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그 기도는 너무도 위대하고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찬양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거두시고 계신다. 너무도 귀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어요. 2장 1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술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오는 뿔이라는 단어는 지탱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한나가 말한 힘이란 하나님의 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지금까지 자기의 수태치 못한 것을 비웃는 사람들에 대한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 동안에 말할 수 없는 슬픔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성취된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의 정죄에서 구원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의로 인하여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현재의 구원입니다. 어느 신학자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오염에서 정결케 지켜 주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바로 그 말이 맞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금도 육신의 정욕과 마음의 죄 그리고 모든 행동의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합니다. 한나가 본문에서 찬송하고 있는 구원도 바로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우린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1장과 2장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세 단계, 그세 번째가 미래에 있을 영적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참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현재도 구원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한나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2장을 보면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세 단계를 살펴보았어요. 구원의 성취에 대해서, 현재의 구원에 대해서, 미래의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과거

무엇이었는지 미래에 어떤 구원적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어요. 자, 요나는 요나서 2장 9절에서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건 분명한 내용이죠. 시편은 이 사실이 여러 곳에 걸쳐서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관해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값없이라는 말은 조건 없이라는 의미가 돼요.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조건을 주님 안에서 찾아야 했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됐던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자, 2장 2절입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가리켜 반석으로 표현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베드로전서 2장 6절에는 예수님을 요긴한 모퉁이 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을 반석으로 나타내고 계십니다. 한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구원의 안식을 베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처럼 요동치 않고 우리에게 전능한 능력을 베풀어 주는 반석이 없는 것이죠. 자, 이제 2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2장 3절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돌아보시느니라 또 달아보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이 있어서 교만으로 인해서 스스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무능함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아무것도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때로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지? 라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럴 때좀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셔야 할 필연성이 있습니까?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자, 2장 4절 6절입니다. 용사의 활을 꺾고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주리던 자들은 다시 주리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느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절로 6절에서 가리키는 중심 사상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욥은 이것을 한마디로 욥기 1장 21절에서 고백하기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라고 말을 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능력과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거로 생명을 취할 능력이 없는 우리로서는 당연히 그것을 포기할 권리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만이 그러한 능력을 모두 소유하고 계신 거죠. 사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도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자를 심판하시는 것에 대하여 사과하거나 변명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들만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할 뿐인 것이죠. 하나님의 행사에는 결코 후회하시거나 사과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의 피조물에 불과하고 그분께서 그분의 방법대로 우주를 다스리시게 되는 거죠. 저는 최근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것에 의욕을 갖고 있는 어느 학생의 그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때 저는 그 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했었어요. 학생이 만약 하나님께서 행하신

0: 하시는 구원의 방법과 그분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학생이 직접 다른 세상을 만들고 그것을 통치할 수 있는 법칙을 세워 학생 마음대로 한번 다스려 보지 그래. 그러나 학생은 그 사실에 대해서 다른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할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할 때만 그분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본문은 우리에게 왜 어떤 사람들은 부유한데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실까라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부하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줄이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라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보다 물질을 좀더잘 분배해 줄 것이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재물의 분배는 어디까지나 주님의 속 아니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주님만이 설명하실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8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할수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날의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힘써야 되겠죠? 자, 10절 한절 말씀 더 보고 오늘은 좀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아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은 자를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10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구절 가운데 하나로 메시아인 이름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직접 메시아라는 이름을 가졌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헬라어 성경에서는 크리스토스란 단어로 번역되었어요. 우리말로는 그리스도를 표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말이 됩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종류였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세 종류였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전형과 모델, 그들의 이상을 실천하는 분이 누구가 계신가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참된 자녀로서의 자세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니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장 11절 말씀으로 모시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이것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한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이었는데요. 그 이름은 무엇인가요? 1번 엘리, 2번 사무엘.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청취 소감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지난 시간 정답은 1번 한나였습니다. 매기 성경 강의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개나리는 희망, 백합은 순결, 장미는 사랑, 코스모스는 순정, 진달래는 절제. 카네이션은 모정, 접시꽃은 풍요, 국화는 청결. 이 꽃들은 저마다 꽃말을 갖고 있는데요. 어버이날에 카네이션을 드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장미를 선물하는 것도 그 꽃이 상징하는 의미를 알기 때문이겠지요. 또 길가에 핀 들꽃들도 자신을 상징하는 꽃말을 품고 살아가는데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꽃에 비할 수 없을 만큼 더 귀한 존재들입니다.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주변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존재의 목적에 따라 인생을 충실하게 살아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사람의 삶은 더욱더 빛나고 귀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말씀 보기, 기도 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94편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지혜의 말씀 시편 94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이에요. 세상에 많은 일이 있어도 삶의 방향을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어? 엽서가 왔네.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컴백 홈 그런 건가? 서영씨, 서영씨, 극동방송에서 홈커밍 데이를 한다는데 알고 계셨어요?
2: 그럼요 선배님. 창사 70주년을 기념하며 오는 10월 17일 한양대학교에서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1: 와 대박. 오는 10월 17일 한양대학교에서요? 방송 가족들과 선교 통역자들을 초청해 은혜를 나누는 복된 행사를 여는 거군요.
2: 네 맞아요 선배님. 다양한 활동이 펼쳐진다는데 한번 알아보러 가볼까요? 렛츠고!

0: 와 체험놀이가 다채롭게 열리는 홈커밍 이벤트 존. 약 40여 개의 부스를 운영하며 온 가족이 함께하는 놀이마당과 70년 역사를 만나는 전시체험까지 펼쳐지고요.
1: 축제하면 맛있는 먹거리를 빼놓을 수 없죠. 한국의 맛과 문화를 즐기는 체험. 무려 30여 개의 음식 부스를 운영하는 K푸드 푸드트럭 존.
0: 와, 벌써 맛있는 향이 맴도는 것만 같은데요. 다양한 놀이와 맛있는 음식, 여기에 사용시 놀라지 마세요. 전국에서 모인 극동방송 운영위원과 방송가족분들이 함께하고요. 세시봉과 뮤지컬 배우 차지연, 그리고 전국 어린이합 창단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수놓아주는 축하 음악회까지. 오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 한양대학교 대운동장에서 펼쳐질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데이에
1: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0: SD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이 어떤 날에는 참 듣기 어렵고 견디기 힘들게 그렇게 들리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주의 끝자락,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브랜든 레이크의 Gratitude 전해드렸습니다. 솔직히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말씀이 뭐 너무나 흔한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인데, 솔직히 이 구절 앞에서 마음이 불편했던 적이 뭐 저는 있습니다. 힘든 일까지 다 감사하라는 건가 싶기도 하고, 마치 뭐 억지로 야 힘들지만 웃어 웃어 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했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모든 일 때문에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하라는 쪽에 가깝다는 말장난 같지만, 슬픈 일을 슬퍼하지 않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슬픔 가운데서도 감사할 것들을 붙들고 찾아보나 보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처럼 들립니다. 일이 잘안 풀린 한 주였더라도 그 안에 붙들어 주신 손길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잘 살펴보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윌러브의 낮은 곳으로, 오버플로우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스틸 프레이즈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나의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마이클 W. 스미스의 Draw Me Close, Daryl Evans의 Let the River Flow, 그리고 Tommy Walker의 We Will Remember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어쩌면 감사라는 것은 기억하는 일과 붙어있는 게 아닐까. 지나간 일을 잊어버리면 감사할 것도 다 사라지지 않나 싶습니다. 뭐 성경에 광야를 지나던 사람들이 자꾸 흔들렸던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홍해를 건넌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원망을 시작하기도 했고요. 저도 뭐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아니면 예전에 어려울 때 막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을 분명히 받았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그 사실도 있고 또 새로운 걱정의 마음을 뺏기기도 합니다. 한 줄이 마무리하는 이 밤에 이번 주에 나를 지나간 좋은 것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어떨까? 어쩌면 기억하는 만큼 감사도 우리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장윤영의 마음, 조이슬의 우리들의 이야기, 김도연의 말씀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BBC.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천둥번개를 무서워하는 한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너무 두려워하자 소녀의 할머니는 아이에게 재밌는 놀이를 하나 제안합니다. 우리 천둥 케이크를 만들자. 천둥번개가 여러 차례 들려오고 나면 나중에 폭풍우가 밀려오는데 케이크 재료를 준비해뒀다가 천둥번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면 폭풍우가 오기 전까지 케이크를 어떻게든 빨리 구워내는 일종의 놀이였죠. 소녀는 천둥번개 소리를 들으면서도 케이크를 굽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재료를 준비하고 반죽을 만드느라 정신없었는데요. 그 사이 번개는 번쩍이고 천둥 소리가 크게 울렸지만 아이는 케이크를 신나게 만드느라 더 이상 그 소리를 두려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네, 패트리시아 폴라코라는 작가의 어린 시절을 담은 천둥 케이크라는 글의 한 대목인데요. 손녀를 달래는 할머니의 방법이 참 지혜롭죠. 두려워하는 손녀에게 그저 무서워하지 마라고 말만 하기보다는 더 중요한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든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큰 물결에 휩싸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까지 다가오시는데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도록 명하십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마태복음 14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두려움의 풍랑 속으로 빠져들게 되지만 그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그렇게 주의 손을 붙잡을 때 우리 믿음은 실제가 되고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이 시작됩니다. 이 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함께하기 원합니다.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희주일의 찬양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 이명로의 피처링으로 함께 했고요. 이어서 홀리원의 찬양 믿음 안에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라는 찬송가를 또 새롭게 편곡한 곡이었죠. 이렇게 두 곡으로 그레이스 투 유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령이고요.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인상적인데요. 일렁이는 파도를 보면 나도 파도처럼 흔들리지만 저기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 주님께 내 믿음 드릴 때 난 물 위를 걷게 되죠. 네,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담은 찬양입니다. 문제만 생각하면 거기에 계속 갇히게 됩니다. 헤어나오지 못하는 지경까지 갈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재빨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시선을 돌리면 풍랑 위에 태연하게 서 계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풍랑 속에서 담담히 걷는 믿음의 실제를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잘 살아내고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 역시 많이 흔들리고 물 아래로 가라앉는 듯한 그런 때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제 스스로에게 하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네, 이 시간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같이 찬양하며 이 밤에 주님께 초점을 더 맞추는 시간 보내면 좋겠습니다.

투 미니스트리의 찬양으로 시선, 이어서 목소리 상점이라는 팀의 찬양입니다.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피어워십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그레이스 투유, 한밤에 주님을 더 바라보며 찬양하는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고요. 우물정 1069번으로 신청하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1487번님, 전남 광양에서 은혜로운 찬양과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전국 각지에서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시죠? 여러분 어디에서 또 어떤 상황에서 이 밤 함께하고 계시는지 또 안부 전해주시면 이렇게 같이 나누겠습니다. 4016번님, 그레이스 투유 파이팅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고, 4628번님, 하루의 시작 자정에 말씀과 찬양을 전하시는 보령 PD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 이 자정을 넘긴 시각, 하루의 시작으로 우리가 기준을 잡고 있죠. 그런데 또 시간대로는 낮 시간에 일상을 다 보내고 조금은 피곤하고 고단한 마음으로 또 하루를 마무리하다가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하루의 시작이라고 표현해 주시니 또 마음이 다시 새로워지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지나간 것 다 잊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하는 그런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1487번님의 신청 찬양 이어드립니다. 온 땅의 주인.

네, 1487번님의 신청 찬양이었던 온 땅의 주인, 어노인팅의 찬양으로 함께 했고요. 이어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송가를 또 힘차게 편곡한 곡이었습니다. 만나워십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그레이스 투유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아, 깊어가는 밤, 계속해서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찬양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피아워십의 곡으로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끝곡 전해드리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보령이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토요일 주일 달빛 가스펠로 만나고 있는 찬양사역자 강중현입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는 김관호의 높은 곳에 올라가 들려드렸습니다. 베스트 앨범 여정 중에 있는 곡이었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벌써 8월 마지막 주말이네요. 그쵸? 달빛 가스펠은 저 강중인의 달빛 가스펠은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또 토요일에서 주일 넘어가는 주일, 이렇게 양일간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처음 달빛 가스펠 들어오신 분들 많이 많이 환영하고요. 토요일 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또 주일 날은 국내 예배 사역팀들의 찬양들로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그 이야기들로 또 하나님 앞에 올려진, 고백되어진 찬양들로 좀 모아봤습니다. 국내에 또 크리스천 아티스트들, CCM 아티스트들의 아주 귀하고 아름답고 또 힘있고 좋은 찬양들로 한 시간 동안 만들어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저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시죠.

기프티드의 친구야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유효림의 오 해피데이였습니다. 정말 상콤하고 그리고 아주 소울풀한 전혀 다른 색깔의 두 찬양을 들려드렸습니다. 뭐 기프티드의 곡들은 다좀 뭐랄까요? 요새도 그런 표현 쓰나요? 재기발랄하다는 표현? 네. 굉장히 아이디어도 좋고 가사가 심플하지만 또 그만큼의 또좀 대중성 있는 그런 음악들로 정확한 내용을 또잘 표현하고 있죠. 또 유효림 씨는 사모님이신데 유효림 사모님은 뭐제 방송에선 굉장히 많이 틀어드리는 아티스트 중에 한 명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 CCM 아티스트들 중에서 그 재즈 보컬이나 소울풀한 보이스를 가지고 있는 보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약간 보물 같은 그런 아티스트입니다. 뭐저 개인적인 견해니까요. 근데 정말 이렇게 그 아주 간단한 악기, 그러니까 꽉 채워지지 않은 단순한 어떤 편곡과 악기의 보컬로만 이렇게 좀 이렇게 모든 이렇게 곡의 느낌이나 에너지를 또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죠. 또 그만큼의 음악적인 풍성함이 이 보컬리스트에게 있어야만 또 가능한 일이기도 하고요. 기프티드의 친구야 그리고 유효림의 OFD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8월이 끝나요. 그죠? 와 8월이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떠셨어요? 저는 8월 첫 주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그 이제 더위가 이제 물러가고 근데 좀 선선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된게 다시 그 찜통 더위라 그러잖아요. 그런 더위가 다시 찾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만 해도 저녁이 됐을 때는 좀 선선한 바람도 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한 주간 동안은 뭐 제가 사는 지역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한여름에 찜통 더위 같은 더위가 계속 지속이 돼서 이게 도대체 8월 몇째 주야? 그냥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곧 다음 주가 9월 달인데, 이 9월 달, 아이고, 9월 달도 그렇게 좀 계속 더위가 지속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이제 곧 추수 때가 다가오죠. 풍성한 또 열매의 계절이 다가오는데, 더운 열매의 계절을 맞이하지 않도록 또,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곡의 찬양 더 들을까요? 지금 준비되어 있는 곡은, 네, 이 곡입니다. 강명식의 승리.

우리는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신령한 몸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지상에서처럼 결혼하거나 생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세상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아기 낳는 것이 있지만 천국에는 그런 질서가 없습니다. 차원이 다른 세계죠. 세상에는 누가 누구와 더 친하고 덜 친한 사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도 그럴까요? 아닙니다. 아마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시기와 질투가 없고 미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 흠도 없는 완벽한 사랑만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이와 같이 깊은 영적인 진리에 이르러야 합니다.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유윤종의 나의 빛이었습니다. 그렇죠. 천국은 질투도 시기도 미움도 다툼도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천국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땅 가운데서 그런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벤트가 상당히 도전이 되네요. 우리가 이 땅의 소명이 다하고 생명이 다해서 가는 천국에 대한 생각만 갖고 살아간다면 사실은 이 땅에는 그냥 소망이 없으니까 뭔가 주님의 나라의 어떤 확장과 그리스도의 제자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감도 또 어찌 보면은 좀 이렇게 핑계 삼아서 좀 소홀히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자녀 삼으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또 삼으시고 또이땅 가운데 많은 아직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보여줄 때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세상과는 다른 가치로 살아가야 되고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어 가려는 그 노력으로 사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이 세상과는 좀 다른 가치의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24시간 복음 방송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인의 달빛 가스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찬양한 곡 듣고 또 지난주에 올려주신 사연과 신청곡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실라입니다. 베드로 이야기.

이실라의 베드로 이야기 듣고 오셨습니다. 자, 지난주에 또 함께 해주신 사연과 신청곡들이 있습니다. 우선 달빛 가스펠 여러분들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주로 문자 사연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데요. 샵 1069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에 유료 이용료가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앱에서 사연과 신청곡을 남겨주실 수 있더라고요. 근데 다만 저희 달빛 가스펠은 이제 토요일 주일 이제 새벽에 방송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남겨주시면 잘 모아서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오늘이죠, 일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으시면서 사연과 신청곡을 남겨주시는 분은 오는 토요일 날도 꼭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뭐짠건 아니지만 기획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달빛 가스펠을 듣도록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소식 남겨주시고 자 8월 22일 공안시 14분에 네 저희 애청자시죠 0778님께서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장윤영님 목소리 참 좋아요. 강중현 목사님은 당연히 좋으시고요. 크,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또 제가 지난주에 그런 사연을 보냈었군요.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잊고 살았는데 뭔가 느린 우체통 같은 느낌이라 더 애틋한 느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네요. 그 아시죠, 여러분들? 그 느린 우체통. 왜그 관광지 같은 데 가면 그 나한테 엽서를 보낼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 엽서를 보내는데 그게 원래의 시간으로 가는 게 아니라 1년 뒤에 가는 그런 컨셉으로 이제 이렇게 우체통이 있는 곳이 가끔 있어요. 보셨어요? 근데 그런 데가 있는데 그런 느낌이시라는 거죠. 네. 아, 0778님.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또 이렇게 들으시는 게 굉장히 귀가 예민해서 이걸로 뭔가를 할수 있는 게 있을까? 뭐 이런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1724님. 잠이 안 와서 방송 듣고 있어요. 언니랑 형부가 싱가포르 여행 갔는데 다음 주 화요일에 한국에 입국한대요. 여행 잘하고 무사히 도착하기를, 형부 사업이 잘 되기를,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니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형부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언니 부부가 여행 갔는데 그 진짜 부럽기도 하고, 그런데 그 부러운 것보다도 언니 부부의 구원과 또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동생분이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신청곡 마라나타 하셨는데, 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6428님, 저희 왕왕왕 애청자시죠. 샘물과 같은 보혈로 함께 하시는 은혜로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LA의 바다도 같은 바다도 매번 다르고 그 안에 다른 좋음이 발견되는 듯합니다. 이곳에서 최선으로 좋은 일도 많음에 감사하고 파도가 밀려도 다시 또 시작점이 새롭게 다가옴에 감사. 다음 주 화요일은 한국으로 거의 3개월 만에 돌아가는데, 네, 모든 상황 잘 감당하게 하시고 평강의 빛으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야, 들어오셨겠는데요? 지금 한국에 계실 텐데 또이 늦은 시간에 또 방송 들으시면은 약간 졸리신 거 아니세요? 미국이랑 시차가 달라가지고. 그쵸? 건강하셔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행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건강 잘 챙기시고요. 9411님, 유성 장로교회 김지승 청년입니다. 취업 문제로 마음이 어렵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준비된 곳으로 보내실 줄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아, 신청곡은 내 삶의 이유라입니다. 아, 예, 마찬가지로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9411님, 그쵸. 취업 준비가 진짜 좀 만만하지 않죠. 그 만만하지 않는 게뭐할게 많아서도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도 좀 이렇게 불안하잖아요. 불안하고 또 걱정도 많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뭐 그렇죠. 그래서 더좀 마음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 고백해 주신 대로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 밤까지 네. 7131 하나님. 7131 하나님. 내일 밤까지 제출해야 하는 이력서를 쓰고 있어요. 아이고. 내일 예배 가려면 얼른 자야 하는데 벌써 2시네요. 주님께서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렇구나. 하반기이네요, 보니까. 그쵸? 가을로 접어들면서 또 취업에 관련된 또 이력서를 또 7131 하나님이 또 쓰고 계신데 잘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94111처럼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7802님, 주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입니다. 할렐루야. 내삶 전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선물 같은 하루.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이야, 이 고백 너무 귀합니다. 8510님, 목사님이 진행하시는 달빛 가스펠은 뭔가 차별화가 된것 같아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매주 목사님 방송 기다리는 애청자로 이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세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8510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정말, 주님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또 허락해 주시는, 또 그것을 누리는 방송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8411님, 사연도 읽어주시고, 신청곡도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에 듣기 평안한 DJ님 음성의 꿀잠 예약각입니다. 제가 이거 노리고 있어요. 아, 이렇게 되면 좋겠다. 저희 방송 들으면서 평안하게 좀 이렇게 스르르 잠들면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오늘 그 신청곡들을 좀 올려주셨죠.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 마라나타 준비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취업 준비하시는 그 9411님께서 내 삶의 이유라 또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덧해서 모두에게 찬송과 샘물과 같은 보혈은 준비해 놓고 있거든요. 이세 곡을 어떻게 들려드릴지는 연달아서 들려드리지는 않을 것 같고, 우선은 네, 샘물과 같은 보혈은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밴드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자존가 밴드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어서 조수아의 내 삶의 이유라 들려드렸습니다. 강중의 더 픽 가스펠 토요일 순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와의 한 시간 동안 어떠셨어요?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 함께 이렇게 지내오면서 또 어떤 느낌인지 어떤 기분인지 그게 궁금할 때가 있죠. 그게 이제 친구가 궁금할 때도 있고 또 사랑하는 연인 사이면 더 궁금하기도 하죠. 근데 저는 가끔 진짜 가끔이긴 한데 기도하면서 특히나 어떤 제 개인의 사역이 있거나 그럴 때는 주님께 이 질문을 던져보기도 합니다. 주님, 오늘 어떠셨어요? 좋으셨어요? 이렇게. 근데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야 진짜 좋았다 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거나 그런 거는 아니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했는지 내가 주님의 기뻐하심 안에 있었는지는 늘 보여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네, 오늘 그래도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했구나. 그런 사역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주님도 좋아하셨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간구하는 기도, 구하는 기도 많이 하실 텐데, 주님, 저의 요새는 어떠세요? 저는 잘 가고 있나요? 주님과 잘 동행하고 있나요? 이런 질문을 또 던지시고, 묵상 가운데 있으시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또 어떤 마음으로 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달빛가스펠 내일은 국내의 예배 찬양 팀들의 곡과 함께 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곡의 찬양 준비해 놓고 있는데요. 한홍지 목사님의 총종, 그리고 저의 찬양입니다. 강중현의 증명. 이두 곡의 찬양 들으면서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네, 오늘은 8월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높고 푸르러진 하늘 아래 신선한 그리고 선선한 바람이 스치는 기분 좋은 새벽입니다. 아, 네, 정말 유독 무덥고 길게 느껴졌던 이번 여름도 어느덧 이제 마지막 고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지난 여름 동안 쏟아졌던 그 뜨거운 태양볕과 거친 그런 빗줄기를 다 견뎌냈기에 들판의 곡식과 과일들이 더 단단하고 달콤하게 익어갈 수 있는 것이겠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을 했는데요. 땀 흘리며 수고하고 또 참아낸 그런 지나온 날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재난 가운데 계신 분들 위로를 드리고요. 또 하루속히 잘 복구가 되어서 예전에 그 평안했던 시절들을 빨리 찾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소망으로 가득 찬 이 8월의 마지막 토요일 새벽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0: 연인 알곡처럼 불볕 더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가 결실의 계절 앞에 향기로운 열매를 내어놓듯이 주님, 내 삶에 고단했던 시간들도 당신의 은혜 안에서 귀한 신앙의 알곡으로 익어가게 하소서. 지난 날의 수고와 눈물이 변하여 다가오는 계절엔 기쁨의 찬송이 되게 하소서. 네, 여름을 견뎌낸 알곡처럼 이었습니다. 우리 지나온 여름날에 그 무더웠던 순간들도 눈물을 흘리며 건너온 시간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는 나를 알곡으로 다듬어 가시는 거룩한 과정이었겠죠. 이제는 주님이 맺어주실 기쁨의 결실들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시간마다 또 환한 미소로 그렇게 웃어보시는 여러분 제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1: 출애굽기 제10장 다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굳게 닫았으니 이는 내가 나의 이 표징들을 그들 가운데서 이루고자 함이며 또한 내가 애굽을 치려고 친히 나의 팔을 펴닐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나의 표징들을 너의 아들과 후손들에게 전하고자 함이며 이로써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이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 말하였다. 히브리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얼마나 더 버티며 내 앞에서 낮추기를 거부하겠느냐? 너는 내 백성을 내보내 그들로 나를 경배하게 하라. 만일 내가 내 백성 내보내기를 거부하면 보라, 내가 내일 너의 영토 안에 메뚜기 떼를 몰아넣을 것이니 그것들이 그 땅을 온통 뒤덮어 아무도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것들이 겨우 피하고 남은 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아있는 것을 모두 먹을 것이며 너희들에서 움돋는 모든 나무를 먹어치울 것이다. 너희의 궁과 너희의 신하들의 집과 애굽 사람들의 집에 메뚜기 떼가 가득 찰 것이니 너희의 아비나 그 조상이 이 땅에 자리 잡은 날부터 오늘까지 이 같은 일을 본 적이 없었던 것이라. 이 말을 하고서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우리의 올가미가 되어야 합니까? 그 사람들을 내보내어 그들로 자기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십시오. 당신은 애굽이 망한 것을 아직도 모르십니까? 하고 간하였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다시 불려오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런데 갈 사람들은 누구이냐? 하고 물으니 모세는 이날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경축일이므로 우리가 우리 아이들과

노인들과 아들, 딸들을 모두 데리고 갈 것이며 우리의 양떼와 소떼를 모두 이끌고 갈 것입니다. 라고 답하였다. 그러자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이 아이들을 함께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분명히 너희가 악한 뜻을 품고 있도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의 장정들만 가서 여호와를 경배하라. 이것이 너희가 지금까지 구해오던 것이었느니라. 이에 두 사람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을 내뻗어 애굽 온 땅에 메뚜기 떼를 부르고 이로써 그것들이 애굽 땅에 몰려와 우박을 면하고 남은 그 땅의 남새를 모두 먹어치우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애굽을 향해 자기 지팡이를 내뻗으니 여호와께서 밤낮 종일토록 그 땅에 동풍을 일으켜 불게 하셨고 아침에 동풍이 메뚜기 떼를 실어 날랐다. 메뚜기 떼가 애굽 온 땅을 뒤덮고 애굽 온 영토를 머무니 그 수가 많고도 많아 그 해가 심하였고 이 같은 메뚜기 떼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었다. 그것들이 온 땅을 덮어 그 땅이 새까맣게 되었고 우박이 남겨둔 그 땅의 모든 남새와 나무 열매들을 먹어치워서 온 애굽 땅에는 나무나 풀에 푸른 것이 남지 아니하였다. 다시 바로가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를 거스려 죄를 지었으나 부디 이번에도 내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여 제발 이 죽음의 재앙이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에 모세가 바로 앞에서 떠나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바람을 매우 센 서풍으로 바꾸심에 그것이 메뚜기 떼를 몰아 홍해 가운데로 쓸어놓고 애굽의 온 땅에는 메뚜기가 한 마리도 남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굳게 닫으시니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하늘을 향해 내 손을 내뻗어 애굽 땅에 어둠이 깔리게 하고 그 어둠 가운데서 사람들이 헤매게 하라고 말씀하시자 모세가 하늘을 향해 자기 손을 내뻗으니 캄캄한 어둠이 온 애굽 땅에 사흘 동안 깔려 그들이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였고 사흘 동안 아무도 자기 초소를 떠나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땅에는 어디에서나 빛이 있었다. 이에 바로가 모세를 부르고 그에게 너는 가서 여호와를 경배하되 너희의 양떼와 소떼는 남겨두고 오직 너희의 어린 것들만 너희와 함께 가도록 하라 말하니 모세가 이르되 당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태움 제물과 희생 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경축 절기를 치르려 하여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야 하고 한 마리도 남겨둘 수 없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려면 짐승을 잡아야 하는데 어느 곳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지 거기에 가기 전에는 우리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굳게 닫으셨으므로 그가 그들을 기꺼이 내보내려 아니하였다. 오히려 바로가 너는 내 앞에서 물러가라. 내가 내 얼굴을 다시 보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니 너는 스스로 삼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 하고 말하니 모세는 당신의 말이 옳으니 나 또한 당신의 얼굴을 다시 보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답하였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10장 29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환우 여러분의 어그러진 곳마다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만지심과 터치의 주심으로 빠르게 회복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혹시라도 깜빡 졸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또한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0: 대한민국 과정에서 그렇게 정착하기까지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죠.
1: 저의 이름은 최혜영이고요. 고향은 평안북도 신의주입니다. 제가 이제 2010년 11월 15일 날에 이제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고,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 하나님을 접하게 되고, 또 이런 간증을 통해서 조금 조금씩 성장해가는 저를 보면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꿈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엄마 뱃속에 7개월 될 때 저희 아버지가 뜻밖의 이제 차 사고를 당하시면서 정말 처절한 삶이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엄마 배 안에 있을 때부터 그 삶이 시작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엄마 배 안에서 이제 7개월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다 보니까 저희 엄마도 모든 것을 포기한 상황이었으니까 아마 이제 배 안에 있는 아기나 키는 자신의 몸도 이제 잘 돌보지 않으셨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굉장히 이제 발달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태어났다고 합니다. 저희 엄마는 늘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혜영아, 너는 다른 집 애들하고 다르다. 아빠가 없기 때문에 다른 집 애들이 입밥 먹을 때 너는 옥수수 죽을 먹는 거로 만족하고, 다른 애들이 이제 데트런 바지나 뭐 나일론 바지 입을 때 너 혼방 바지 입어도 그거로 만족해야 한다. 엄마는 너에게 더 이상 해줄 수가 없다. 해주고 싶어도 마음뿐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지 마라.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돈 드는 일은 못해도 마음으로 드는 일은 그냥 베풀고 살아라.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참 다행히도 제가 뭔가 이렇게 욕심은 없이 그렇게 좀 자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살 때에 세뇌 교육 당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엄마가 저희 집에서 엄마 병원까지 한 10분 정도 거리였거든요. 굉장히 가까웠어요. 그 중간에 이제 제가 다니던 그 이민 학교가 있었고 그랬는데, 어느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엄마가 어느 때부터인가 새벽에 한 이제 4시쯤 일어나셔가지고 출근을 하셔가지고 그게 뭔데 이제 출퇴근을 하시는 거예요. 1시간 거리 정도. 그래서 엄마한테 왜 이렇게 먼데 다니냐, 이게 가까운 병원에 다니시지 왜 먼데 다니냐 하니까 엄마가 그냥 짜증을 내시면서 이렇게 정확한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자꾸 엄마한테 병원에 가까운 데 다니면 안 되냐 하니까 제가 이제 조금 철이 드니까 엄마가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 듣고 정말 너무 울분이 차올라서 제가 막 진짜 소리 지르면서 내가 막 울었거든요. 그 이유가 저희 엄마가 이제 저를 이렇게 혼자서 이제 키우시면서, 그때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젊으셨으니까 정말 저희 엄마는 정말 이쁘셨거든요. 근데 이제 병원에 촉당비서라는 자가 저희 엄마한테 이제 더러운 그런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망신을 줬거든요. 그랬더니 그 촉당비서라는 자가 이제 저희 엄마를 그 보복송을 해가지고 이제 신의주 38공장이라는 데 이제 진여서 이제 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왜 신고를 하지 않냐 그러니까 엄마가 내가 신고해 봤댔자 그게 해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권력은 권력의 편을 드는 거지 일개 힘없는 남편도 없이 혼자 살아가는 그런 그 연약한 여자의 민원을 들어줄 때가 없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엄마는 늘 그렇게 출퇴근을 하셨거든요. 어쨌든 그 북한에서의 엘리트는 말이 엘리트지 참 뭐라고 해야 되나 참 비참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의사든 경원이든 간에 정말 좀 부정적인 생각 갖고 나쁜 생각 갖고 사람들을 등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잘 살더라고요. 근데 저희 엄마는 절대 그런 게 없었어요. 환자들이 이제 가끔 가다가 뭐 쌀이라도 이렇게 좀 먹으라고 찹쌀이라도 한두 키로 주게 되면 엄마는 그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 이제 엄마가 이럴 때도 뭐 이렇게 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배급에 매달려서 살고 이러다 보니까 엄마는 늘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혜영아, 엄마가 중국에서 온 게 너무 후회가 된다. 선택을 잘못하셨다고. 그래도 내가 북한에 와서 너를 낳게 돼서 그것도 참 다행인 것 같다. 그래도 이렇게 내가 못 먹고 못 입고 할 때 보게 되면은 내가 중국에서 오지 않았으면은 너도 이 고생을 안 할 걸. 엄마는 가끔 가다 한 번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아무 말 없이 저는 엄마를 이렇게 바라보곤 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엄마를 어떻게 제가 위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말도 생각이 안 났고, 어렸을 때부터 세뇌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제가 이제 타가서 유치원, 초등학교 이때 이제 북한에서는 그 어린이들에게 김일성 생일 뭐 4.15나 김정일 생일 2월

16일 이때는 이제 어린이들에게 1kg 정도 이제 단과류를 이제 뭐 사랑의 선물이라는 명목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선물을 주거든요. 그때 이제 그 선물을 받을 때는 이제 전교 학생들 뭐 이제 유치원 학생들 뭐 학부형들 이제 다 이제 그 모여가지고 뭐 김일성이한테 이제 뭐그 찬성하는 무슨 뭐 보고 대회 무슨 각종 무슨 행사들 거치고 그러면 학생들 어린이들을 이렇게 다 김일성이 초상화 이렇게 그 있는 데 가서 진짜 머리가 땅에 잡기 꾸벅꾸벅 절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막 황성하게 그 선물을 받아 안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도 이제 뭐 학교에서도 이제 그런 세뇌교육을 하고 유치원에서도 세뇌교육을 하는데 이 사랑의 선물은 먼저 터뜨리지 말고 먹지 않고 있다가 이제 4월 15일 아침에 세수를 곱게 하고 옷단장을 곱게 하고 뭐 김일성이 처상화, 김정일이 처상화에다 대고 이제 인사하고 그 선물을 개봉하고 먹어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놔서 저희 엄마도 항상 그거를 지키셨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세뇌교육을 당하다 보니까 정말 어린이들은 김일성에 대한 어떤 그 충성심이라든가 이런 게좀 이게 완전 그 박혀 있는 게 그게 있어요. 어려서부터 이제 학교에서 이제 세뇌교육 당할 때에 늘 남조선에 대한 말을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이제 그 세뇌교육 시키잖아요. 김일성, 김정일 그 독재 정부는 이제 우리한테 이제 세뇌시키는 거를 남조선은 학교 가는 것도 학생들이 월사금을 내야 된다. 남조선에 있는 어린이들은 그 월사금이 없어서 어린이들이 누더기 옷을 입고 길바닥에 앉아서 미국 양커베기들의 그 구두를 이렇게 막 닦아주고 병원 앞이나 어디 이제 가게 되면은 그 소녀 애들이 목에다가 저의 눈을 사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 목에다 이렇게 팻말을 걸고 있다고 저희는 항상 그런 세뇌 교육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굉장히 남조선은 굉장히 못 사는 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그리고 북한에서는 굉장히 이제 세뇌 교육 시키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조직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생활청와 시간에는 우선 뭐 위에다가 뭐 김일성이 김정일이 그 무슨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쓰고 그리고 내가 한 주기간 뭘뭘뭘뭘 어떻게 잘못했다. 예를 들면 내가 김일성 원수님 초상화를 매일매일 정성껏 이렇게 모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그 초상화를 정성껏 모시지 않았습니다. 이 원인은 뭐 제가 김일성 원수님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뭐 앞으로 뭐 저는 어떻게 해서 뭐뭐 뭐 잘못을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상 비판이라는 것도 있어요. 허상 비판은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허상 비판 하게 되면은 솔직히 이제 그 허상 비판 때문에 저희 이제 그 학급 사이도 좀 이렇게 틀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애들은 그거를 상당히 좀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저부터 시작해서 저의 친한 친구들한테 야 오늘은 내가 너를 허상 비판할게. 그리고 그 애는 또 다른 애한테 야 오늘은 내가 너를 허상 비판할게. 서로 이렇게 사전 약속을 하고 이제 허상 비판을 하곤 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뭐 생활청와 할때뭐 저희가 정말 잘못해서 그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참늘그 생활청와 시간이 굉장히 저는 뭐지? 늘 이렇게 의문? 뭔가 물음표가 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는 세금 없는 나라, 무료교육, 무상치료제 이런 거를 이제 굉장히 떠들거든요. 그런데 비판무대에 올라서게 되면은 뭐 선생님이나 뭐 학생들이 막그 허상 비판을 하죠. 그때는 정말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는 이렇게 무대에서 있지 해서 저는 이렇게 머리 숙여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이제 허상 비판 무대에 올라서게 되게 되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숙여야 되거든요. 숙이고 정말 내가 이렇게 가책하는 듯한 어떤 그런 표정이나 리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없었어요. 늘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가로 돌리고 이렇게 가로 돌리고 눈을 이렇게 사선으로 내리깔고 있어놔서 늘 선생님한테 정말 안 먹을 욕을 이제 더 먹고 있는데 한번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 앞에서 이제 욕을 하기 시작하면 그게 보통 10분 내지 15분인데 굉장히 제가 스트레스 받거든요. 소학교 때도.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학교 가기 싫어서 이렇게 학교에 간다고 가방 싸가지고 다른 데 가서 놀다가 오곤 했어요. 정말 학교 가기 싫었어요.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의 무더위를 지날 때는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그 모든 순간이 나를 단단하게 키워낸 하나님의 성

이런 은혜였음을 알게 됩니다. 네, 오늘 토요일은 8월 한 달 동안 묵묵히 삶의 자리를 지켜낸 나 자신을 한번 다정하게 토닥여주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잘 지켜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하루를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힘겨운 여름을 이겨낸 여러분의 삶에 다가올 계절에는 풍성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결실이 가득할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행복하고 시원한 토요일 오늘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8월의 마지막 주일 새벽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JT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시간 중에서도 아침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잠을 줄여서라도 지출을 막으라 라는 한 유명인의 말이 있었는데요. 어떤 경제 전문가는 나를 변화시킨 아침의 사소한 행동 10가지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첫째, 아침을 위해서 밤부터 준비한다. 둘째,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일찍 일어난다. 셋째, 매일 반복할 습관을 만든다. 넷째, 가벼운 스트레칭, 가벼운 몸풀기를 한다. 그리고 그날의 할 일이나 다짐들을 기록한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과 포옹한다. 일단 샤워부터 한다. 오늘 일어났으면 하는 일세 가지를 떠올린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한다. 일을 하기 전까지는 인터넷을 켜지 않는다.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은 매 아침마다 그리고 이 귀한 새벽 시간 무엇을 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가요? 깨어 기도하셨던 주님처럼 매일 아침,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주신 그 소망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안에서 함께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과 함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찬양으로 문을 열어볼게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새벽부터 우리 함께 찬양했고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찬송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의 말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장 탁월한 길을 보여주리라.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시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방법과 그 마음과 시선과 길을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실 가장 좋은 길, 그 가장 탁월한 길을 따라 나아가는 오늘의 여정이 되기를 중보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참 즐거운 노래를 그리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두 곡의 찬송 함께 했고요. 이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한 후에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할게요.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앤드루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의 실패 원인 10가지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어요. 첫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실패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과도한 자기 비하, 즉 열등 의식하는 것은 실패의 원인이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다가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목표가 없으면 그 실패라고 그랬어요. 네 번째, 계획성이 없는 것도 실패의 원인이라고 그랬죠. 다섯 번째, 지름지를 선택하는 거, 정도를 가야 돼요. 새치기 치지 말고. 여섯 번째, 어리석게 지는 것이라고 그랬죠. 이기세요. 일곱 번째, 자기 것을 거부하는 것. 여덟 번째, 빨리 포기하는 것. 아홉 번째, 과거에 연연하는 것. 과거 잊어버리세요.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세요. 열 번째, 독창력이 없이 남의 흉내만 내는 것. 왜 이 사람들이 실패했느냐? 첫 번째, 믿음의 실패. 두 번째, 기도의 실패를 했어요. 마가복음 9장 27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킹 제임스 번역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은 세 가지로 나타난다고 그랬어. Yes, No, Way.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이 안 이루어주시는 것도 응답이고요. 하나님이 좀 기다려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거 반드시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응답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Spirit of prayer is better than season of prayer. 기도하는 마음이 잠시 기도하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기도는 승리를 하게 하지요. 기도는 능력을 가지고 오게 하지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고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9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이 이루어지거나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일어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에도 임금이 금식을 선포했어요. 신약에는 예수님 자체가 40일 금식한 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하셨죠.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0: 계속해서 매 주말마다 만나보는 북한을 위한 오늘의 기도,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만나보는 시간, 오늘도 김성혁 형제가 올려드리는 고향을 위한 기도로 함께합니다.
1: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거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당부하노니 너희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거와 감사를 올리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온전한 경건과 거룩함 가운데서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다. 아멘. 국가와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청하신 바라 라고 하셨으니 세워진 대통령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지도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정의와 공의로 국민과 국가를 섬기게 하옵소서. 이들이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국민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혜롭고 혁명한 정책을 펴게 하옵소서. 자신들의 유익이 아닌 오직 국민을 위해 진정한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의의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남과 북 가운데 오늘도 사랑과 은혜의 역사의 한장한 장을 가득 채워주실 줄 믿으면서 북한의 고향인 김성혁 형제가 올려드린 오늘의 기도에 아멘이라는 화답과 함께 두 곡의 찬송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세요.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극동방송입니다. HLDG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다는 것과 그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 살아계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요. 우리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뢸 때 하나님께선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이 믿음과 소망 가운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외화보리의 진실. 오늘도 데일리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자리로 바로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북한이 해외 노동자를 더 이상 싼 값에 내보내지 않겠다라는 네. 입장을 좀 표명을 하면서 기존 해외 파견 사업을 재정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잖아요.
1: 네, 네, 맞습니다.
0: 근데 근로 조건도 그렇지만 파견 규모를 늘리고자 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1: 네.
0: 근데 사실 조건을 좀 협상하려고 하면은 이 조건이 좀 더 나아지면 규모가 그 이하, 그러니까 더 커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1: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모순된 내용일 수 있잖아요. 근데
0: 네.
1: 이게 최근 새롭게 확인된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이 헐값 파견에 북한 당국이 제동을 걸겠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었잖아요.
0: 네.
1: 근데 그게 사람을 적게 보내겠다는 뜻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확인이 다시 된 거죠. 그러니까 국가에 남는 것이 적은 사업, 그러니까 돈이 되지 않는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되 조건이 좋고 혹은 많은 인력이 필요한 곳에는 오히려 북한의 주민들을 더 많이 보내겠다라는 뜻이 잠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과거처럼 해외에 사람을 많이 보내는 것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 혹은 어떤 일을 하는 게 혹은 그 일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보낼지를 국가가 직접 이걸 따져봐서 손익계산서를 해서
0: 네.
1: 맞춤형으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데일리NK 취재에서는 이를 선별적 확충 혹은 국가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이 노동자 파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그러면 이 북한 내부에서는 파견을 좀 더 보내려는 실제적인 준비가 좀 있나요?
1: 네, 계속적으로 인원을 뽑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난 2월에 9차 당대회가 있었잖아요.
0: 네.
1: 그리고 6월에 노동당 전원회의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노동당 경제부에서 해외 노동력 진출을 늘리라라는 그 방향이 이제 하부에 전달이 된 거죠. 그 이후에 이제 내각 대외경제성, 그러니까 대외경제를 이제 총괄하고 있는 내각 기구를 거쳐서
0: 네.
1: 각 성기관 그리고 중앙기관, 대외건설회사 등에 해외에 보낼 후보자를 뽑으라 이런 과제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제가 내려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현지에서는 아 그럼 누가 보내

0: 것인가를 사람들 이제 선발하는 그 과정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몇 명을 내보낼지는 국가 비밀 이런 것들을 관리하겠지만 이게 기관별로는 수백 명에서 혹은 많게는 수천 명씩 후보자를 준비하고 여기에 따라서 원래 이제 명단을 준비하잖아요. 네. 누가 보내면 좋을 것인가. 그리고 이 준비 상황.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겠다라는 것을 상부에 보고하는 방식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파견을 할 때 이전과 달라진 점을 꼽으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0: 그러니까 이제 북한 당국의 통제라든지 네. 이 관리의 영역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오히려 약간 촘촘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1: 네.
0: 그런 식의 좀 달라진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얘기를 좀 잠깐을 드리자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의 무역회사나 기관이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서 먼저 일감을 확보를 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약간 이 중국 기업하고 북한 기업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계약 같은 걸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에게 노동자 몇백 명을 보내달라라고 하는 이제 요구하는 그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사업을 먼저 만들고 북한 당국에게 사람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였던 거죠. 왜 약간 수표를 받는다, 사인을 받는다 그런 형태였는데 그런데 최근에는 중앙당이 어느 나라와 어떤 분야의 노동력을 보낼 것인지를 약간 큰 방향을 먼저 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대외 경제성이 그 방향에 따라 기관별로 사람을 준비하도록 이렇게 합으로 약간 탑다운 방식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죠. 소유통 표현을 좀 빌려서 말씀드리자면 과거에는 회사가 외국에서 일을 잡아서 사람을 요구했다면 지금은 국가 간 협력 사업에 노동력을 묶어서 보내는 방식으로 약간 변화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해외 파견의 주도권이 예전에는 개별 회사에서 이제는 국가 체제가 더 갖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더 체계적으로 되어가는 과정인가 싶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통제가 좀 더 확실해지는
0: 네.
1: 구조인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당국이 돈이 되는 사업 그리고 이제 보내면 그 국가와 어떻게 하면 더 촘촘하게 엮일 수 있을 것인가 이걸 먼저 보고 아, 네. 이 정도 보내면 되겠다. 그러면 그걸 따라서 선발해라. 이런 방식이 좀 더 이렇게 더 우위를 좌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럼 북한 당국 차원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나라가 어딘가요?
0: 일단 러시아라고 할 수 있겠죠.
1: 그러니까
0: 우리가 러시아를 생각해보자면
1: 네.
0: 지금 사람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1: 아.
0: 그러니까 전쟁이 아직 끝나진 않았는데
1: 그쵸.
0: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정복한 그런 땅이 있잖아요.
1: 네.
0: 거기에 재건 사업이 필요합니다. 건물을 짓고 무슨 식당을 만들고 도로를 깔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죠. 그러면 값싸고 일을 잘하는 북한 노동력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가 여러 분야에서 인력 부족을 겪고 있고요. 동시에 북러 관계, 과거보다 훨씬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0: 당연히 북한이 노동력을 확보해서 더욱더 긴밀한 관계를 더욱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분명히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일반 주택이나 공장을 짓는 민간 건설 인력, 이게 대외 건설 관련 기관을 통해서 조직할 수 있지만 러시아의 군사 또는 전쟁 피해 복구와 관련된 인력은 오히려 이제 군이라든지 특수기관들 사람들을 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민간 인력하고
1: 네.
0: 군 인력이 합쳐서 이제 러시아에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더 많은 인력이 러시아에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0: 네.
1: 근데 러시아 내부에서도 그렇고 이제 국가 차원으로 다시 보면 중국으로 보내는 노동자랑 러시아로 그렇게 보내는 노동자의 성격이 많이 다르겠네요, 그러면?
0: 네. 중국은 이미 북한 노동자를 사용하는 기반이 좀 상당히 만들어져 있잖아요.
1: 네.
0: 뭐 예를 들어보자면 뭐 봉제라든지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산물 가공공장
1: 네.
0: 그런 것들이 많이 거기에 좀 관리체제가 많이 구축이 되어 있고 약간 집단적인 생활, 집단적인 이런 활동 이런 것들을 많이 해왔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중국 업체가 사람을 더 필요로 한다면 기존 노동자를 교체하거나 혹은 새로운 인력을 넣는 것이 이 다른 나라보다는 상당히 쉽

0: 있다는 것이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중국 업체 입장에서는 이미 오랫동안 북한 노동자를 어떻게 보면 그 고용을 해왔기 때문에 손이 빠르고 그리고 여러 명이 한꺼번에 조직해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미 생산실업이 많거든요. 그리고 대량으로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대량 생산을 할수 있는 그런 구조가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제조, 가공 분야 인력을 다시 늘리는 방식으로 중국의 산업도 융성을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1: 네, 이렇게 저희가 중국이랑 러시아를 중심으로 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중동이나 동남아시아 같은 지역도 이 파견을 확대할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0: 지금 그 노동신문이라든지 이런 북한 매체를 보자면 여러분들도 한번 깊게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봤을 때 베트남이나 혹은 뭐 이런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북한을 많이 방문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국가가 국가 간에 혹은 체제가 체제 간에 당대 당의 협력 사업을 뭔가 얘기를 하겠죠. 그런 것들을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극화 이런 것들이 하는 거죠. 예전에는 중국의 러시아 중심이었다면 다른 여러 나라들하고도 협력을 해서 거기하고도 이제 외화나 혹은 여러 가지 관계 개선을 위해서 북한이 원하는 체제의 공공화를 꾀하겠다라는 생각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런 의미에서는 북한 노동자를 그쪽 동남아시아에 보내서 동남아시아 국가도 융성하게 만들고 또한 벌어들이는 외화라든지 또는 관계 개선 이런 것들을 꾀할 수 있다면 더욱더 많은 나라들이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혹은 북한 체제랑 같이 뭔가를 하려고 하고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북한 당국은 생각을 해서 지금 동남아시아랑 관계 개선 그 해외 파견 노동자 이런 것들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있고 더 많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1: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참 주목을 하고 있고 한데, 이게 북한의 이런 변화의 바람 중에 혹시나 파견되는 그 실질적인 주요 인사들은 북한 주민들이잖아요. 북한에서 그들을 대우하는 시선이나 자세에 좀 변화가 있을까요?
0: 그러니까요. 이제 노동력을 하나의 국가가 배분하는 대외 경제 자원처럼 본다. 어떻게 보면 더 도구화될 수 있다. 그냥 인간이 아니라 북한 당국에서 필요로 해서 보내는 돈벌이 수단이라든지 혹은 관계 개선을 위해서 너희는 갈 수밖에 없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도구화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개별 기관이나 무역회사가 이런 사업기관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서 외화를 버는 성격이 강했다면 지금은 나라가 몇 명을 보낼 것인지 어느 분야에 투입할 것인지 중앙에서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면 그러면 오히려 예전보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위신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더욱더 북한 노동자들 해외 나가는 북한 노동자들을 더 촘촘하게 관리하고 여기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더욱더 옥죄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1: 근데 이게 자원의 개념이나 사업의 개념으로 보는 건 국제사회에 없는 시선은 아니지만 그 기반에는 사람이라는 거를 당연히 그 기본값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북한의 이런 시선에도 변화를 좀 기대하기는 아예 어려운 걸까요?
0: 그러니까요. 이 북한 당국이 최근 해외 인력 파견을 설명하면서도 단순히 외화벌이보다는 이제 대외 경제 협력, 기술 인력 교류,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뭐 대외 사업, 뭐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좀 주목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외 파견을 단순히 줄이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러시아와 중국처럼 북한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있고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한 나라에는 더 많은 인력을 파견하면서도 더욱더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그 영역을 또 강화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제 북한 노동력을 바라보는 시선을 좀더더 촘촘하고 어디로 더또 많은 사람들이 가는지 어떤 취급을 나가고 있는지 어떤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지

0: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긴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1: 무엇보다 이런 변화가 움트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반드시 선한 길목이 트이고요. 복음의 그 길목 또한 확장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은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외화벌이의 진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이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성용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이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주옵소서.

0: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할까요?
1: 시에스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마귀가 쓰는 첫 번째 전략은 성도들의 마음 속에 기도하는 마음을 뺏어가는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사탄이 벌써 가룟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배신하는 생각, 어두운 생각을 넣어줬다고 했죠. 생각 마음 속에. 사탄이 마귀가 쓰는 첫 번째 전략이 뭐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 그래도 해야 돼요. 왜? 호흡이니까. 그렇죠? 예.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하라. 그리고는 하나님께 걱정을 올려드려라. 그래서 하나님의 걱정하시게 하라. 내가 끌어안고 걱정하지 말고 걱정거리를 누구한테 또 맡기라고요? 하나님한테 또 맡기라는. 존 버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당신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는 땅에서 왔기 때문에 땅에 있는 걸 먹고 마셔야 살지만 우리 속사람 영혼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의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새 힘, 에너지를 받아야 내 영혼이 약동하고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돼, 몸도 강건해지고. 알면 뭐해요? 순종해야지. 존 낙선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존 낙선이 누구냐면은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이 존 낙스가 피의 여왕 메리라는 그 잉글랜드의 여왕이 있었어요. 이 메리 여왕이 얼마나 여자가 독해요. 아이고, 여자가 앙심을 품으면 무서워요. 이 메리 여왕이라는 이 여왕이 천주교 신자예요. 예. 개신교 신자들, 이 장로교, 이 기독교 신자들을 수시 처형을 해요. 그래서 별명이 피의 여왕이라. 그래서 존 낙스도 이 메리 여왕에서 같이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이 존 낙스가 처음엔 너무 겁이 많아가지고 자기도 붙들면 그대로 처형당하니까 도망을 쳐요. 저 프랑스로, 파란으로, 네덜란드로 도망을 쳐서 거기서 은혜를 받아요. 영권을 얻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비겁하게 도망치지 말자. 그래가지고 다시 스코틀랜드로 가서 기도하면서 기도 그룹을 만들어요. 그리고 강력하게 기도를 해요. 목숨 걸고 기도를 해요. 그때 이 메리 여왕이 유명한 말을 해요. 나는 수많은 군대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그리고 결국 메리 여왕이 이제 끝나고 존 낙스의 기도로 말미암아 영국이 새로워지죠. 그 존 낙스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무릎 위에 놓인 나라는 무기 위에 놓인 나라보다 더 강하다. 예. 무릎 위에 놓인 나라. 무릎이 뭘 가리켜요? 기도를 가리키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의자보다는 무릎으로, 우리도 그랬잖아요. 무릎으로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오늘날은 이제 의자는 하지만. 무릎 위에 놓인 나라. 즉, 기도 위에 있는 나라가 무기. 무기 위에 놓인 나라보다 더 강하다. 그래서 그는 강력한 목숨 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니까 결국 그는 승리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무릎 위에 놓인 인생,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무릎 위에 놓인 가정, 하나님의 그 가정 결국은 승리케 해주십니다. 무릎 위에 놓인 사업, 무릎 위에 놓인 교회,

0: 무릎 위에 놓인 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로 승부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로, 우리가 기도로 가정을 보호해주고 가정을 살려내고, 기도로 우리 자식들 살려내고, 아내 여러분 덜렁덜렁 그게 뭐예요? 남편을 위해서 목숨 건 기도를 해보시라고. 한나처럼 이 세상에 제일 쉬운 게 돈 버는 거더래요. 다 돈으로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한 발만 앞서가면 되거든요. 돈 버는 건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어렵죠. 눈이 닫혀서 그래요. 한번 기도로 승부를 걸어보시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믿어요? 기도 응답을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리가 늘 기도해서 우리나라를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1: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파주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충남도가 20에서 최대 80mm로, 평안도와 함경북도, 황해도가 5에서 50mm로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27도, 목포와 부산이 26도, 광주와 여수가 25도, 서울과 포항, 대전, 대구가 24도, 개성과 춘천, 강릉이 22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신의주가 21도, 강계와 함흥이 20도, 청진이 19도, 해산이 15도로 예상됩니다. 최고 기온은 광주와 제주가 32도, 대구와 부산, 여수, 목포가 31도, 서울과 포항이 30도, 춘천과 대전, 개성이 29도로 보이고요. 강릉 27도, 신의주 25도, 평양과 강계, 청진이 22도, 함흥 21도, 해산이 20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에서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안에서 은혜롭고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과도 같이 찬양 전에 함께한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우리 목사님 통해 주신 주님의 말씀과도 같이 기도의 무릎 위에 놓인 우리의 인생은 이미 승리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무릎 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과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승리의 깃발을 담대하게 거머쥐는 청취자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라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전주 양정교회 박재신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온 통일이라고 일컫는 3만 4천여 명의 탈북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서 천신만고 끝에 한국 땅에 왔습니다. 어떤 이는 굶주림 때문에, 어떤 이는 자유를 찾아 정든 고향 땅을 떠나왔습니다. 주여, 그들이 탈북 과정에서 겪은 엄청난 고난과 고통으로 인하여 생긴 정신적 트라우마가 잘 치료되게 하시고, 그리운 가족들과 생리별하고 떠나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한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북한과 전혀 다른 한국의 이질적인 문화와 생활 방식으로 대인 관계와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주변의 좋은 친구들과 친절한 이웃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삶이 안정되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특히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신실한 믿음의 이웃들을 통해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음통일, 평화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지금까지 전주 양정교회 박재신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102장, 새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통합 찬송가 102장, 새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성 성결교회 신윤진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선한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또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밤새 자는 동안에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하루를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필요한 믿음과 지혜와 건강과 열정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변으로 퍼뜨리는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심 같이 저희를 모두가 기도하며 주님의 손과 발 되는 작은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순복음 성복교회 정재명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일곱 번째 시간 이름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할렐루야.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일곱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일곱 교회에 나타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 합하면 1장에 보좌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완전하게 드러날 뿐 아니라 이 일곱 교회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다 모으면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그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와 있는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깨달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한 교회가 완전해질 수 없지만 그러나 교회들이 연합할 때에 완전함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도 개인 한 분 한 분은 절대 완전해질 수 없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연합하고 함께할 때에 완전함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순복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은 절대 혼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교구에 속하시고

구역에 속하시고 그리고 매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혹은 1년에 한 번 정도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꼭 여러분들이요 속하시길 바랍니다. 연합되어 함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기에 소속되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진정 하나님의 완전함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교회 다섯 번째 모습 사대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예수를 통하여서 또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에 대한 모습을 사대 교회에서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모습이 무엇입니까?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바로 일곱 별과 일곱 영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좀 자리가 없어서 저기 1절 뒤에 땡땡땡으로 표시를 해놨지만 그 1절 뒤에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의 사대교회는 어쩌면 일곱 교회 중에 가장 위험한 정말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고 하는 이 평을 받은 것이 사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교회 중에 가장 심각한 교회죠. 죽었다고 얘기하니까요. 그러니 그 살아있는 이름을 가진 그래서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졌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대교회가 죽은 것 같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은 우리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찌하든지 간에 살리기 위해서 일곱 영, 일곱 별을 붙잡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곱 별이라고 하는 것은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일곱 교회의 사자들, 일곱 교회의 메신저들, 바로 일곱 교회에 주셨던 말씀들, 바로 그 말씀과 더불어서 일곱 영, 바로 성령을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11장에 보면 성령에 대한 일곱 가지의 모습을 보이죠. 야훼의 영이시고, 야훼의 영이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고, 또한 모략과 재능의 영이시고, 지식과 야훼를 섬기는 영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완전한 영이신 그 성령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어찌하든지 간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고요.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말씀과 성령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심령이 살아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은 이 사대교회, 죽어있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일곱 영과 일곱 별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간에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살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너는 일깨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 사대교회는 죽어 있어요. 죽었는데 깨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깰 수 있습니까? 때때로 저는 염하는 것을 참관하면서 가족들이 오열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머니 아버지를 먼저 보내는 또 자녀를 먼저 보내는 그러한 자리에서 오열을 하며 울면서 외치는 한마디를 들을 때가 있어요.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아버지 지금 안 돼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자녀를 향해서 아들아, 아들아 지금 안 된다. 정말 그 죽은 그 심령을 붙잡고 흔들어 깨우는 이 분들을 종종 볼 때가 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정말 가슴이 애리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깨어납니까? 여러분 죽은 자는 깨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죽어있는 그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너는 일깨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주님은 죽은 자를 깨우셨던 바로 죽은 나사로를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를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시는 거예요. 죽어있는 영혼을 깨우시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보았던

마른 뼈가 가득한 그 골짜기에 주님의 생기가 불어넣자마자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외치자마자 그 뼈들이 서로 연락하고 살이 오르고 힘줄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그리고 사방에서 불어와서 그 코에 생기를 넣었을 때에 군대가 되어졌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를 살리시는 거룩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안에서 깨어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속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온전한 것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온전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완전하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이 늘 같이 사용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온전한 것이 완전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 온전한 것으로 비춰질 때가 있지만 목회자의 입장에서 가만히 이 온전한 것이 뭘까 완전한 것이 뭘까 하고 성경을 보면서 내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이 온전하다라는 말을 사용하실 때에 언제 많이 쓰시냐면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많이 쓰십니다. 그러면서 너가 하나님 앞에 드릴 양들이 온전해야 돼. 너가 드리는 제사가 온전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온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완전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주체자의 마음이 드려지는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을 때에 바로 그때의 주님께서 온전하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드릴 수는 없어요. 마치 과부가 두 렙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얼마나 작고 얼마나 미흡하겠어요. 그러나 그 두 렙돈 그 자체는 완전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두 렙돈을 드리는 여인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온전한 거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그 온전함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적 모습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존재론적인 완전함은 누구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두루 찾지만 완전한 자를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그러니 완전한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완전함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온전함을 찾으시는 거예요. 나는 미흡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만큼만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정말 주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이 온전히 드려지는 삶 바로 이것이 온전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그 진정되어진 그 마음 이것이 온전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온전함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세 번째로 그 이름을 주님께서는 시인하겠다 부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시인하는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그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이요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시인해 주겠다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과 그리고 천사들 앞에서 너의 이름을 부를 거야 라고 하시는 것은 한 가지의 조건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야곱도 얍복강에서 주님과 씨름할 때에 야곱이 하나님에게 묻지 않습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그의 이름이 분위의 이름을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얼굴임을 깨닫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지 않습니까?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다시는 야곱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대로 우리는 그 이름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0: 그러니 우리가 정말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정말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순복음 성복교회 정재명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일곱 번째 시간 이름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49-0000번, 서울전화 02-940-0000번 순복음 성복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과 새찬송과 모두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통합찬송과 새찬송과 모두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죠? 내용은 해피피치니 윤재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시련의 의미를 깨닫고요, 인내하며 믿음 가운데 나가길 원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계획하신 뜻대로 살아가길 소망하며 내용은 해피피치니 시작합니다.

고요한 바다로 오늘 네온의 빛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0: 영혼의 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부평교회를 섬기시는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샬롬, 오늘은 하나님의 집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벗어나 광야에 들어온 지 3개월쯤 되었을 때입니다. 저들이 도착한 곳은 시내산 근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신정국가 이스라엘 건국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400년 동안 이집트 사람들에게 짐승 취급을 받던 200만 명 노예들입니다. 하나님은 뿌리까지 노예 근성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헌법을 제안하시고 그들과 합의를 통한 계약국가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그 율법, 즉 하나님의 헌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읽고 깨닫는 사람들은 생명과 자유의 능력에 대하여 항상 찬탄을 금치 못합니다. 하나님은 건국 즉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거처할 집을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히는 피라미드 건설 공사에 직접 참여했던 노예들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신으로 떠받드는 왕 파라오들의 웅장한 무덤을 짓기 위하여 채찍맞으며 피와 땀과 때로는 목숨까지 바쳐야 했던 당사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 광야에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궁전을 지으라고요? 도대체 어떻게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이스라엘은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 집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집이었습니다. 죄사함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만남의 집, 휴막이란 이름을 가진 집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설계도를 그려주신 그 집은 놀랍게도 이동식 천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기에 성막이라고 고상하게 부르기는 하지만 30평 넓이도 채 안 되는 텐트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성막이나 성전 같은 건축물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신약의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의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연합한 집, 견고한 하나를 이루는 큰 집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나 교회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부평교회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영어 찬양 How Great Thou Art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깨닫고요, 순종하며 삶으로 나타내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기도로 결단하는 오늘이 되길 소망하며 내 영혼의 삐삐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의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중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일 때를 폭염이라고 하며 국내에서는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이며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주의보, 35도씨 이상으로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폭염 발생 시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챙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물병을 휴대해 가능한 물을 많이 마시도록 합니다.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는 햇볕을 가리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합니다.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는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 경련 등의 증세가 나타날 경우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합니다. 폭염에 대비해 여름철에는 관련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무더위에 필요한 용품을 준비하며 행동 요령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2: 방송 들으면 여기저기 교회 목사님 그 다음에 찬양이 좋으니까 제가 항상 듣고 있죠. 집에서도 항상 틀어놓고 라디오 틀어놓고 마음이 우쩍할 때 들으면 평안함을 주시고 항상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항상 감사하죠.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해야 되는데 직접 하지는 못하지.

0: 하지만 간접적으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1: 전파 선교사,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전도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드려진 헌금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전파 선교의 씨앗이 됩니다. 전도의 기회는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 복음을 전해주세요.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과 함께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하 3장 17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략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사람은 상황보다 마음에 쉽게 무너집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쉽게 분노하지요. 생각도 말도 행동도 결국 마음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말보다 먼저 마음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끌려다니는 것은 믿음이 아니지요. 마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생명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심입니다. 잠언 25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네, 성벽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작은 균열이 쌓여서 무너지듯이 오늘도 내 마음의 작은 틈을 그대로 두지 마시고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지키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준비된 첫 곡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서울 모태탑 장단이 노래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골프공이 파여 있는 이유.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딤플 라이프라는 단어는 남보다 좋지 못한 환경을 극복하고 오히려 더욱 멋지게 살아가는 삶을 뜻합니다. 딤플 라이프를 살아가는 사람을 딤플러라고 부릅니다. 딤플은 골프공에 패여 있는 작은 굴곡을 일컫습니다. 처음에는 마치 곰보처럼 여겨져 딤플이 안 좋은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골프공이 더 멀리 날아가기 위해서는 작은 소용돌이를 만들어 공기 저항을 줄여주는 딤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이 알려지자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딤플이 빽빽하게 자리 잡았다는 이유로 골프공을 못생겼다고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는 약간의 시련과 고난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어린 시절 잔병치레가 잦은 사람이 면역력이 강화돼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을 때 서양에서는 이를 딤플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 삶에 찾아왔다 해도 그 고난으로 인해 어떤 딤플 효과가 일어날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주님을 믿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통해 더욱 성장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딤플 라이프를 꿈꾸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주님을 믿고 어려움을 통해 더욱 성장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딤플 라이프를 꿈꾸며 당당하게 삽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서울 바하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테너 정익은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목사님께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내가 누군가? 그러기 어느 철학자가 Know thyself, 너 자신을 알아라.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이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저를 제일 잘 아는 사람 하나님. 두 번째로 나를 잘 아는 사람은 우리 집사람이에요. 식성도 알고, 코고는 것도 알고, 싫어하는 것도 알고, 좋아하는 것도 알고, 그 다음에 우리 집 애들이 막 자기 엄마보다는 날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잘 알 거예요. 자기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자신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가, 어디서 왔으며 왜 왔으며 어디를 가나. 그래서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중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이름표를 달고 댕겨요. 우리 극동방송도 예외 없이 자기 명찰을 달고 댕기면서 그걸 가지고 대문은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라고 그랬는데 내가 내 자신을 오늘 얼마나 아나.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 자신을 내가 너무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나를 과대평가를 하고 어떤 때는 나를 과소평가를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나같이 똑같이 생긴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참 따로따로요. 따로따로 똑같이 생긴 사람 하나도 없어. 뭐 쌍둥이가 태어날 때 뭐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래도 어디가 다른 점이 있는 거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 또 모든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름만 가지고 안 되면 장로까지 붙더라, 원로 목사까지 붙고. 근데 그런 직함을 가진 사람은 참 이름 부르기가 좋지요. 조장로님, 홍장로님, 원로 목사님.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명함을 교환하면은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금방 알 수도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그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을 얘기해드려도 한국 사회에서는 직함이 빨리 통해요. 오늘 스스로 내가 누군가. 어떤 때는 자기 호칭이 좀 부끄러울 때도 있고 자랑스러울 때도 있지만은, 사실 성경에 보면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 번 나옵니다.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단어는 세 번밖에 안 나와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에서 비로소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 하더라, 그리스도인이라 하리더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또 한 번 나와요. 세 번째로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주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그 대왕이 국교를 그리스도교로 삼았으며, 그때 그리스도인들의 노력의 결실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이 박해도 받았고 어려움도 당했고, 그렇지만은 콘스탄틴이가 국교를 삼았을 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조롱의 이름이 빛나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고난을 받으면서도 부끄러워하냐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이 자신 있게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런데 어느 직장에 가보면은 그리스도인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고 나중에 알게 될 때 깜짝 놀라서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12절에 시작이 그러므로, 그러니까 거기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하고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그랬어. 내가 어디서 왔으며 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알 정도로 우리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에 초점을 어디다 맞추느냐?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옆에 동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 첫째, 돈 벌고, 집 사고, 자동차 사고, 아이들 좋은 학교에 보내고, 남편 출세 위해서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내가 누군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본문을 택해서 은혜와 함께 여러분들하고 내 스스로 자신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전 느꼈어요. 성도들의 첫 번째 대목이 특별한 직함을 가지고 있다. Christian's unique title. 우리가 특별한 직함을 가지고 있어. 그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People of God.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은총이 부여되어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 학교에서 반장만 뽑혀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뽑는 것도 명예요, 영광일진데 하나님께 뽑혔다고 하는 여러분들 자랑스러워요. 나도 하우스보이인데 하나님이 뽑아서, 그러니까 내가 자연으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뽑힌 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하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게 다 누구의 은혜나 너희가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니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 특별한 직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옛날 거 다 지나간 거예요. 술 먹고 도박하고 뭐 놀던 때 다 지나갔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사람답게 살아야죠. 옛날에 하던 풍습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야 합니다. 대속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듭니다. 속죄, 회개,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말린다고 했어요. 우리가 머리로만 성경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택했다 그랬어.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나를 찾아놓고 계시면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2절이 바로 그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그 옷을 입었어야 되는데 거기서 한 가지만 입었어. 우리 옷 입을 때 몇 가지 입어?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떠한 옷을 입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의 팬티를 입어라, 자비의 바지를 입어라, 겸손의 난닝구를 입어라, 온유의 코트를 입어라, 그리고 오래 참음.

옷을 입어라. 거기다가 외투 하나 걸치면은 두루마기 하나 걸치면은 나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양자로 우리가 입양이 돼서 하나님은 아들 하나밖에 안 계세요. 그 아들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나 우리는 양자로 아들이 된 거예요. 야, 뭐 어느 큰 회사에 보니까 그 집이 딸들만 있어서 자기 동생의 아들을 양자로 삼으니까 그 양자가 그 모든 재산을 다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양자가 완전히 호족에 등록이 되면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양아버지가 가졌던 거. 우리의 양자요. 하나님의 양자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웃과 가족과 그리고 나 자신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런 평화를 모르면 나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되는 줄 압니다. 지난 30년, 3000년 동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쟁이 3000번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싸우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 형제들이 나이가 좀 차이가 있으면 싸움을 안 하는데 한 살 차이나 두 살 차이만 되면은 얘들 자라면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도 양육강식이라고 하는 현상이 별다를 것 없이 나타나고 있죠. 강한 놈이 약한 놈 잡아먹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는 다섯 가지 피의 욕망이 있다고 그래요. 과시의 욕망, passion for pageantry, 소유의 욕망, passion for possession, 내가 가져야 되겠다. 어린애들 보면은 장난감 하나 가지고 싸우는 거 보면 본래 이게 형 장난감인데 동생이 자기가 가지려고 그래. 안 뺏길라 그러지. 여긴 뺏으려고 그러지. 아주 이렇게 형이 한번 쥐어박으니까 얘는 또 울면서 쥐어엄마한테 가지. 이게 인생 삶의 모든 게 싸움, 또 싸움, 화해, 싸움. 그래서 소유의 욕망, possession for, passion for possession이라고 그러죠. 보호의 욕망, passion for protection. 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엄마 아버지가 나를 보호해 주시고 장로님들이 목사를 보호해 주시고 이 보호의 욕망. 네 번째로 이익의 욕망이 있다고 그랬죠. Passion for profit. 세 가지 거짓말이 있대. 처녀가 시집 가고 싶지 않다는 거짓말, 노인네가 일찍 죽고 싶다고 하는 거짓말, 뭐 또 한 가지는 뭐더라 하간에 그런 거짓말이 있대는데 이익의 욕망, passion for profit. 다섯 번째로 애국의 욕망, passion for patriotism. 그런데 인류에게 여섯째 피가 꼭 절실히 요청된다고 그러죠. 그게 뭐냐? 평화의 갈망, passion for peace. 기공할 새 무기를 개발한다고 전쟁이 억제되는 것은 아니죠. 단지 위험도를 높일 뿐이라고 했어요. 요새 이따금씩 텔레비 틀어보면 벤허가 자주 나오더라. 벤허, 벤허. 많은 사람들에게 명작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벤허라고 하는 허, 그건 last name, 씨, 이름이요. 저 성이요, 성. 그 허 씨의 외어들이라는 뜻입니다. 벤허. 그래서 이 허 씨 가문은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살고 있었던 가문이에요. 어느 날 로마의 신임 총독이 부임을 하게 되고 부임 축하 행진이 벤허의 집 쪽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벤허의 누이 동생이 이렇게 보다가 허물허물한 개화장이 하나 떨어져서 총독 뭐 총 총재 뭐 총독 머리에 떨어졌어. 참 부주리의 사고예요. 그냥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개화장 하나가 떨어져서 총독 머리에 맞았습니다. 총독을 수행하던 거기 장교 하나가 있었죠. 메세살라라고 하는 장교. 그는 벤허의 어머니와 누이과 벤허의 애인을 다 감옥에 보내고 재산을 몰수하고 벤허를 노예로 팔아 게리선에 노예를 노를 젓는 중노도

자가 되었습니다. 노예가 된 벤허는 노예를 이용한 군용선의 사령관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눈에 띄게 시작했습니다. 배가 해적선에 습격을 받았을 때 벤허가 그 사령관을 살려주고 구원해주는 생명의 은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령관은 벤허를 자기의 양자로 삼고 반지를 끼워줬어요. 그 반지를 끼워줬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결혼식에 우리가 왜 반지를 교환해요? 신랑이 자기 반지를 나한테 줄 때 내가 물어봅니다. 이 반지가 사랑의 표시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겠느냐? 어저께 신랑이 뭐 네 하고 크게 대답을 하더라. 그리고 그걸 갖다가 신부의 손에 끼워줬어. 내가 신부한테 물어보면 신부도 오늘 하나님한테 맹세한 맹세에 무슨 물건이 있느냐? 반지를 주더라고. 그거를 신부에게 물어봤어. 이 반지가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는 표시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느냐? 거기도 네 그러더라고. 남편한테 끼워줬어. 두 사람이 연합해서 한 몸에 신랑과 신부가 된 거예요. 그것부터는 두 몸이 아니야, 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돼가지고 나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 내가 양자가 됐으면은 형님이 고난 받을 때 나도 고난을 받아야 돼. 그래서 성도의 책임이 내가 두 번째 대지를 잡아봤어요. Christian's responsibility.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나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을 거예요. 책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그 그러므로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돼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Be holy. 두 번째로 그러므로 나는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러므로 나는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Be humble. 그러므로 나는 인내하면서 살아야 돼요. Be patient. 오래 참는 것이 미덕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용서하면서 살아라. Be forgive. 그러므로 감사하면서 살아라. Be thankful.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찬양하고 살으라 그랬어. Be praiseful.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런데 가슴으로 나오는 찬양,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찬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 찬송을 힘차게 부르는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콩나물 대가리도 모르는 사람들이 저기에 찬양대 앉아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도 콩나물 대가리 잘 몰라. 그런데 저기서 열심히 찬양을 부르면 그게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고 그게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찬송 부를 때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모를 정도로 하면 그 찬송 부르나 마나요.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찬송은 신학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카루소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가 자질로서는 넓은 폐, 기억력, 큰 입, 많이 연습 등이 필수적이었지만 가슴 속에 감동이 없는 찬송은 무효라고 그랬어요. 찬송도 가슴으로 부르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2대 의무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첫째, 삶의 책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삶이요 하나님이 주신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잘 간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케 매는

아니라고 그랬어. 두 번째로 우리는 예배의 성도만 크리스천이만 예배의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감사함으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일에 잘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첫째, 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생생한 현존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숯불을 갖다 그 입술에다 지졌죠. 그래서 내 말이 고운 말, 하나님에 대한 말, 복음에 대한 말, 그래서 이 입술이 변했어요. 욕하던 입술이 사랑으로 대하고 남을 시기 질투하고 모함하던 입술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입술로 변해져. 이사야가 둘째, 자기 부족을 깨닫고 굴복하여 회개를 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누구를 보냈고,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넷째로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응답을 했습니다. 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가 예배를 빼먹고는 견딜 수가 없다고 하는 믿음의 자세가 있다면 그 사람 된 사람이에요. 이사야가 체험한 하나님은 천사들이 거룩 거룩 거룩을 노래했을 때에 절대 신의 주권과 나의 종속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배 때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이 거룩 거룩 거룩, Holy, Holy, Holy, Lord of all creation. 모든 것 창조하시고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우리도 예배 때마다 조금씩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와이에 이민 간 사람들이요, 믿음을 가지고 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사탕 수습반에 저 밭에서 일하다가 주일만 되면 매 맞고 교회로 갑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봐야 됩니다. 엄청 매를 맞고도 교회로 가. 그래서 주일만 되면 이 사람들이 와서 오늘은 주일이니 교회 가기 전에 매를 맞고 가겠습니다. 주인이 매 때릴 때까지 기다리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그 주인이 그 사탕 수수밭에 예배당을 지어줬어. 거기서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면은 가서 일하라고. 참 하나님께서 이만큼 예배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길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세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그래. 우리의 일상생활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생활해야 됩니다. 콜로새서 3장 15절이에요. Christian have a gauge. 게이지가 있어. 휘발유가 다 떨어졌다. 게이지. 그거로 뭐 돼가 있고 말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서 쌀 사러 갈 때 나 석대만 주세요. 그럼 대로 나 서말만 주세요. 그럼 말로 따져. 그게 게이지라고 그러지. Measure by. 콜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기준을 줘서 하나님께서 평강, 감사. 하나님의 평강 우리의 기준이에요.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한다면 거기는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심하고 약속하신 것은 이런 평화요. 들어보시겠어요? 오 평화의 모퉁이 돌 되신 아기 예수여, 화가 치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키고 상한 마음에 평화를 주옵소서. 빈부로 나누어지고 미움으로 얼룩진 세상에 평화를 주옵소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무기 판매에 수출 증대에 혈안이 되어 나만 잘 살겠다는 세계의 평화를 주옵소서. 아기 예수여, 우리도 당신을 따라 평화의 추춧돌이 되게 하옵소서. 평화를 나타내는 한문이 있어요. 한자가 있는데 화자가 있죠. 거기 입구자가 있습니다. 속에 밥이 있다는 뜻이죠. 거기 화자는 별 화자라고 하는데

0: 구상으로 보면은 경제적 평화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로 안자가 있어. 평안이라고 하는 안자는 지붕 아래 여자가 있다는 얘기요. 그거는 사회적인 평안, 가족적인 평화를 의미하고 평자가 있어요. 평자. 평자를 보면은 한자에 두 심장이 나란히 공존하고 있는 구상으로 평화의 이념을 나타내는 거래요. 이는 평화를 가지려면 내 마음과 내 마음이 동등한 입장에서 사이좋게 공존하여야 한다는 뜻, 사람들이 지혜적이고 지켜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 두 종류의 평화가 있다면 개인적인 평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한 것은 내 개인적인 평화. 두 번째로 평화가 있다면은 공동체 평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로버트 브라우닝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있죠. 영국의 시인인데 그가 비파의 노래를 이렇게 써놨어요. 1년은 봄, 때는 아침, 아침은 7시, 언덕 기슬에 이슬은 방울방울, 종달새 날아오고 달팽이 가시나무 위에 하나님이 천국에 계시니 세상 모두 태평하여라. 그래서 공동체 책임이 뭐냐? 교회 안에서 평화, 직장 안에서 평화, 가정 안에서 평화, 정치 안에서 평화. 그렇기 때문에 빌리그램 목사님이 전쟁으로부터는 결코 평화는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전쟁은 빈곤과 불경기와 곤고와 증오의 압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결코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평화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면은 그 평화를 다른 사람들하고 나눌 때에 우리 주변에 다 평화가 깃들이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어요. 이에 제자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모든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죠. 안디옥의 이름이 아니고 침례 교단의 이름도 아니고 담임 목사나 원로 목사의 이름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이름도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라. 소자에게 냉수 한 잔을 줘도 예수의 이름, 병을 고칠 수 있는 것도 예수의 이름, 전도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를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헌금을 드리더라도 교회에게 내는 거 아니라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느니라. 내가 누군가? 누구긴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전도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자. 내가 누구요? 찬양대요. 내가 누구요? 장로요. 내가 누구요? 집사요. 내가 누구요? 하나님의 성도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229-9000번, 031-229-9000, 수원중앙침례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울산 느낌이 있는 교회 백두용 목사님입니다.
1: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위정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공의로운 마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불확실 속에서 고통받는 이 땅의 서민과 가정을 돌보아 주옵소서. 주님, 남과 북으로 나뉜 이 땅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전쟁의 위협이 사라진 참된 평화의 길, 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대와 계층, 지역 간의 깊어진 반목과 갈등의 고를 주의 사랑으로 메워 주옵소서.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내성적인 작가라는 필명으로 SNS에서 활동하는 작가님이 계세요. 그분이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감사는 당연함을 거두는 일, 공기처럼 여겼던 모든 것에 이름을 붙이는 일. 이 한 페이지를 보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 감사는 놀라운 일에 크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상에 이름을 붙여가면서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일이구나라고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당연함을 거두는 순간 일상에 이름들이 붙을 거예요. 내 힘으로 만들어내지 않았다는 이 은혜라는 이름이 일상이 특별해지는 감사로 가득 찰 겁니다. 행복한 토요일에 저는 엄수빈입니다.

8월 29일, 8월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벌써 8월과 인사해야 될 시간이 가까이 되고 있네요. 작별 인사하기에는 좀 늘 아쉽죠? 8월을 어떻게 채워가셨어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모든 일상에 이름을 붙여가면서 그렇게 감사가 가득했던 8월이셨으면 하는데요. 아직 작별 인사해야 할 때가 아니니까요. 저희 다 가기 전에 만나는 모든 순간순간 이름을 붙여보는 거 어떠세요? 오늘 밥은 좀 맛있어서 행복했던 순간이 있다면 오늘은 참 맛있었던 하루, 오늘은 좀 더 잠을 더 잘 수 있었다라고 기뻐했던 순간이 있다면 오늘은 더 자유를 누린 하루, 이렇게 하나하나 당연하게 느끼지 않고 모든 순간에 이름을 붙이면요, 감사로 8월도 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내 힘으로만 지내온 하루가 아니란 걸 느낄 수 있잖아요. 당연하게 안 여기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가득 채워가는 8월에 여러분이 나누고픈 찬양, 하나님과의 이야기도 오늘도 기다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세요. 6089님의 신청 찬양 띄워드립니다. 샤론의 꽃, 예수.

0: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말, 찬양으로 쉬어가는 토요일.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오늘 행복한 말씀 퀴즈. 오늘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퀴즈로 전해드립니다. 이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이번에도 객관식으로 준비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뿅뿅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1번 노력, 2번 은혜, 3번 용기. 과연 정답 무엇일까요? 이 빈칸에 들어갈 두 글자 단어 힌트로 어학사전의 정의 가져왔습니다.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베풀물 받는 거니까 나의 힘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네요. 이 선물 그 자체인 건데 은총이고 혜택.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다시 한번 퀴즈 말씀 구절 전해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뿅뿅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1번 노력, 2번 은혜, 3번 용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예요. 샵 1069, 우물정 1069 누르시고 문자로 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극동방송 어플로는 무료 채팅창에 남겨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힌트가 될 만한 찬양 전해드릴 테니까요. 이 두 곡의 찬양 들으시면서 어떤 것이 정답인지 보내주시고 또 마음을 새겨보는 시간 가져볼까요?

네, 퀴즈의 정답. 정답은 1번 노력 아니고요. 3번 용기 아니고 2번 은혜였습니다. 선물로 주어진 구원을 그 사랑의 무게를 나누고 싶어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가져왔습니다. 이 말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새겨보는 시간도 좋을 것 같네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 새번역 성경.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과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으로 선물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자격 없이 주어졌기 때문에 선물인 거니까요.

행복한 토요일의 기도.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지난밤 단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하루가 새롭게 밝아오듯이 오늘도 나에게 소망을 허락하소서. 어제 무너진 마음과 몸을 다시 세워주소서. 어제 패배가 있었다면 오늘 나에게 승리를 주소서. 지난 날들의 모든 실패를 뒤로하기 원합니다. 실패에 시선을 고정하고 비관적인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오늘 나의 등 뒤로 모든 패배와 비관적인 생각을 던져버립니다. 그것들은 이제 내 앞에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과 경험이 아닌 아버지의 힘과 경험을 의지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실 이 하루에 복을 허락하소서. 오늘의 승리는 주님의 것이니 그 승리의 법대로 살겠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나를 패배감으로 몰아넣는 모든 것들에서 나를 일으켜 담대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올려드립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어제는 등 뒤로 두고 앞에 놓여진 건 오늘이니까요. 오늘만, 주어진 선물인 이 하루만요. 당연하지 않게 감사함으로 가득 채워가시기를 응원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 오늘도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오늘, 여러분 반드시 꼭 행복해지세요. 지금까지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제작 진행의 저는 엄수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감사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0: 매일 저녁 6시를 말씀과 찬양으로 물들이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에서 아주 특별한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뜨거웠던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의 은혜, 9월에도 계속 이어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고 말씀의 기쁨을 체험하는 자리를 극동방송이 마련했습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
1: 말씀을 노래로 들으니 잘 외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말씀 찬양 노래 따라해봤는데 걱정 없겠네요. 방법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0: 방송가족 여러분이 보내주신 은혜의 고백처럼 달고 달디단 바이블은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며 우리의 마음에 말씀 한 장을 담아가는 시간입니다. 이번엔 그 은혜를 방송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세요. 다양한 선물은 물론 우리의 눈을 사로잡을 풍선 아트, 벌룬쇼까지 준비됐습니다.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말씀을 본격적으로 암송해보고 싶었던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모든 행사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공개 방송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를 보내주세요.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특별히 현장에 오시는 모든 분들께는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간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말씀 캘리그라피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하실 때 이름을 꼭 남겨주세요. 더불어 현장에 오시는 선착순 50명의 어린이에게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 공개방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길가에서 만난 예수. 평안하셨습니까? 요영미 아나운서입니다. 파란 하늘, 또 떠다니는 뭉게구름, 하늘의 별, 들의 백합화. 이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너무 바쁘셔서, 또 걱정이 많아서 볼 시간이 없으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우리 마음에 눈을 열고 내 마음의 자리를 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운행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 삶의 생수의 강을 넘치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자, 오늘 길가에서 만난 예수. 네, 지난 시간에 이제 규칠라프 선교사님 이야기 나누었죠. 잠시 뒤에 오늘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해 주시고요. 이길재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나무엔의 쉼 듣습니다.

0: 네, 어서 오세요. 이길재 선교사님.
1: 네, 안녕하세요. 이길재 선교사입니다.
0: 네, 한 줄이 참 깁니다.
1: 네.
0: 아, 제가 지난 방송을 하고 나서 계속 감자를 먹으면서 기칠라프 선교사님 생각을 했어요.
1: 네.
0: 그러면서 야, 진짜 복음도 전하셨지만 또이 감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조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을까
1: 네, 한 네.
0: 감사하더라고요.
1: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0: 네.
1: 포도 재배법도 알려주고 가셨어요.
0: 포도도?
1: 네, 해풍
0: 와.
1: 맞은 포도가
0: 네.
1: 고대에서 시작된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0: 와, 이 농사에도 엄청나게 관심 많으셨구나.
1: 네, 뭐 의사였고
0: 네.
1: 언어학자였고 또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그들의 필요가 보이셔서
0: 너무 가난하고
1: 그런 일을
0: 힘드니까, 먹고
1: 맞아요.
0: 살게 없으니까 도움 주고, 20일 만에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갈수 있는
1: 맞습니다,
0: 거예요.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없다고 말할 게 아닙니다. 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오늘 두드린 두 번째 시간입니다.
1: 네네.
0: 누가 주인공입니까?
1: 기칠라프 선교사님이 기도의 씨앗이 심기우고,
0: 네.
1: 선교사님의 기도의 씨앗이 심기우고, 34년이 흘렀습니다.
0: 네.
1: 조선의 정치적 상황은 조금 더 열악해지고 험악해져 가고 있었거든요.
0: 네.
1: 바로 그때 다시 조선의 문을 두드린 27살의 젊은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0: 27살.
1: 네.
0: 정말 20대들이 청춘, 풋풋한 청춘들이
1: 네.
0: 오는군요.
1: 뭐, 이 선교사님의 이름은 아마 들으시면 고개를 다 끄덕이실 거예요.
0: 네.
1: 저희도 이미 한 4년 전쯤에 소개했던 분이긴 하지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 오늘 또 이분을 만나려고 하는데요. 영국 웨일즈 출신의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1866년에 조선을 조금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선교사님은 어떤 조선을 향해 가고 있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0: 1866년입니다. 조선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1: 사실 1863년 12살의 어린 나이에 고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0: 네.
1: 이때는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이제 섭정을 하면서 정치의 중심에 서 있던 시기였어요. 당시 우리나라가 세도 정치로 정말로 약화됐던 왕권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0: 예.
1: 흥선대원군은 그 왕권을 다시 세우려고 하죠. 경복궁을 중건화하기도 하고요.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라 밖의 상황은 조선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었거든요.
0: 네.
1: 서양의 이양선들이 계속해서 조선 해안을 넘나들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0: 중국과 일본이 이미 이제 문을 열었던 시기죠.
1: 맞습니다. 중국은 아편전쟁을 통해서 서양 열강의 문을 열게
0: 네.
1: 되었고요. 일본은 미국과의 전쟁을 통해서 1853년에 문을 열게 되고요. 러시아도 연해주까지 내려와 조선과 국경을 맞대게 됩니다. 조선의 입장에서는 서양이라는 존재가 단순히 낯선 문물이 아니라 나라의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는 세력으로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쇄국 정책이란 거를 계속 유지했던 거고요.
0: 네. 오늘 우리가 시간 여행합니다. 1866년 상황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1: 1866년은 우리나라 이제 육식값자 따지면
0: 네.
1: 병인년이었거든요.
0: 그렇죠.
1: 연초부터 조선 정부는 천주교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시작합니다. 천주교의 그 탄압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탄압이 바로 이 병인년에 있었던 병인 박해였거든요.
0: 그렇죠.
1: 당시 조선에서 활동하던 프랑스 선교사가 12명이었는데 그
0: 네.
1: 중에 9명이 처형당했습니다.
0: 네.
1: 또 기록으로 8천 명이 넘는 또 실제로는 뭐한 2만 명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수많은 조선의 천주교 신자들이 희생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절두산 순교 성지도 이 박해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죠.

0: 그렇죠. 우리 극동방송 이 본사에서 가까워요.
1: 맞습니다,
0: 걸어서 갈
1: 맞습니다.
0: 수 있는
1: 네,
0: 거리.
1: 맞습니다.
0: 네. 몇번 갔죠?
1: 네.
0: 자, 이 병인 박해가 일어난 시기에 선교사님이 조선으로 오셨는데요.
1: 네네.
0: 네.
1: 중요한 사실은 토마스 선교사님이요. 병인 박해 사건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조선으로 떠나기 전 남긴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아주 잔인하고 사악한 대학살이 최근 조선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누군가 조선에 들어가 선교의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아 제가 조선에 들어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 선교사님은 지금 조선에 외국인으로 입국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
0: 그렇죠.
1: 프랑스 신부 선교사님들이 순교한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근데 우리 앞에 그래서 그랬던 것처럼 그럼에도 누군가는 들어가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조선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내디뎠던 거죠.
0: 네. 그 1866년 조선과 서양의 관계가 진짜 험악한 시기였어요.
1: 네,
0: 네.
1: 맞습니다. 병인 박해의 소식을 전해들은 프랑스는요, 그해 가을 함대를 보내 강화도를 공격합니다.
0: 네.
1: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병인 양요 사건이거든요.
0: 네.
1: 1866년은 박해와 충돌, 두려움과 적대감이 한꺼번에 폭발했던 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로 그 해에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을 품고 조선으로 향했던 겁니다.
0: 예.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제 어떻게 우리나라에 내한을 하시게 되는 거죠?
1: 선교사님은 사실 1839년 영국 웨일즈에서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0: 예.
1: 어려서부터 신앙 안에서 성장했고요. 또 런던 선교회 소속 선교사가 되어 중국 선교를 준비했어요. 1863년 결혼한 24살의 젊은이는 아내 캐롤라인과 함께 중국으로 향합니다.
0: 네. 24살. 아,
1: 네.
0: 꿈도 많고 진짜 솜털이 아직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빛나야 할 시기에 선교지로
1: 네,
0: 향하는군요.
1: 맞습니다.
0: 네.
1: 그런데 중국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내 캐롤라인이 임신 중에 유산을 했고, 그로 인해 홀로 세상을 떠나게 돼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1864년 4월 5일에 쓴 편지에 그 시기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0: 제가 영국을 떠나 여기서 처음 쓰는 편지가 이런 슬픈 소식이 될줄 몰랐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 캐롤라인이 지난달 3월 24일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완전히 힘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글을 써내려가지 못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쓰다 보니 복받쳐 오르는 슬픔을 참을 길 없습니다. 24살 청년이 선교지에서 중국에서 아내를 이렇게 보내게 됐잖아요.
1: 네.
0: 얼마나 절망이 컸을까요?
1: 예. 사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이어서 이렇게 글을 써요.
0: 예.
1: 이전보다 더 귀한 선교사역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만 현재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깊은 절망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선교부와의 갈등까지 겹치면서 1864년 12월 선교사 직분을 내려놓게 됩니다.
0: 아유, 선교사 직분을 내려놓을 정도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신 거네요.
1: 네네.
0: 예. 토마스 선교사님, 네. 자, 찬양한 곡 듣고 나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하늘의 약속 CL 여성 중창단이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야 되겠어요. 네.
1: 네. 선교사님 마음에 생겼던 그 상처에 이제 딱지가 앉고요. 또 선교부와의 갈등은 이제 견고한 울타리가 되어 그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어 줍니다. 그의 인생에서 실패처럼 보였던 시간이 새로운 선교의 방향을 준비하는 시간이 된 거거든요.
0: 네.
1: 그 무렵 토마스 선교사님은요. 천주교의 박해를 피해 중국으로 건너왔던 조선인을 만나게 되어요. 이를 통해 조선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0: 사람을 만나면서 이제 선교지가 보이기
1: 네,
0: 시작하네요.
1: 맞습니다. 선교사님은 어느 날 지도를 펼쳐놓고요. 어디로 선교를 갈까 하다가 조선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요.
0: 네.
1: 조선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을 통해 조선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직 복음을 자유롭게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그 땅에 있다는 사실에 반응했던 거지요.
0: 늘 이길재 선교사님이 반응, 정보에 대한 반응 말씀, 여기 나오네요.
1: 네.
0: 선교의 시작은 정보에 반응하는 것이다.
1: 네,
0: 네.
1: 맞습니다. 조선에 대한 정보가 그에게 전해졌고, 그는 그 정보에 반응했습니다.
0: 네.
1: 조선말을 공부하기 시작했고요. 조선에 들어갈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865년 첫 번째 기회가 찾아옵니다.
0: 1866년이 첫 번째 조선 방문은 아니었던
1: 네,
0: 거죠?
1: 너무너무 조선을 보고 싶어서
0: 네.
1: 1865년에 작은 목선을 구해서 선교사님이 조선을 방문해요.
0: 네.
1: 작은 배를 이용해서 서해안을 따라 들어왔고, 백령도를 비롯해서 황해도 연안의 섬들을 방문하며 한문 성경을 전했다고 합니다.
0: 네.
1: 조선의 기록 가운데 서양인이 해안에 책을 남기고 간 모습을 기록한 대목도 전해지거든요.
0: 배 타고 있던 한 영국인이 모래사장에 종이 뭉치 하나를 던지고 남해를 향해 달아났다. 그 종이 뭉치 속에는 종이 한 묶음과 16권의 금서와 서양 달력이 있었다. 금서였군요.
1: 네, 바로 성경책이었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선교사님에게 성경은 생명이었는데, 그
0: 네.
1: 다른 사람에게 그 금서, 그 책은 바로 죽음을 상징하는 책이었어요.
0: 네.
1: 토마스 선교사님은 그렇게 성경을 나누어주며 약두달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조선 서해안을 오고 갔다고 하세요. 서양인에 대한 경계와 적대감도 경험했고, 큰 풍랑을 만나 어쩔 수 없이 이제 중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0: 네. 그렇게 작은 배를 이용해서 서해안을 오셨거든요.
1: 네네.
0: 1865년 상황이었고.
1: 네.
0: 그러다가 그 다음에
1: 네.
0: 1866년에 다시 조선 입국을 준비하신
1: 맞습니다. 네.
0: 거네요.
1: 또한 1년 정도
0: 네.
1: 열심히 우리말도 공부하시고요. 1866년 여름이었는데 미국 상선이었던 제너럴 쇼모노가 조선과의 통상을 목적으로 출항을 준비했습니다.
0: 네.
1: 이때 통역관이 필요했거든요. 네,
0: 그렇죠.
1: 토마스 선교사님이 손들고 제가 중국말도 할줄 알고 영어도 할줄 알고
0: 네.
1: 조선말도 할줄 압니다 해서 배 통역관으로 승선합니다. 배는 대동강을 거슬러 평양까지 올라가 통상을 요구했고요. 조선 관리들은 허가받지 않은 통상은 할수 없다며 돌아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0: 네.
1: 그러나 배는 계속해서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갔고 결국 평양 인근에서 대동문 앞에서 조선군과 충돌하게 됩니다.
0: 토마스 선교사는 이 상황을 예상했을까요?
1: 뭐 사실은 뭐 예상,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0: 네.
1: 거라고는 예상하지 않았겠지만 전투가 일어날 거는 조선의 상황이 위험하다라는 것은 이미 앞서 그해 1월,
0: 그렇죠.
1: 2월, 3월에 일어났던 병인 박해를 통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0: 네.
1: 하지만 출항을 앞두고 본국에 보낸 편지에는 위험보다는 기대함이 더욱 컸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0: 나는 상당한 분량의 책들과 성경을 가지고 떠납니다. 조선 사람들로부터 받을 환영을 생각하니 얼굴이 달아오르고 희망에

0: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하기 위해 미지의 나라로 떠나는 나의 노력을 언젠가 반드시 인정해 주시리라 믿으며 나는 갑니다. 이렇게 오셨어요.
1: 네. 네. 그런데 선교사님의 마음에는 조선 사람들을 만날 기대가 가득했는데 네. 당시 조선은 서양 세력에 대한 두려움과 적대감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던 거죠.
0: 네.
1: 한쪽에서는 복음을 들고 만나러 오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낯선 서양배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두 세계가 대동강변에서 충돌을 하게 됐던 거죠.
0: 그러니까요. 제너럴 셔머너 사건 우리가 학교에서도 이제 역사 시간에 배웠는데
1: 네, 맞습니다.
0: 정확하게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1: 사실은 미국 상선이 네. 이제 그 교역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했던 거죠.
0: 네.
1: 배가 평양 가까이 들어오자 조선 관리들은 계속 퇴거를 요구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우리나라는 세국 정책이었고 나라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외국인과 교역하거나 소통하면 안 됐거든요.
0: 그렇죠.
1: 그런데 교섭 과정 중에 충돌이 발생했던 거고요. 이 배가 좀 잘못한 게 있는데 이 조선 관리를 배에다가 억류시키는 일을 저지르게 돼요.
0: 자극을 했네.
1: 네. 그래서 배에서는 총격이 이루어졌고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0: 네.
1: 평양 군민들에게 크게 분노를 전하게 됐던 거죠.
0: 그러면 단순히 네. 그 조선 관군이 아무 이유 없이 외국 배를 공격했다고 이렇게 설명할 수는
1: 그거는
0: 없겠네요.
1: 아닙니다.
0: 예. 원인이 있었어요.
1: 예. 우리가 교회사 이야기하다 보면 그 내용들을 다 빼고 전하는데
0: 네.
1: 저희가 이번 텀은 그 시대의 상황들을 좀 나누는 중이니까요.
0: 팩트체크를 네.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상호 이해함이 부족했던 것이
0: 그래요.
1: 역사적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0: 예.
1: 당시 제너럴 셔머너가 대동강에 좌초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빠지면서 모래톱에 배가 걸리니까
0: 네.
1: 이제 화력으로 안 됐는데 배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관군이 불붙인 배를 떠내려 보내서 공격했고 그래서 제너럴 셔머너가 불길에 휩싸입니다.
0: 네.
1: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물 밖으로 헤엄쳐서 무트로 나와야 됐고요. 기다리고 있던 우리나라 조선 관군은 모든 사람을 처형하게 됩니다.
0: 네.
1: 그 가운데 27살의 토마스 선교사님도 있었던 거고요.
0: 27. 순교의 마지막 순간까지 성경을 전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1: 네네.
0: 역사적 근거는 어떻습니까?
1: 네. 맞아요. 이 얘기도 많이 들으셨죠.
0: 네.
1: 마지막까지 성경 전했다고.
0: 네.
1: 그건 사실이에요. 바로 이곳에 이제 그 사건의 현장 속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마지막 성경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0: 네.
1: 다만 이 부분은 당시 현장에서 바로 기록된 자료는 아니고요. 훗날 전해진 증언을 통해 알려진 이야기라는 점을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0: 네.
1: 당시 현장 사건에 관한 기록은 아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후대에 한 군인이 증언을 해요. 전 씨라는 성을 가졌던 사람인데 사실은 그가 당시 토마스 선교사님을 처형했던 병사였던 거예요. 그는 자신이 죽인 서양인의 마지막 모습을 훗날 회고하며 후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0: 내가 서양 사람을 여러 죽였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은 내가 지금 상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다. 내가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 붉은 천이 덮인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했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 받아왔노라. 상상이 되는 장면입니다.
1: 네, 네, 네.
0: 죽이려는 사람 앞에 마지막으로 내민 것 기도하시고 성경을 건네셨군요.
1: 네, 네.
0: 너무 안타깝고
1: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조선에서 보낸 시간은 너무 짧았지요.
0: 네.
1: 첫 방문은 약 50여일 정도였고요.
0: 네.
1: 뭐 이때도 배를 타고 섬들을 이곳저곳 옮겨다니는 시기였기 때문에 두 번째 방문은 뭐 도착하자마자 죽음으로 순교로 끝나게 됩니다.
0: 네. 한국 교회가 토마스 선교사님을 참 중요한 인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잖아요.
1: 네네.
0: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1: 저는 토마스 선교사님의 삶을 성공한 선교라는 말보다는 씨앗이 된 선교라고 표현하고 싶었어요.
0: 네.
1: 자신이 거두지 못했지만 누군가 거둘 것을 믿고 씨앗을 뿌린 사람이기 때문이죠. 규실라프 선교사님이 1832년 조선의 문 앞에서 성경을 건넸다면 토마스

0: 선교사님은 34년 뒤 그 문을 다시 두드렸습니다.
1: 네.
0: 그리고 자신이 가진 성경을 이 땅에 남겼던 거죠.
1: 귀칠라프에서 토마스로 이어지는 두드림입니다. 네.
0: 한 사람이 두드렸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잖아요.
1: 그렇죠.
0: 34년 뒤 또 다른 사람이 두드립니다. 그 역시 열린 문을 보지 못하지요. 그런데 역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885년 마침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공식적으로 조선 땅을 밟게 되지요.
1: 네.
0: 어떤 사람은 문을 두드리고 어떤 사람은 씨앗을 뿌리고 또 다른 사람은 그 열매를 거두는 게 성경의 원리이고 또 선교 역사에 순환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1: 네, 오늘 토마스 선교사님 이야기 듣고 나니까 저는 그가 조선으로 떠나기 전에 했던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아요. 그럼에도 누군가 조선에 들어가 선교의 문을 열어야 한다.
0: 네.
1: 그 누군가가 토마스였습니다.
0: 네. 저도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또 강의 때마다
1: 네.
0: 늘 빼놓지 않고 하는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구절이거든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위험이 없어서 간 사람이 아니라 위험을 알고도 가신 분입니다.
1: 그렇죠.
0: 길이 보여서 간 것도 아니고 오히려 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길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셨겠지요. 혹시 나는 안전한 길만 찾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는 가야 할 길 앞에 서 있는가? 우리는 결과가 보이면 움직이고 싶어 합니다. 안전이 확보되면 순종하려고 하지요. 선교 역사를 만든 사람들은 때로 결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역시 자신이 건넨 성경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보지 못한 채 27의 생을 마쳤고요. 문은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 하지만 두드림은 멈추지 않습니다. 선교는 열린 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닫힌 문 앞에서 복음을 들고 서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 좋겠고요. 토마스 선교사님 이후에 또 다른 두드림의 이야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1: 네. 자, 오늘 토마스 선교사님의 성경, 조선의 성경이 들어온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너무 생생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동이었습니다.
0: 아닙니다. 선교사님의 삶이 너무 선명하게 네. 난 새겨져 있어서 그 이야기 잘 전하려고 네. 노력하고 있으니까 함께 방송 가족분들도 기도해 주십시오.
1: 네,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것을 기억한다는 게, 기억하고 전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길재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1: 다음 시간이 또 기대가 됩니다. 길가에서 만난 예수, 이 방송을 진행하는 게 참 또 듣는 게 우리 모두에게 예, 복음의 그 순간, 예, 복음의 역사를 알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 선교사님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떠셨습니까? 받으신 은혜, 청취 소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료 문자 샵 1069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업 이루다 상점에서 행님아 춘천 양념 순살 닭갈비 네, 선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 찬양은요. 정신여고 합창단의 십자가의 길 순교의 삶 준비합니다. 제작의 문명선 아나운서 요영미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흥해 성광감리교회 박두식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예수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시골집에 가면 되게 마당 앞에 수도시설이 있어요. 거기 돌멩이가 놓여져 있습니다. 돌멩이를 들춰내면 지렁이들이 있습니다. 지렁이는 재빨리 숨어야 돼요. 햇빛에 노출되면 지렁이는 죽습니다. 지렁이는 음습하고 더러운 곳에 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삶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부분을 제거해야 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돼요. 내 악한 영이 들어오면 어둠을 도모합니다. 악한 영이 들어오면 음란하고 술 취하고 마약에 중독되고 도박에 빠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울사도를 통해서 로마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어둠이를 벗어버려라. 방탕과 술 취하지 마라. 음란과 호색하지 마라. 다투거나 시기하지 마라.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이런 것들이 떠나가는 것. 영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의 영역을 깨끗하게 하는 것. 지금 우리 사회는 어찌 보면 술 취하여 가는 사회, 술 취한 사회 같아요. 우리 민족이 술 먹는 문화가 특이합니다. 미국 사람들이나 굴 앞에서 술을 마실 때는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십니다. 2시간, 3시간 대화를 즐기기 위해서 술을 반찬처럼 먹는 거예요. 이게 술을 마시는 데에도 매너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만 퍼 마십니다. 깡술을 마십니다. 군대나 법조계에 폭탄주를 마십니다. 술을 한번 마시려고 끝나지 않고요. 1차, 2차, 3차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음란에 빠집니다. 술 먹고 자기만 기분 좋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아무데나 가서 소리 지르고 토하고 고성방가도 합니다. 괜히 지나가는 사람을 시비 겁니다. 길에 멀쩡히 서 있는 전봇대를 붙잡고 시비를 겁니다. 야 이놈아 왜 그렇게 키가 크냐. 그리고 전봇대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술 마시고 운전도 합니다. 자기 몸을 학대합니다. 인격을 학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잘못된 술 문화입니다. 악한 영은 문화를 타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주님은 방탕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음란하지 마라. 이것은 빛의 삶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둠의 옷을 벗어버려라. 오늘날 세상은 바벨론의 음료들로 가득 찬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원래 이 본문의 말씀에는 더러운 귀신들인 사람이 나옵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군대라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는 완전히 미친 사람이 되어서 소름이 끼칠 만한

섬뜩한 짓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명령하시고 그 사람을 온전히 인격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그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 믿은 시간이 30년, 40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저께 예수를 믿었어도 오늘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대지로 나누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님과 그의 일행이 탄 배들은 해가 질 무렵에 가버나움을 떠났습니다. 바다 건너편을 가는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났잖아요. 파도야 잠잠하라, 바람아 고요하라.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이 바람도 바다도 잔잔해지고 고요했다는 것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튿날 새벽 동틀쯤에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을 하신 거예요. 거라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는 돼지들이 사육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곳 이방 땅에서 다수간의 쉼을 얻으려고 거기로 갔던 건데 그런데 그곳에는 이미 하나님 섭리 가운데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배에서 내리자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그들을 해하려고 달려왔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귀신을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더러운 귀신. 귀신의 본질은 더러워요. 인간을 망가뜨리게 하고 뒤죽박죽 만들고 사람들에게 적개심을 갖게 하고 사람들을 파괴하고 죽이는 게 악한 영 귀신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비참한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박또박 읽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쳐 하는데 이제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에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여기 군대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일곱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그는 무덤 사이에 거처했습니다. 그는 그 도시 거라사인의 땅에 살던 사람입니다. 도시의 사람들 사이에 집에 있어야 할 그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처했습니다. 더럽고 음산한 공동묘지에 거기에 터를 잡고 살았다 그 말이. 두 번째, 그는 통제불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번 그의 몸에 쇠사슬을 묶고 손에 고랑을 채우고 그랬는데 그의 몸속에 아드레날린이 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신비한 힘으로 그 쇠사슬을 뚝뚝 끊어내는 거예요. 초인적인 힘이 나타납니다. 그는 매번 쇠사슬을 끊고 고랑 착고를 깨트립니다. 그래서 이젠 더 이상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그는 위험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셋째, 그는 밤과 낮의 구분이 따로 없었습니다. 사람은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잠을 자야 됩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요 밤새도록 쏘다닙니다. 그런데 피곤한 줄 몰라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들은 밤낮으로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하며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넷째, 그는 불안정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무덤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산을 들락날락 했습니다. 때때로 그는 귀신에 그렇게 몰려서 광야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는 잠시도 안정되지 못했습니다. 불안정했습니다. 다섯 번째, 그는 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정상적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괴성을 지릅니다. 기괴한 소리입니다. 따라서 그 소리는 분명 듣기에 오싹할 정도로 기분이 나빴을 것. 여섯 번째, 그는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를 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된 거예요. 제가 국민학교에 다닐 때 우리 집 앞에 마을회관이 있었는데 그 마을회관에 방이 있었습니다. 거기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미친 사람 아들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돌로 해하려고 막 돌을 들고 쫓아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낯을 들고 기괴한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귀신 들린 사람은 정상이 아닙니다. 일곱 번째, 그는 전혀 수치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는 누가복음 8장 27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그래서 여기 옷을 입지 아니하고 사람은 옷을 입어야 돼요. 아무데나 벗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는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귀신 들린 이 자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귀신이 들리면 거짓말을 잘합니다. 거짓말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죄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마귀는 살인자여 마귀는 거짓말쟁이. 공산주의자들은 마귀 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소련의 스탈린이 공산화 과정에서 8천만 명을 죽입니다. 중국의 모택동이가 공산화 과정에서 7천만 명을 죽여요. 북한의 김일성이가 전쟁을 일으켜서 300만 명을 죽이고 공산화 과정에 수백만 명을 죽입니다. 그게 공산당이에요. 요한계시록 9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의 여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로는 그 이름이 아발루온이라. 마귀는 히브리어로 아바돈, 헬라어로 아블루온입니다. 이는 파괴자란 뜻입니다. 마귀의 영이 들어가면 파괴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살상하고 폭력을 일삼는 걸 다반사로 합니다. 공산주의는 유물론자예요. 공산주의자는 무신론자입니다. 종교를 아편이라고 합니다. 공산화가 되면 목사가 죽습니다. 장로가 죽어요. 크리스천이 죽습니다. 공무원이 죽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공산주의 망령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요. 두 번째, 군대 귀신을 내쫓으신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을 봅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귀신은 모든 것을 다하는 존재는 아니에요. 따라서 처음부터

귀신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할아버지는 못했을 겁니다. 아마도는 평소와 같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배에서 내린 사람들 해할 목적으로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귀신들이 멀리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깨달은 거예요. 본래 귀신들은 3층 천 하늘나라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위치를 넘봅니다.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과 겨루게 됩니다. 그리고 내어 쫓깁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 짐의 아들 김영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너 열국을 높은 자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뼈를 위해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지극히 높은 이 하나님과 겨루다가 내어 쫓긴 거예요. 루시퍼가 내어 쫓길 때 이 루시퍼를 추종하는 타락한 천사들이 3분의 1이 내려온 거예요. 루시퍼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에 쫓겨나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 대해서 하늘에서 쫓겨날 때 약한 영들을 데리고 둘째 하늘에 기거하면서 공중 권세를 사로잡고 귀신들 악령을 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귀신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두려움의 찬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나와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들 하늘에서 내쫓은 분도 예수님이요, 그들 장차 영원한 불못에 던지실 분도 예수님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그러한 사람이 입을 이용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사람 속에 있는 귀신들 가운데 하나가 대표적으로 말했겠지요. 먼저 그런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습니다. 이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본래 천국에서 예수님을 예비하고 섬기던 천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보면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했어요. 두려워서 떤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여, 예수님은 구원자여, 예수님은 심판주입니다. 자기들 무적행 속에 던져 넣을 것을 알고 떨고 있는 것. 무적행은 귀신들을 가두어 두는 곳입니다. 그곳은 말 그대로 밑바닥이 아주 없는 끝없는 구렁텅이에요. 그곳에 빠지면 계속해서 밑으로 떨어져야만 합니다. 말하자면 귀신들은 무적행에 갇혀 있다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 그래서 더러운 귀신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예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물론 귀신들은 자기들이 종국에 가서는 무적행에 떨어질 줄 알아요. 그러나 지금 때가 이러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예수님이 초림의 때지 재림의 때가 아니잖아요. 귀신들은 예수님이 먼저 십자 달려 돌아가셔야 한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들은 자기들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때가 이르기도 전에 예수님이 자기를 괴롭히며 무적행에 던져 넣을까 봐 괴롭히지 말 것을 간청을 한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절 9절 말씀을 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만음이니다 하고. 예수님 만유의 주자가 되십니다. 예수 사람 몸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 몸에 병이 나 여러분 걸렸습니까? 그러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치유의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너희 중에 병든 사람이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 합심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잖아요. 또한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기에 바다의 풍랑도 바다여 잔잔하라 이렇게 순종하잖아요.
예수님의 영에서 열받았기 때문에 귀신들 명하여 그 사람에서 나오라 명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의 간청하기를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자기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귀신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그러자 그는 자기 이름을 군대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수가 많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군대는 로마의 군대에 이제 6천 명으로 이루어진 부대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돼지 한 마리가 50만 원 한다면 2천 마리면 얼마입니까? 10억이에요. 10억을 희생하더라도 한 사람의 영혼이 소중한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 귀신의 이름을 일부러 물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다시 말해서 귀신이 아무리 수가 많아도 예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말씀 10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삼겹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이미 예수님은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나올 것을 명령했습니다. 따라서 귀신들은 창조주이시며 그들의 심판주신 예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그 사람에게서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은 무적행으로 빠져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악하고 더러운 짓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지방을 떠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 지방은 이방 땅이어서 이 악한 귀신이 활동하기에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예수님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마침 거기 거대한 돼지떼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돼지떼에게 데려가게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간구였습니다. 그랬더니 13절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것. 허락하신 내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님이 허락하셨어. 이때 마침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더러운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 나올 수도 없었고요. 또한 돼지떼에게로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만유의 주제가 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영의 세계를 온전히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생각이 들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들의 요청을 허락하셨을까? 차라리 그들을 무적행 속에 집어넣으면 그만큼 군대 귀신의 숫자가 줄어들어서 좋을 텐데 예수님은 그 즉시 그들을 무적행으로 보낼 수 있는 권세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선과 악이 우리 속에 서로 싸우듯이 하나님과 사탄이 싸워서 사탄이 하나님을 이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주 잘못되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행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의 뜻 가운데 사탄과 그의 졸개 들인 귀신들을 사용하실 따름입니다. 그래서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사탄과 귀신들이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욥기서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누가 보면 22장 1절 3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예수님은 사단에게 베드로를 기질할 수 있도록 허용하십니다. 사단이 베드로를 키에 올려놓고 기질을 해요. 바람이 불면 날아가 떨어지도록. 그런데 내가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노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시험에 들었으나 승리할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 보면 바로 있던 가시도 사단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바울을 괴롭히는 바울은 신령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대단한 치유자입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안진병이가 일어나고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만 바울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위해 기도했지만 육체의 가시가 그에게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자만하지 않던 내가 내 육체 속에 가시를 남겨두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단의 시험을 허용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히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단의 세력을 허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귀신들의 제안을 허락하셨습니다.

0: 예수님의 허락을 받아서 귀신들은 그 사람에서 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자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빠져들어 몰사하게 된 거예요. 돼지는 어느 정도 헤엄을 쳐요. 그런데 다 빠져 죽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선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확실하게 나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또한 귀신들이 아주 악하고 파괴적인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아울러 그 많은 귀신들을 순식간 내쫓으신 예수님의 권세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박멸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마귀의 일을 박멸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박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들을 모두 내쫓으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하게 하신 거예요. 참 믿음엔 언제나 순종이 뒤따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는 먼저 자기 가족들에게 가서 예수님 행하신 일들을 알렸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데가볼리에 전파했습니다.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라고 하는 뜻을 가졌습니다. 10개의 도시, 10개의 마을에 다니면서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온전히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은 치유자입니다. 예수님은 자연을 주제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는 귀신도 쫓아내는 분입니다. 그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전했던 겁니다. 그 데가볼리 지역의 10개의 도시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 말았습니까? 바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그럼 데가볼리 여러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그 결과 데가볼리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증인으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대가물리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우리 한번 따라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은 받은 증거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나도 전에는 삶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내가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니까 너무 좋아요. 예수 믿고 난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원 받고 행복한 인생을 사시고 천국에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심읍시다. 물을 줍시다. 그러면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흥해 성광감리교회 박두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 261-0169번 흥해성광감리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토요 강단. 토요 강단 오늘 이 시간에는 푸른숲 성산교회 최임성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